0: 7월 28일 여전한 일상을 사랑하며 시작하는 화요일입니다. 첫 곡은요. 롤러코스터의 해바라기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요즘 주식 많이 하시나요? 그 시드머니가 넉넉해야 주가가 올라도 크게 돌아오잖아요. 적게 투자하면 아마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그거는 결국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여전일 뿐일 것 같은데요. 우리는 흔히 인생 역전을 꿈꾸죠. 그런데 대부분의 나날들은 인생 여전입니다. 여전한 인생.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일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 걱정하고 우리는 여전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는데요. 인생은 역전보다 여전이란 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닐까. 오늘도 여전해서 고맙고 그 여전함 속에서 조금씩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그런 하루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어떤 쪽으로 마음이 더 가세요? 짜릿한 인생 역전을 꿈꾸시나요? 아니면 무탈한 인생 여전? 나는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을 꿈꾼다. 아니면 혹은 저는 그냥 평범하지만 무탈한 인생 여전이 좋아요 라고 밸런스 게임. 어떤 쪽을 원하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CPBC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풀벌레 소리가 도시지만 시끄러워서 깰 만큼 요란한 아침입니다. 덥지만 화이팅 할게요. 7769님. 맞아요. 저도 아침에 우와 귀뚜라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던데요. 오. 그런데 저는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어머 이런 도시에도 이런 소리가 나네 라는 그런 제가 잘 만큼 자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피곤하신 분은 그게 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 7769님은 피곤하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덥지만 저도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지정아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우리 빵톡가족 여러분 인사 주시고 강금성님, 지정아님, 도금숙님, 류하느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문자로도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 하루 기쁘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8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달빛 창가 어느 의사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행복하게 살고 행운이 따라준다면 다 풀립니다 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질병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말처럼 들려서 왠지 마음에 긍정의 기운이 차올랐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지푸라기 한 자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저런 것에 매달리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 절박함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었죠. 더 나은 신약에 의존하라는 것도 어떤 기적을 바라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행복하게 살면 다 해결된다는 그 말씀. 오히려 담백하고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행운이 따른다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말처럼 행운도 마음이 편안한 자리를 보고 슬며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실제로 아무리 힘든 병이 닥쳐도 현대의학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게 이겨내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의사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 회복의 결실에는 낫겠다는 환자 자신의 희망과 마음의 힘이 한몫했다고들 합니다. 꼭 몸이 아플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엔돌핀이 샘솟고 그 힘으로 어떤 장벽도 조금은 더 수월하게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옛말처럼 행운도 결국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자연스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살면 모든 것을 이긴다. 결국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승자라는 이 한 문장이 오늘 작은 위로 하나를 건넵니다.

미카의 해피 엔딩. 그러게요. 우리가 현대 의학으로 안 되는 것도 행복하게 살고 행운까지 따라준다면 다 해결된다. 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어떤 말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그 행복하게 살고 싶죠, 누구나. 이게 쉬운가요? 라고 또 반문하고 싶잖아요. 아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울하고 왠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거나 아마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라.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든다라는 것, 성숙하게 나이 든다라는 것이 어제의 나와 싸우지 않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일의 또 나와 싸우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어나지 않는 거 미리 걱정하지 않고 어떤 병이 걸려도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한다면 이런 행운이 또 따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음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다면 생각도 해주시고요. 아, 나에게 힘을 주는 인생 여전에서도 여전히 행운을 주는 것 같은 그 글 한 줄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100원으로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예, 저는 어쩔 때는 짜릿한 인생 역전, 다른 하나는 평탄한 일상, 욕심 같지만 둘 다입니다. 좋은데요? 그렇죠. 때로는 인생 역전을 바랄 때가 있고, 또 하지만 또 인생 여전도 고맙고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화요일 아침 참 좋은 오늘 들으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화요일이에요. 2037님. 오늘 아침에 저는 걸어오면서 무덥지만 또 살살 불어오는 바람이 참 고맙더라고요. 또 들어오니까 에어컨 바람도 있고, 이 정도면 참 인생 여전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새벽 6시 30분에 집에서 나와서 묵고 가는 차 안에서 인사드려요. 박혜영님. 인제 지나가고 있어요. 오, 1박으로 다녀오는데 여행가는 기분이 날아갈 듯 설레입니다. 1박이니까 더 설레일지도 몰라요. 박혜영님. 만약에 일주일 간다 그러면 조금 걱정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할 텐데 1박이라서 1박 너무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틀릴 수도 있고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9397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김태우 사랑비.

김태우 사랑비.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샵 1053으로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이에요. 휴가철이고 방학되고 하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0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모스틀리 젤로 페스티벌 인 서울 2026 패스에 여러분을 초대하는데요. 여러분은요, 8월 12일 수요일,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인데요. 이 첼리스트가 적어도 10명, 12명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첼로 페스티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우, 상상만 해도 아주 멋진 공연인 것 같은데요.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53 문자로 넣으셔야 돼요. 성함, 글머리 첼로 하시고 글머리 첼로 성함까지 넣어주시고요. 당첨자 다섯 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책 한 줄의 행복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글,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글도 함께 나누시면 좋고요.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는 구절도 나눠주시면 더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들려드릴 텐데요. 첫 곡은 예민의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이 추억의 노래 두 곡 듣고요.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볼게요.

출근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차 한잔 앞에 두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이로코아이족의 인디언 기도문을 전해드립니다. 마음에 와닿는 대목들 있다면 나눠주시고요. 100원 이름은 샵1054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밤과 낮을 쉬지 않고 운항하는 어머니 돼지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른 별에는 없는 온갖 거름을 지닌 부드러운 흙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해를 향하고 서서 빛을 변화시키는 이파리들과 머리카락처럼 섬세한 뿌리를 지닌 식물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들은 비바람 속에 묵묵히 서서 작은 열매들을 매달고 물결처럼 춤을 춥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하늘을 쏘는 갈새와 새벽에 말없는 올빼미의 날개를 지탱해주는 공기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래의 호흡이 되어주고 맑은 정신을 가져다주는 바람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인 야생 동물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연의 비밀과 자유와 여러 길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젖을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그들은 스스로 완전하며 용감하고 늘 깨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물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구름과 호수와 강과 얼음산에게도 그들은 머물렀다가도 또 여행하면서 우리 모두의 몸을 지나 소금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눈부신 빛으로 나무 등치들과 안개를 통과해 곰과 뱀들이 잠자는 동굴을 덮여주고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태양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수억의 별들,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별들을 담고 모든 힘과 생각을 초월해 있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하늘, 할아버지인 우주 공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네킹 콜 스타더스트. 오늘 책간지의 행복은요, 이로코이족 인디안 기도문 들려드렸습니다. 아, 읽다 보니까 좀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이로코이족은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한 부족이죠. 아, 이들은 물, 공기, 무생물마저도 우리 인간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문명의 동이 트기 전에 그들은 자연과 실제로 대화하고 감사하고 기원하는 이런 습관과 능력을 지닌 그런 인디안들인데요. 이 글을 보면 바람, 흙, 별에게 일일이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글이 저도 읽으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시골에서 그냥 대체적으로 시골에서 살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정말 저희 어린 시절은 문명의 동이 트는 데는 서울밖에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마당에 흙을 만지면서 놀던 기억도 있고요. 나무 그늘 안에서 잠을 자던 기억. 그냥 그게 놀이였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뜨는 태양 너무 당연해서 별 생각 없고 매일 지나치는 나무, 풀 그리고 벌레 소리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정말 아름다운 인생 여전의 기적이 아닌가. 그래서 이 기도문을 읽다 보니까 우리 또 휴가 가실 분도 계시고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자연과 함께한다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시고 100원의 문자 샵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윤명렬님께서는 연일 폭염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는 인디언들의 순수함의 위대함과 존경을 보냅니다.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알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과 대화하는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6516님 어서 오세요. 평소에는 이 시간에 풀타임 근무예요. 아유, 그러시죠. 그래서 토요일만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휴가 중에 잠시 짬을 내서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대체적으로 9시 하면 일하시는 분들은 듣기 어렵죠. 근데 몰래 들으시는 분도 몰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신화수님도 어서 오세요. 이 더위와 잘 즐기고 계신가요? 더위와 함께하고 있죠?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하면서 고마움을 전한다는 사연 주셨습니다. 예, 요즘 또 더워서 깨어서 뒤척이다가 이제 잠이 힘들다라는 공유공사님 요즘 어떠세요? 잘 주무시나 했는데 저는 잘만 하던데요. 선풍기 틀고 자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커피 한잔 내려 마시고 정신 차렸어요. 좋습니다. 공유공사님. 예, 오늘 책 한 줄의 행보 오늘은 이로코이족의 인디안 기도문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자연과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지 그냥 지나치는 자연, 바람 한 줄기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오늘도 그냥 스쳐 지나가셨는지 이 모든 것이 글이 되고 시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들도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이현실 그대 들려드릴게요.

7769님이 듣고 싶어하는 이현실 그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이로코이족의 인디언 기도문 함께 나누면서 이 자연이 주는 정말 고마움, 기적이죠, 기적. 이 매일의 일상, 인생 여전히 인생 역전보다 기적이 아닐까. 내가 깨어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8544님도 모든 자연에 고마움을 전하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연에게 겸손하게 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주는 사랑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너무 예쁜 사연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흙 한 줌에도 온갖 생명을 키워내는 부드러움이 있죠. 머물렀다가도 다시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리고 무엇이든 품어내는 바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도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 오늘 이 한 편의 기도문이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죠. 흙처럼 부드럽게, 강물처럼 흘려보내면서 바다처럼 넉넉하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고 싶네요. 그런 마음 하나 품고 걸어가시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영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도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박혜영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 들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이탈리아 페르모주의 한 작은 해안 마을. 이곳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조금 특별한 숙제를 내줍니다. 방학 동안 최소한 한 번은 해뜨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 없이 춤을 추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가장 정중한 방식으로 진심을 전해보라는 거였죠. 또 새로 배운 단어를 일상에서 직접 써보고 햇빛처럼 행복한 사람, 바다처럼 누구에게도 길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보라는 숙제도 있었는데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삶을 온전히 느끼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라는 뜻에 많은 이가 감동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인생이 내준 낭만적인 숙제 하나쯤 해보면 어떨까요?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8번 E플랫 장조 작품 31의 3번 The Hunt 사냥입니다. 3악장 메뉴에도 모데라도 에 그라치오소 보통 빠르기로 그리고 우아하게 피아노의 로랑 까바소의 연주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8번 이 플랫 장조 작품 31-3 The Hunt 사냥 가운데 3악장 미뉴에또 모데라토 에그라치오소 피아노의 로란 까바소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2부에는요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이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또 바이올린 연주 아주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씨 모시고 또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펼쳐질 콩크루의 여왕이라는 또 별명을 갖고 있죠. 송지원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게라르트 윙클러의 카프리 피셔, 카프리 섬의 어부들인데요. 해리 플레바가 지휘한 데어 몬타나라 콜. 정말 그 예스러운 이 추억의 합창단 스타일입니다. 쿠노 알렉산더와 히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게라트 윙클러의 카프리 피셔, 카프리 섬의 어부, 해리 플레바가 지휘한 데어 몬타나라 콜, 몬타나라 합창단, 쿠노 알렉산더 앤 히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장일본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 아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이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번에 들으실 곡 랜드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가운데서 1막의 댄스 앳 더 짐, 블루스 프롬나드, 맘보, 빠드드, 점프까지 함께 듣겠는데요. 이 곡으로 함께 우리 더위를 이겨볼까요? 조니 그린이 지휘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오케스트라,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오케스트라는 재미있는 제목입니다. 들어볼까요?

Hey!

레오드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이 뮤지컬 가운데서 1막의 댄스 앳 더 짐, 짐에서 추는 춤, 댄스 배틀이고요. 블루스, 프롬나드, 맘보, 빠드드의 점프까지 조니 그린이 주연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부천

센터 클래식 BAC 클래식 플루티스트 김유빈과 또 리차드 이가 이 합시코드 주자가 함께하는 듀오 리사이틀. 리차드 이가 뭐 훌륭한 지휘자이자 합시코드 지휘자이기도 하죠.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데요. 시대악기적 감각으로 깨어나는 바흐, 플루트과 챔발러가 만드는 투명한 음향,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전곡을 이렇게 연주해 주게 됩니다. 자, 이 공연 모두 5분께 주장시켜서 10장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8월 20일 토요일 저녁 오후 5시 공연 부천센터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그 어쿠스틱에서 듣는 또 바흐 음악의 세계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2번. 이 펠릭스 멘델스존이 없었다면 바흐 음악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죠. 자, 그를 부활시켰던 바흐를 부활시킨 펠릭스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2번 C단조 작품 66 30대 작품입니다. 자,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트리오 장보울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데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2번 시단초 작품 66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빠르고 아주 열정적으로 트리오 장보울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 향구 주인공은 러시아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라스토프스키입니다.

드미트리 흐바로스톱스키는 1985년 크라스노야르스크 오페라 극장에서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마룰로 역으로 오페라 무대에 처음 데뷔합니다. 1986년 예술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오페라 극장의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하며 실력을 차근차근 인정받았는데요. 이듬해 소련을 대표하는 글린카 국제 성악 콩쿠르를 비롯해 주요 성악 콩쿠르를 잇따라 석권하죠. 1988년에는 처음으로 서방 무대에 도전해 둘루스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1989년 흐바라스토옵스키의 인생을 바꾼 무대가 찾아옵니다. 그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세계 무대로 이끈 러시아의 전설적인 메초소프라노이자 든든한 후원자였던 이리나 아르히포바의 권유로 BBC 카디프 세계 성악 콩쿠르에 출전하는데요. 그는 당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바리톤 브린테르베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합니다. 우승 다음 날 커피를 사러 나갔던 그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달라진 위상을 실감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결은 훗날 바리톤 전쟁, Battle of the Baritones라는 이름으로 회자되며 흐바라스톱스키를 소개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죠.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주세페 베르디의 리골레토 가운데서 리골레토의 아리아, 너무나 지금 딸이 질다가 납치되어서 슬픕니다. 분명히 이 녀석들이 우리 딸을 훔쳐갔는데 이러면서 부르는 Gordigiani vil razza dannata, 이 궁정가신들아,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함께 듣겠습니다.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라스토옵스키, 마리오 베르나르디가 지휘한 러시안 필하모니아의 연주입니다.

카디프 콩쿠르 우승 이후 드미트리 흐바라스토프스키는 세계 음악계가 가장 주목하는 젊은 바리톤으로 떠오릅니다. 1989년 런던 윅모어 홀에서 연 그의 첫 리사이트를 본 영국의 더 타임스는 그가 왔다, 노래했다, 그리고 정복했다 라는 제목으로 극찬했고요. 이듬해 뉴욕 앨리스터리 홀에서 열린 첫 리사이트에 대해서는 뉴욕 데일리 뉴스가 가장 뜨거운 바리톤의 탄생이라며 찬사를 보냅니다. 같은 해 니스 오페라에선 취코프스키 오페라 스페이드 여왕 옐레츠키 공작 역으로 유럽 오페라 무대에 데뷔했고, 1991년에는 베네치아 라페니체 극장에서 취코프스키의 예브게니 아니긴 주인공 아니긴 역을 맡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죠. 벨벳처럼 부드러운 바리톤 음색과 귀공자를 떠올리게 하는 외모, 그리고 절제된 연기까지 그는 차갑지만 후회로 흔들리는 아니긴의 내면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며 자신의 대표 배역을 완성하는데요. 유럽 무대에서 쌓은 명성은 곧 미국으로 이어집니다. 1993년 시카고 리릭 오페라에서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제르몽 역으로 미국 오페라 무대에 데뷔했고, 이후 세계의 주요 오페라 극장은 물론 자일스브루크 페스티벌, 엑상 프로방스 페스티벌, BBC 프롬스 등 세계적인 음악제에 꾸준히 초청받으며 당대 최고의 바리톤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뾰드르 치코프스키의 예브게니 아니에긴 작품 24 가운데서 아니에긴의 아리아 까그다브 이즈인다 마슈님 그루검, 내가 가정생활에 충실할 날이 있을까? 자, 내가 가정생활에 충실한다면 너랑 결혼하겠지만 지금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너를 누이동생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긴입니다. 여기서 아주 좌절하는 따찌아나인데요.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라스토프스키, 그리고 여기 또 누치아 포칠레가 이제 그 옆에 서 있습니다. 노래 부른 건 아니고 시면 비츠코프가 지휘한 오케스트르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뾰트르 치코프스키의 오페라, 다섯 번째 오페라 예브게니 아니긴 푸슈킨 운문 소설에 의한 작품 24, Когда в жизнь домашним кругом. 내가 인생에 이 가정 생활에 충실할 날이 있다면, 이러면서 노래하는 곡이었죠. 아주 뭐 교만한 그런 예브게니 오니긴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리톤 드미트리 허바라스토프스키 그리고 시면 비츠코프가 지휘한 오케스트 드 파리,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2부에는요. 바이올리스트 송지원 씨 나오셔서 즐거운 이야기와 또 멋진 연주 공연 앞두고 들려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정말 기다려지는 오늘 2부인데요. 펭상 당디의 생포니 sur un chant montagnard français. 프랑스 산의 공기에 관한 교향곡. 요즘 그 스페인하고 프랑스 약간 부분에 그 화재가 나가지고 굉장히 저 공기가 안 좋았을 텐데 어서 다 좀 진압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카나다도 그렇고 정말 곳곳에 이 기후 온난화 때문에 아주 이 정말 여름에 이렇게 뜨겁게 자연발화가 일어나니 참 큰일입니다. 자, 우리 잘 지혜롭게 인류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작품 25의 3곡 아님의 피아노의 Jean-Yves Thibaud의 Charles Dutoit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심포닉 드 몽레알의 연주입니다.

Vincent Dindier, symphonie sur un chant montagnard français. 자, 작품 25의 곡, 프랑스 산의 공기에 대한 교향곡. 요. 하여튼 재밌는 제목의 곡이죠. 뭐 알프스 쪽으로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 25, 사막장 아님의 활기찬 이었고요. 피아노의 Jean-Yves Thibaud 대 Charles Dutoit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생포닉 드 몽레알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2부에는 바이올리스트 송지원 씨와 즐거운 대화와 또 멋진 연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방구석 1열로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의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6: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6: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0: 네, 오늘 장일보 유쾌한 초대석 아주 또 멋진 분을 모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장일보 유쾌한 클래식에 이제 솔로로 또 이렇게 등장을 하셨고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김현미 선생님과 함께 평택 거기 실내악 축제에서 네. 또 활약하기 위해서 또 잠시 같이 또 앙상블로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자 현재 이화여대 또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또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정말 맹활약을 하고 있고 오는 8월 8일 토요일 오후 8시 8이 세 개나 들어간 888 음악회 여러분 우리 송지원의 이 프렌치 레퍼토리로 구성된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리사이틀 제목은 앙스파라시옹 앙스파라시옹 영감이라는 영감 하는 그 제목을 갖고 오신 우리 송지원 바이올리니스트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옆에 아주 우리 뭐 장일보 유쾌한 클래식에 늘 언제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는 우리 일리아 라슈코프스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한국말 많이 넣으셨어요?
2: 네.
0: 하여튼 이 마이크가 조금 뭐 멀리 있는 편이니까 가까이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더 목소리가 네. 아주 예쁘게 잘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그 오래간만에 이 시원한 여름에 모시게 되었는데 이 더운 여름을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그 현과 좀 사투 중입니까?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정말 연습만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성실해 보이셔가지고.
1: 제가 학기 네. 중에는 이제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네. 지금 딱 네, 종강하고 나서부터 거의 연습실에만 있거나 육아를 하거나 둘 중에
0: 그러니까 네.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1: 네 그렇죠
0: 연습하면서 옆에 또 아기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1: 같이는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거의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0: 와, 아기는 몇 살인가요?
1: 아기는 이제 두 돌 앞두고 있습니다.
0: 오, 축하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야, 우리 모두 장일보 유쾌한 클래식에 전 세계 청취자 여러분께서 모두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기가 두 돌인데 이름은?
1: 마, 선우입니다.
0: 선우?
1: 네.
0: 마 씨예요?
1: 선우.
0: 선우. 아, 네. 아까 마라고 해가지고 선우의 두 돌 생일을 네네. 축하하면서 이제 장일보 유쾌한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집 레퍼토리가 보니까 다 이 프렌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 프렌치 벨지언 네. 레퍼토리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저 굉장히 그 분위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나도 여기 맞춰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집에서 오늘 아침에 막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게 없는 거예요, 그 옷이.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오래간만에 딱 꺼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대관령 국제음악제 아마도 강효 선생님이 하셨을 때인가?
1: 15년도에
0: 예, 아마 그때 같은 아니면 정경화 선생님 때인가요? 하여튼 그때 프렌치 쉑이라는 제목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프렌치 쉑 프랑스의 뭐라고 하나요? 쉑 하면 뭐
1: 쉑
0: 예, 뭐 에. 하여튼 뭐 멋진 거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이 제목으로 제가 가져왔고 그다음에 또 이 파리 상제르맹 얼마 전까지 이제 그 이강인 선수가 있던 그 팀이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갔는데 여기서 하여튼 덴벨레 오스망 덴벨레도 있고 하여튼 요 팀 우승 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프렌치 레퍼토리를 가져온 우리 송지원 바이올리니스트를 맞이하는 저의 자세로 이렇게 삼어관대를 갖추었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송지원 바이올리스트 뭘 갖추었나요?
1: 저는 열심히 네. 일리아와 연습을 해서 연주를 갖추어왔습니다.
0: 근데 일리아하고 이렇게 같이 하신 게 우리 굉장히 2021년부터
1: 네.
0: 하시지 않으셨어요?
1: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랫동안 네. 알고 지냈던 것 같은데요. 네, 21년도 독주회 때 처음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같이 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두 분이 같이 하면서 어떤 네. 그 호흡 또 어떤 게 가장 좀 좋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일단 크게 말이 필요 없어도 조금 호흡이 잘 맞는다는 것이 좀 특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연차를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좀 더 편해져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의견 나눌 수 있고 보통 이제 좀 안 친하면 아무래도 말도 좀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의견 주고받는 게 자연스럽고 자유로워서 더 계속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워낙에 잘하니까 뭐 이렇게 때릴 필요는 없겠네요. 뭐 이렇게 하다가
1: 제가 오히려 들으면서 영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인스피라시오.
1: 네, 맞아요. 네.
0: 그렇군요. 우리 일리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송지원 바이올리니스트의 매력, 뭐 장점 이런 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2: 브라우스키
0: 부자라분은.
2: 야, почему-то подумал. Ассоциация с свой страхом у меня. Сонгджио. И еще 100%.
0: 완전히 100%를 이렇게 정말 이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오이스트라흠.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의 연주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본인이 받는다.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Some kind of exaggeration, no?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그 바이올리니스트하고 피아니스트하고 잘 맞는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최고의 또 이 그 음악적인 궁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레퍼토리를 이렇게 프렌치 레퍼토리로 이자이, 포레, 생상스, 이자이 이렇게 또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이번 프로그램을 구상을 할 때 좀 제가 하고 싶은 곡이 뭔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자이의 곡이 첫 번째로 떠올랐어요. 특히 시곡 엘레지랑 또 그 생상 카프리스 이거는 정말 꼭 해보고 싶었던 곡인데 아직 도전을 못 해본 곡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독주회 때 보통 제가 하지 않았던 곡들을 주로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해야겠다. 사실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학생을 가르치면서 특히 이 생상 이제 카프리스를 가르치면서 제가 연주를 해보지 못했다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마주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중심으로 좀 이제 구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시곡 엘레지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포레에게 헌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포레 발소나타를 같이 페어링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포레를 넣게 되었고 이제 또 이자의 생상은 말 그대로 이제 생상의 원곡을 이제 이자이가 재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0: 네, 또 생쌍이 바이올린 소나타도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다 다른 그 콜리그의 연주를 듣고 제가 영감을 받았던 곡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처럼 구성이 된 것 같아요.
1: 이야. 아니 근데 그 예전에 그 정말 콩쿠르의 여왕이라는 네. 별칭으로 불렸잖아요.
0: 네.
1: 콩쿠르 22개 정도 우승하실 때요?
0: 그쵸, 과장인 것 같고요. 네.
1: 오늘 과장의 날인가? 더위 먹은 것 같아요. 몇 개였죠? 12개?
0: 아니요. 아, 그래도 한 잔 있었던 것 같은데.
1: 예? 한 잔 있었어요?
0: 네, 네.
1: 왜 20개 넘게 기억하고 있지 나는? 한 자릿수 네, 우승을 네, 차지하신 네. 한 9개 정도 하셨나 봅니다. 9개 정도 차지하신. 제 기억 남게 중국도 차이나 네. 전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솜씨이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콩쿠르에 네. 많이 나갔는데도 안 해본 레퍼토리가 있군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발린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발린 레퍼토리는 네 아직
1: 그것이 또 이 무궁무진한 레퍼토리가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장점이 아닐까.
0: 그렇죠.
1: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그런 그렇죠. 재미가 있기 때문에.
1: 첼로는 약간 레퍼토리가 좀 한정돼 있는 경향도 좀 있어서.
0: 그렇죠, 그렇죠.
1: 가다가 지휘할까? 뭐 이런 그런데.
0: 네네.
1: 물론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지휘하시는 분 많지만 그래도 이 바이올린으로 끝까지 이렇게 막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게 좀 차이가 아닐까. 레퍼토리가 이제 적고 많고의 차이 네. 그런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오래간만에 또 CPBC 평화방송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면서. 오늘의 첫 곡은 어떤 곡으로 좀 골라주셨어요?
0: 첫 곡은 네. 이제 가브리엘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에서 3악장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 네네네.
0: 약간 이제 스케르초 악장인데 이 곡이 초연할 당시에 네. 너무 이 3악장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앙코르로 한 번 더 연주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 그럼 오늘도?
0: 그리고 이제 생상이 포레의 스승이었는데
1: 네.
0: 생상도 이 3악장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아니, 정말 그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알레그로 비포가
0: 네, 네.
1: 아주 즐거운 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사실 가브리엘 포레의 음악하면 우리가 뭐 바반느라든가 이렇게 곡들이 전부 다 레퀴엠이라든가 전부 다 이렇게 약간 그 차분하면서 우아한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또 이 곡은 그 우아함 가운데 또 아주 또 생명력
0: 맞아요.
1: 있게
0: 네.
1: 튀는 게 아주 좀 포레 중에는 좀 색다르다 이런 느낌도
0: 네.
1: 받을 수 있거든요. 그쵸?
0: 맞아요. 그래서 오늘 유쾌한 클래식이기 때문에 첫 곡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1: 이렇게 깊은 뜻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송지원 바이올리니스트 오래간만에 또 우리 유쾌한 초대석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의미로 가브리엘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장조 작품 13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비보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슈콥스키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집에서 박수 많이 집이 아니라 뭐 여러 군데 지금 계신 분들 많겠죠. 길에서도 또 뭐 이 지하철 안에서도 많이 많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래요.

0: 브라보. 자, 멋진 또 이 화음을 들려주신 두 분의 연주였습니다. 아주 신나게 그 스케르초를 연주해 주셨는데요. 자, 가브리엘 폴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장조 작품 13 3악장 알레그로 비보 바이올린의 송지원 피아노의 일리아 라슈콥스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곡 가브리엘 폴의 곡을 들어봤는데요. 아까 여기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잠깐 사연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일상, 안녕하세요. 성지원 선생님, 유크렛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유크렛 많이 나오셨는데 한 세 번 나오셨습니다. 예전에 나오셔서 아마 못 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유클과는 인연이 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남영란 씨, 안녕하세요. 명동백자님이 유쾌한 초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김영희 마리아, 유쾌한 초대에서 안녕하세요. 여 김인숙, 초대받아서 왔어요. 아우, 환영. 심해요. 팔이 세 개나 들어가서 팔이 생제르맹 모자인가요? 팔이. 요거는 그 파리 그 에펠탑입니다. 파리 세 개로 보이는데, 하여튼 뭐 파리 파리군요. 자, 파이니스트 송지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지원님, 일리아 라슈콥스키님 어서 오세요. 올려주셨고요. 일리아 피아니스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리아님까지 줄라이 페스티벌에서 사진 찍었다고 유경랑 씨 올려주셨어요. 요즘에 그 헤어스타일이 아주 그 좀 예뻐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기가 선우 두 달 생일 축하드려요. 아기 같은데 아기가 두 돌이군요. 아기 같으시다고 합니다. 아직도. 자, 송지원님 몇 달 전 IBK월에서 연주 봤어요. 일리아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공연 많이 하시죠?
1: 네.
0: How often do you play?
1: 일주
0: 두 번?
1: 두 번.
0: 일주일에? 예,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뭐 너끈하게 하고 있는 우리 일리아 라슈콥스키고요. 자, 그렇습니다. 와우, 너무너무 멋진 공연일 것 같아요. 완전 기대됩니다. 아, 콩쿠르의 여왕이셨군요. 우와,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송지원 바이올리니스트님 안녕하세요. 응원하러 왔어요. 네. 윤세호 씨도 오셨고, 오늘도 앙콜 벌써. 자, 박수 많이 보내드려야지요. 차돈부터 게임 끝났다. 아, 경쾌한데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와우, 두 분이 케미가 정말 다빗 오이스트라흐 부자 같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다빗 오이스트라흐의 피아니스트는 다른 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초대석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오이스라크라니 극찬입니다. 그런 칭찬 듣는 바이올리스트는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이스트라크랑 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본인 칭찬도 들어있는 겁니다. 나도 그 정도.

0: 의도가 있었나요?
1: 아, 그런 의도 전혀 없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0: 아, 정말요? 탈탈탈인지 몰랐어요? 네,
1: 그날은 아, 그냥 7시 반 시작일 줄 알았는데 그날은 8시 시작이었더라고요.
0: 그렇죠. 낮 공연이 있기 때문에 네, 토요일 날. 네, 네. 그래서 이제 888이 됐는데 네. 너무 아주 멋진 숫자이기 때문에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그 프렌치 레퍼토리들을 좀 좋아하시나요?
1: 그래도 German보다는 제 스타일에는 좀 프렌치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German 동경하고 너무 네. 잘하고 싶지만 예. 그래도 뭔가 좀 더 자연스럽게 제가 연주할 수 있는 거는 프렌치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제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 어떻게 좀 다릅니까? 그 스타일로 보자면 좀 더 자유로운 성격 이런 거
1: 네, German은 좀 구조적이 확실하고 네. 뭔가 화성적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 느낌이라면은 그 네. 틀에 제가 딱 그좀 웅장하고 좀 무게감 있는 그런 화성들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제 프렌치 같은 경우는 좀더 흐르고 좀더 자유롭고 유연하고 좀 그렇죠. 노래하는 느낌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예. 예, 저 제가 좀더 맞는 것 같아요.
0: 그러고 보니까 노래하는 바이올리스트라는 별명도 있었던 것 같은데.
1: 그런가요?
0: 그 네. 바이올린으로 노래를 잘하려면 어떤 좀 훈련을 해야 되나요?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1: 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레슨 때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것이 예. 한번 이 부분을 노래로 불러봐라. 되게 사실은
0: 제가 잘할 수 있는.
1: 아 그러니까.
0: 네. 농담입니다.
1: 네, 보통 그렇게 요구를 하는 이유가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을 때 예. 제가 이제 의도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하겠을 때 이제 한번 노래로 불러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노래로도 잘 못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바이올린으로도 연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노래로 한번 이제 너의 음악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게 되면 이제 그 음악을 바이올린으로 이제 네.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또 많이 어렵고 습니다.
0: 근데 그게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보는 것과 안 불러보는 것과?
1: 네. 아무래도 바이올린 할 때는 너무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네. 좀 다른 엉뚱한 것에 이제 치우치기 마련인데 네. 노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프레이징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네. 사실 알고 있었던 프레이징을 좀 깨닫게 되는 노래를 부르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그 본인도 이렇게 연습하실 때 네. 잘 안 풀리고 그럼 노래도 해보시고 그러시나요?
1: 네. 그래서 노래도 해보고 제가 노래를 좀 못하는 편이기는 한데
0: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1: 그래서 사실 학생들한테도 조금 레슨 시간에 미안해요. 왜냐면 제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닌데 노래를 막 불러주거든요. 근데 저도 그 제가 노래하는 걸 녹음을 해보고 예. 연습실에서 네, 이제 제가 어떤 프레이징을 원하는지 좀 파악하고 그걸 바이올린으로 네. 옮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0: 그렇군요. 네. 학생 예전에 이제 콩쿠르의 여왕이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콩쿠르 나가는 걸 이제 그 지도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었는데 콩쿠르 나갈 때 정말 학생들 많이 떨고 또 요즘에 얼마나 그 컴피티션에 이 콩쿠르에 나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좀 금과 옥조로 이렇게 딱 팁. 너는 콩쿠르 나갔을 때 떨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좀 무대 위에서 이렇게 생긋생긋 웃으시면서 좀 떨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속으로는 떨고 있나요? 아니, 어떠신가요?
1: 저 많이 떠는 편이에요.
0: 떠드시는 편이에요?
1: 네. 근데 그래도 한 가지 도움이 됐던 거는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잘하려고 할 때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라 이 작곡가를 조명한다 이렇게 좀 포커스를 이동을 해가지고 연주를 하면 그래도 조금 제 자신 비워냈을 때 덜 떨리는
0: 좀 떨리는 마음을 푸근하게 먹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작곡가님을 위해서 한다 이런 네네네. 그러면 훨씬 더 좋다 이거죠 결과가
1: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아무리 완벽하게 하고 싶어도 사실 그걸 제가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무대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받아들이고 어차피 한 번에 실수는 있을 거다 괜찮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래도 한 부분이라도 관객분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네네. 이렇게 말을 저에게 하고 들어가죠.
0: 우와, 훌륭하십니다. 그게 또 이제 그동안에 많은 콩쿠르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낸
1: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0: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구 선수 시점에 타율이 높으신 거 아니에요?
1: 타율에 타율이 높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많이 나가기도 해가지고 보이는 게 많아 그 우승한 게 많아 보이는 거지만 그만큼 또 많이
0: 한 50개 나가셨나요?
1: 모르겠어요.
0: 좋습니다. 자, 그래도 그 실전이 그야말로 이 공연을 또 연주를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실전만큼 무대만

0: 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콩쿠르도 좋은 그 무대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1: 맞아요.
0: 이렇게 주목도가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좋은 실습이 되겠습니다.
1: 맞아요. 네, 네.
0: 아,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선생님으로서 지금 이제 제자는 몇 명 정도?
1: 제자요? 가르치나요? 지금 졸업한 네. 학생들까지요? 아니면 네. 지금
0: 뭐 졸업한 학생하고 현재 또 가르치면서
1: 제가 한 학기에 한 항상 좀 유동적이긴 한데. 네. 그래도 14명은 최소로 가르치고 있고요. 많았을 땐 19명까지도 한 학기에 가르쳤었던 적이 있어요.
0: 엄청나네요.
1: 네.
0: 이야, 컨트롤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표 짜기도 어렵겠어요.
1: 네네. 시간표. 그래서 요즘에 좀 그 기술의 발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0: AI?
1: 시간표를 짤 때. 아니요. 그 AI까지는 아니지만은 네네. 이제 제 스케줄을 열어놔요.
0: 네.
1: 예약 시스템으로.
0: 오. 네. 그럼 학생들이
1: 이제 자기 시간 될 때 그때 그때 예약을 할 수 있게끔 해놓습니다.
0: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군요. 그럼 본인의 네. 그 시간은 거의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개인 시간, 프라이빗 시간은?
1: 네, 일단은 이제 가능한 제 시간은 모두 오픈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뭐 연주가 있을 때 그런 날에 이제 닫아두기도 하고.
0: 네. 네. 정말 훌륭한 그 네. 교육 현장에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훌륭합니다.
1: 네, 아닙니다.
0: 이제 두 번째 곡을 한번 들어보겠는데,
1: 네네.
0: 이 유진 이자이는 그야말로 이제 뭐 세자르 프랑크하고 너무나 친했고, 세자르 프랑크가 또 이자이한테 곡도 선물했고 네네네. 결혼식 때 참 그 젊은 나이였지만 너무나 천재였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바흐의 무반주 뭐 첼로 모음곡이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파르티타 이런 곡 못지않게 훌륭한 정말 위대한 그런 또 무반주 이 곡을 만들었잖아요. 바이올린을 위한. 그래서 우리 그 무반주 곡들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 곡은 또 피아노가 들어간 곡입니다. 보헴 엘리지악. 그러니까 비극적 시 뭐 이렇게
1: 네.
0: 볼 수 있나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이런 포엠을 한 9개 정도 작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첫 번째 곡이에요.
0: 네. 네.
1: 그래서 이게 비극적 곡인데 이게 네. 뭐 이렇게 뭐 어떤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네. 셰익스피어 로미오 앤 줄리엣의 그 비극적인 것을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곡된 예. 거라고 합니다.
0: 예. 네. 로미오 줄리엣.
1: 네네네.
0: 그 느낌을 갖고 우리가 좀 들어보면 될까요?
1: 네.
0: 자 그러면 일리아, are you ready?
2: Yes.
0: 일리아가 오늘 약간 로미오 같이 생긴 것 같아서 보니까 야야야야 로미오 줄리엣으로 해주시겠어요? 줄리엣도 닮은 것 같아요.
1: 노력해보겠습니다.
0: 발레에 나오는 두 그 주인공 같은 느낌. 프로코피에프의 네.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두 주인공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1: 네.
0: 그 빠두대를 한번 이 임무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바이올린의 송지원 그리고 피아노 일리아 라슈콥스키, 유진 이자의 보헴 엘레지아크, 비극적 시 작품 12 함께 감상해볼까요?

0: 브라보. 아, 뭐 이도 너무 그 비극적인 비가여서 브라보를 하기에 조금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훌륭한 연주에 브라비입니다. 정말 그 두 분이 프라코피에프의 그 로메오와 줄리엣다, 이 로메오와 줄리엣 발레의 주인공 같이 오늘 의상도 다 그 제가 아까 물어봤더니 태국에 사는 인도 친구가 줬다. 근데 옷이 아주 멋있어요. 예뻐요. 예. 그래서 이 로미오 같은 모습이었고 정말 줄리엣 같은 둘이 또 이렇게 흑백 톤으로 이렇게 일부러 맞추신 거 아니죠?
1: 아니요.
0: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1: 네네.
0: 정말 그 공연장에서도 그런 케미가 정말 나올 것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두 분의 멋진 연주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 여기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장일범 유쾌한 초대석에 귀한 자리 언제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송지원님 리사이틀 꼭 갈 수 있게 일정 조정해 봐야겠습니다. 일상 힐링이 필요했는데 저에게 연주로 밀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송지원님은 여행으로 가도 프렌치가 더 좋으신지도 궁금해집니다. 미국이 더 좋으실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1: No, 프렌치. 프랑스에 가고 싶습니다.
0: 프랑스에 자주 가시는 편이에요?
1: 저 어때요? 거의 안 가봤어요.
0: 정말?
1: 네.
0: 야, 또 의외에 또
1: 꼭 가보고 싶은
0: 음악은
1: 나라입니다.
0: 프렌치가 더 잘 어울리는데 그러면 가도 또 잘 맞지 않을까?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네, 네.
0: 근데 지금 프랑스 그 보르도 밑으로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스페인하고 너무 그 큰 피해가 있어서
1: 맞아요.
0: 너무 걱정입니다. 막 캐나다 요즘에 다 너무 이 온난화 때문에
1: 맞아요.
0: 우리가 잘 지구를 잘 다듬어야 되겠다.
1: 네.
0: 보듬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0: 자, 하여튼 CBBC 가톨릭 평화방송 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와우 브라비 짝짝짝짝 송지원 발리스님 선율도 최고 이렇게 올려주셨고 홍클레멘스 가고 싶네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매진됐나요?
1: 아직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0: 아직 자리 좀 있습니까?
1: 네.
0: 알겠습니다. 와, 눈물나는 연주입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눈물 나요 정말 이렇게 올려주셨고 슬프네요. 심금을 울리니 슬픕니다. 눈물이 왈칵 납니다. 정말 이 곡에 그 연주에 달라고 하는 또 느껴달라고 하는 그대로 오늘 연주해 주시고 또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곡 엘레지. 엘레지 하면 비가 또 비극이잖아요. 비극적인 시가를
1: 맞아요.
0: 정말 훌륭하게 다들 느껴주고 계시네요. 남양란 씨, 명동백자님 오늘 초대해서 가슴을 에이게 하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률에서 애절한 젊은 청춘 남녀의 사랑이 느껴져 가슴이 점어옵니다. 점여옵니다. 좋다. 라이브 들으니 슬픕니다. 흑흑. 이걸로. 우와, 너무 아름다워요. 시작부터. 첫 음부터 눈물 나려고 해요. 유명하죠. 로미오와 줄리엣. 그렇죠. 가장 유명한 커플이죠. 자, 베르심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 번이라도 감동이 전해지면 그때부터 바로 팬이 됩니다. 지원님 말씀도 잘하시네요. 오늘 정말 느꼈는데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네요. 뭐 이화여대 교수님이시라서 그런지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고 자, 2154 쓰시는 분 아침에 연주 정말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의 송지원 바이올리스트를 만든 스승이나 음악가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이렇게 또 여쭤보셨어요.
1: 너무 제가 사사한
0: 분이 많군요.
1: 네, 많으신데
0: 네.
1: 다 너무 저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셔가지고 한 분이라도 없었으면 지금 제가 없지 않았을까.
0: 네. 그렇군요. 이게 다 말씀드리기가 좀 많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으실까요? 영향을 주신 분이.
1: 우선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뵌 분이 그 클리블랜드 인스티튜트 오브 뮤직의 당시 프레지던트셨던 데이비드 스론 선생님이 계신데
0: 데이비드 스론?
1: 네, 데이비드 세론.
0: 세론?
1: 네, 근데 그분께서 저를 정말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한 레슨에 준비해야 될 곡이 막 10가지가 될 정도로 에튜드부터 해서 막 차트까지 만들어주시면서 체크해와라 몇 시간 했는지 어떤 곡을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창의적인 숙제도 많이 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영어 이름에 카덴자, 너의 카덴자를 만들어와라 해서 막 그런 숙제도 있었고 또 음원만 주시면서 이거를 귀로만 듣고 똑같이 연주해서 와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좀 주시기도 했거든요.
0: 숙제네요.
1: 네. 그래서 이거 배우지 말라는 건가 싶을 정도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 싶을 정도 되게 저를 성장을 시켜주셨고요.
0: 이야, 근데 그거 하면서 정말 많이 늘었겠어요.
1: 네네네. 그쵸? 그때 기초가 다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0: 훌륭한 선생님이시네.
1: 네, 그 스케일도 다 이제 익혀주시고 좀 더 찬찬히.
0: 네. 오, 데이비드 스트롱 선생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I thank you for. 지금 살아 계십니까?
1: 네네네. 살아 계시고요. 그 이후 이제 그때 기초를 만들어 주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커트숏을 건너간 이후부터 뭐 NEC까지 다 저의 음악성을 이제 다듬어 주신 분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다 카바피안 선생님,
0: 예, 유명하시죠. 네. 아이다 카바피안.
1: 네. 그 김수빈 선생님.
0: 오, 네네네.
1: 또 도널드 와일러스타인 선생님. 제 음악을 어떻게 꺼내서 이렇게 좀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방식들을 좀 몸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깨우치게 해주세요. 되게 굳어 있는 성격이었는데 지금도 좀 그렇지만. 네.
0: 아까 뽀엠 할 때는 약간 딱 이러고 하시네.
1: 아, 슬픈 곡이.
0: 예, 알겠습니다. 슬픔은 모아서. 좋습니다. 자, 4887 송지원 선생님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 학생들이랑 같이 계시면 누가 학생이고 누가 선생님인지 구분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연주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아, 정말 그 칭찬의 말씀을 이렇게 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옛날하고 조금 다른데.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저도 그렇잖아요. 네. 뭐 이 노화야 뭐 방지하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정말 그래요? 그 학교 가면 누가 선생님이 누가 학생인지 모를 정도입니까?
1: 알죠.
0: 알아요?
1: 아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임용이 됐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내 눈밖에 안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땐 좀 몰랐을 것 같기도.
0: 그러면, 예. 하면서
1: 제가 한 번은 마스크를 쓰고 이제 방금 레슨했던 학생을 한 30분 뒤에 만났거든요. 네네네. 밖에서. 네. 근데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거예요. 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네. 안녕. 이렇게 했더니 응, 안녕.
0: 마스크 정말 돈독한 사진 시간입니다.
1: 몰라보고. 네네네. 마스크 때문에.
0: 네. 네네. 자, 4592 악기도 소개해 주세요. 소리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정말 조용하실 것 같은데 말씀 잘하셔서 놀랐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현대에 만들어진 악기라고 들었어요.
1: 네네.
0: 사무엘 이 아까 지그문토비치.
1: 네, 맞아요.
0: 이분이 제작자이실 거 아니에요.
1: 네네.
0: 어떤 분이세요?
1: 이분이 그래도 현존하는 네. 그 현대 악기 메이커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많이 찾는 뭐 아이작스턴 바이올린도 막 만드셔서 그게 경매에서 최고가로 팔리기도 했고 현대 바이올린 중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은 메이커신데 사실 제가 의뢰를 드린 건 아니고 저도 이걸 빌려서 지금 쓰고 있어요.
0: 지금 빌리신 거예요?
1: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주년 됐더라고요.
0: 와.
1: 네, 이번에
0: 그냥 해가. 가지셔도 되겠네요. 이제 10주년 됐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니까.
1: 그게 아니라 만들어진 지 10주년. 제가 저 악기를 사용한 거는 채 1년 안 됐고요.
0: 네네.
1: 네. 2013년에 제작된 악기라서. 네.
0: 계속 갖고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1: 글쎄요. 제가 잘 해야죠. 하는 거 봐서도.
0: 그래서 네. 활동이 저조하면 뺏어갑니까?
1: 그러시진 않아요. 워낙 인자한 네. 분이시라서 그러시진 네네. 않을 것 같은데.
0: 네, 인자하시군요.
1: 네네네. 그 되게 그 메이커 악기의 특징이 대표적인 특징이 프로젝션이 잘 돼요.
0: 프로젝션.
1: 네. 빵빵하게 큰 소리를 내서 제가 이 악기를 쓴 이후로부터는 제
0: 성량이 커졌다.
1: 성량이 작을까봐 걱정한 거는 없어진 것 같고요.
0: 이야, 정말 저 아까 소리 정말. 풍부한 것 같더라고요.
1: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섬세한 색깔에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작은 소리 낼 수 있고.
0: 좋습니다. 네. 정말 사무엘 지그문토비치. 사무엘 지그문토비치는 유대인이신가요? 어느 나라? 동부권?
1: 지금 원래? 제작하고 계신 곳은 이제 브루클린 뉴욕에서.
0: 예. 예. 근데 원래는?
1: 원래는
0: 그렇죠? 약간 유대 그렇죠. 동유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늘 연주해 주시지 않은 레퍼토리 중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게 이자이 그리고 까미 생상스가 편곡한 카프리스 다프레 레듀드 에듀드에 의한 카프리스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 학생 가르치시다가 이것도 더 깊이 들어가셨던데요.
1: 네, 맞아요.
0: 이제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1: 네, 그 사실 그 학생에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곡을 좀 연주를 해보고 싶었던 게 컸는데
0: 네.
1: 학생이 처음에는 굉장히 헤매다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방향을 잘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예. 같이 좀 알아가다가 마지막에 연주를 너무 멋지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 연주를 보고 이 곡이 정말 좋은 곡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0: 나도 해야 되겠다. 오히려 또 이렇게 학생들한테도 또 배울 게 있는
1: 네네네.
0: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네. 아닌가 생각되고요.
1: 포레도 사실 먼저 소나타를 그러니까 네. 제자지만 먼저 바이올린 소나타를 이제 초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10년 지나서 생상이 첫 번째 바이올린 소나타를 이제 이어서 작곡을 했거든요. 약간 그런 비슷한
0: 네,
1: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0: 훌륭한 사제 시간 역시 생상스가 네.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이제 마지막 연주를 들어야 될 시간이 너무 아쉽죠. 얘기할 건 많은데
1: 아 시간이 빨리 가요.
0: 정말 15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 봐요. 뉴스 자 까뮈 생상스의 곡 바이올린 소나타 1번 D단조 작품 75 4악장 알레그로 몰토 들으시겠는데요.
1: 네.
0: 자 이 곡 이제 뒷부분은 네. 우리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감상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정말 위대한 우리 시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옷을 입고 나오신 우리 일리아 라슈코프스키의 피아노 또 성지환의 이 바이올린 연주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8월 8일 8시 네. 예수의 전당 IBK 체인볼이죠?
1: 네.
0: 네, 그 공연 멋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앙스파라시옹 영감입니다. 자, 멋진 공연하시기 네. 바라겠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다 치고 계신 거죠? 저 혼자 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비드랩 제공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 질환자가 1,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의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8월 1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공개 토론을 제의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입건해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 질환자가 1,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온열 질환자 72명이 발생해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1,399명,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하루 동안 1,024마리 늘어 올해 모두 30만 2,454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225개 구역 가운데 폭염주의보는 124개 구역, 폭염경보는 9개 구역, 폭염중대경보는 전남 광주 한 곳, 대구 한 곳, 경북 세 곳, 경남 여섯 곳 등 11개 구역에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폭염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의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등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8월 1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 선거 결과가 향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은 치열하게 중원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며 경계하는 시선도 있지만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팽팽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일부터는 부산, 울산, 경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70%와 8월 14일에서 15일 실시되는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공개 토론을 제의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 때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겠다고 하겠는가라며 책임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비겁하게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말고 국민 앞에 먼저 당당히 토론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정 문제로 멱살잡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에 개인적으로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권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과 의사를 표시하고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원내 구성원 중

한 분을 제가 어떻게 제명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며 선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피해자 입장에서 의견을 묻는다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국회 사랑제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지난 재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지난 17일 재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 짓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조 의장은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또 일하는 국회, 성과내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해당 회기 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멈춰있던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다며 당장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입건해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오늘 송파구 선관위 선거 담당관과 선거 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보고한 업무 보고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91개 투표소 가운데 송파구 내 20곳에서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얽힌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17억여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지난해 7월 10일부터 1년간 영치금 17억 1,4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의 6.3배를 웃도는 금액입니다. 회수로는 39,829회 받았고 입금자 한 명당 평균 43,052원씩 많게는 28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는 2위 수감자보다 액수로는 13배, 횟수로는 10배가량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치금을 가장 많이 받은 수감자로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는 8,119회에 걸쳐 총 1억 7,123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수감된 이들이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는 재산입니다. 개인당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며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대에 지급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3분기 청년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년 미래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을 일자리와 연결하기 위한 세부 과제, 취업한 청년이 지속적으로

0: 적으로 경력을 쌓고 성장하게 하기 위한 과제들을 조율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협의 보완 과정을 거쳐 3분기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6월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은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청년, 제조업 등 취약 부문, 부진 업종 중심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제조업 고용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일자리 전담반을 통해 고용 부진 업종의 동향과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업종별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경제 침체로 인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규모가 최대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 9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4%가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신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업체 저신용자 중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을 약 5만 9천 명에서 11만 9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7,600억 원에서 1조 5,500억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출 규제 강화로 1, 2 금융권에서 밀려난 상대적 양호 차주가 대부업으로 유입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하위 50% 저신용자의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이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9.1%며 불법 사금융 이동률이 5.2%에서 7.5%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의 용도는 기초생활비와 부채 돌려막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경우 등록업체와 불법 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비율이 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중북부,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전남 광양과 군위를 제외한 대구, 경북 경산, 청도,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 창원 등은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9도 안팎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신나라였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이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옥수성당 박도현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96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중국의 후터우안 마을은요, 한때 주민이 3,000명 가까이 되는 아주 부유한 어촌이었는데요. 주민들이 하나둘 하나둘 떠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폐촌이 되었대요. 이후에는 버려진 집들에 담쟁이 덩굴과 온갖 풀들이 자라나서 지붕과 벽, 창문까지도 온통 초록으로 뒤덮였죠. 아니 그런데요, 그 독특한 풍경이 마치 신비로운 동화마을 같다면서 다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버린 마을을 자연이 되살려내서 다시 사람에게로 돌려준 셈이죠.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페퍼톤스의 뉴 히피 제너레이션 함께 들었고요. 저는 빵집 진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이 중국 저장성의 후터우안 마을. 사람들이 떠나서 버려진 마을이 되었지만 세상에 이 이색적인 풍경이 누리꾼들 사이에 소문이 나면서 다시 마을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또 2018년부터는 정식 관광 명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초록빛 덩쿨로 마을이 한가득 뒤덮인 집들 마치 영화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사진이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인생샷 건지로 또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생샷 명소 어디에 있으신가요? 좋은 건 혼자만 알지 말고 좀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자고요.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인생샷 명소는요. 신리성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신리성지 역시도 뭔가 초록색으로 쭉 펼쳐진 그런 풀밭 느낌에 이 성지 건물이 아름답게 딱 서 있으면 이 성지를 뒤로 하고 인생샷 찍기가 아주 좋습니다. 혼자만 알기는 아까운 그런 명소들 있잖아요.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입장한 손님분들 인사 나눠볼게요. 4457님께서요. 어딘지 찾아봤는데 좀 묘한 분위기네요. 이렇게 폐허가 되면 자연으로 돌아가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오늘 함께 오프닝 때부터 나눠본 후터우안 마을. 아, 이 묘한 분위기가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색다른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6291님께서 신부님 저는 청주의 하트 가로수길을 가보고 싶어요. 이 인별그램에서 봤는데 너무 예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 저도 한번 저장해뒀다가 이 청주 하트 가로수길 꼭 가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사와 또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인생샷 명소 많이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함께 광고 듣고 올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민의 빵집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구호님께서요. 저는 북촌과 서촌 같은 곳이 좋더라고요. 대충 찍어도 인생샷이죠. 예스러운 골목이 너무 운치 있고요. 정감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저도 동의합니다. 이 뭔가 골목골목 돌아다니는 맛도 있고요. 이런 한옥 같은 느낌의 주택들 보면서 어머 나도 이 감성에 빠져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북촌과 서촌 이런 아름다운 마을들 또 전주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곳들이 사진 찍기 참 좋은 것 같아요. 8583님께서 혹시 제주에 가신다면 항목유적지 항파두리도 추천해요. 해바라기가 만발해서요. 아이들과 함께 가면 역사 탐방

도 하고 또 인생샷도 건질 수 있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8584님, 저 최근에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지난 주일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우도를 다녀왔는데요. 여기까지 가볼 생각은 못했네요. 이 아이들과 함께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행복하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아름다운 파도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훌쩍 가서 더 돌아볼 생각을 못 했는데, 아, 이 뭔가 여름 행사, 여름에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뜨거운 열기가 우리 마음을 또 가득 채워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가요? 오늘 화요일 2부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인데요. 이 여름 캠프 시즌, 여름 행사 시즌을 맞아서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 라디오 여름 캠프를 이번에 해볼 생각입니다. 과연 어떤 노래들, 어떤 분위기로 이 여름 행사 함께 나눌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의 또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함께 받아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일상에 딱 맞는 맞춤 선곡도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7735님께서요 초등부 주일학교 때 신나서 성경 여름 신앙학교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학교를 보내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건강하게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오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내가 갔던 그런 여름 행사의 추억이 아직 남아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성당 선생님들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여름 행사를 함께 하다니 또 이 감회가 새롭죠. 또 내가 얻었던 그런 좋은 기억들 추억들을 통해서 신앙이 커갔던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또 이렇게 신앙을 잘 쌓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또 언제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겠죠. 저도 우리 773호님 자녀분들 여름 행사 잘 다녀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73호님께 이 노래 함께 전해드릴게요. 다비치의 거북이.

다비치의 거북이, 조이와 폴킴의 목소리로 좋을 텐데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 좋을 텐데라고 하는 노래 저는 성시경 씨 버전으로 이렇게 많이 들었었는데 또 이 조이와 폴킴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좀 색다르네요.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 가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가수들의 목소리로 요즘 아이들은 이 같은 노래를 이렇게 접하겠구나. 나의 그 추억들이 요즘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으로 또 이렇게 다가오겠구나라고 좀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9455님께서요. 저희 아이들은 학원 빠지고 여름 캠프 보내려고요. 이 학원만큼 신앙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나고 나면 수학 공식보다 여름 캠프 추억이 더 남죠 라고 해주셨는데 와 정말 이 본당에 있는 신부 입장으로서 9455님 같은 부모님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정말 바빠요. 학원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런 상황 안에서 이 신앙의 자리가 조금씩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9455님께서 또 이렇게 큰 맘 먹고 학원 대신 여름 행사가 라고 해주셨으니까 우리 아이들 더 기쁘고 신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455님을 위해서 르스덴의 러브 어택 전해드릴게요.

0: 리센의 러브 어택,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서 오세요.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오늘 문제 좀 짧으니까요. 아주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늘과 바다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바로 오늘의 만만한 퀴즈 문제입니다. 하늘과 바다 사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넌센스니까요. 아주 쉽게 생각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답,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라디오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쉬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특징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지꼬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그럼 오늘의 만만한 퀴즈 놓치신 분들 위해서 짧게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하늘과 바다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재밌고 재치있는 오답도 환영하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하늘과 바다 사이 공기가 있나? 나의 어떤 마음과 기쁨과 추억이 있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정답들, 오답들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여러분의 정답들 보내주시는 동안 힌트송인 듯 아닌 듯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UN의 파도.

0: 유엔의 파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하늘과 바다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이 정답은 2부 넘어갈 때까지 계속 받아볼 테니까요. 잠시 2부까지 파도와 하늘과 바다 사이에 뭐가 있을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후 화요일 2부 빵집 콘서트 K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와 함께하는 라디오 여름캠프가 시작되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끝곡으로 브라운 아이드의 걸스의 오아시스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9: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용디가 직접 고른 오늘 빵집 BGM 파이팅 해야지 부석선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는데요. 요새 이제 제가 동기 신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신부님들 또 선생님들의 곡소리가 아주 울려 퍼지는 중입니다. 이 여름 행사 시즌이죠. 가끔 캠프 가기 전날 와 이거 2박 3일 어떻게 하지? 1박 2일 어떻게 애들과 보내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작 버스를 타고 딱 출발을 하고 아이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아 그렇지 이 맛에 또 여름 행사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파이팅 해야지 라는 노래 함께 들으면서 정말 여름 행사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곳에서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신부님들, 선생님들, 또 봉사자님들 위해서 이 노래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신우신 2부 여러분과 함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1부에서 전해드린 오늘의 만만한 퀴즈 여러분들 정말 재치있는 답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기동세례자 요한님께서 정답 수평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우리 이 문제에 하늘과 바다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문제였는데 정답 이렇게 막 보내시고 계십니다. 수평선 분명히 있죠. 8389님께서 신부님 하늘과 바다 사이에는 과가 있죠. 네, 썰렁한 개그 남양 특집인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고요. 미연대레사님께서도 아 정답이요. 과가 있습니다. 오늘도 덥네요. 그래도 이 과 덕분에 빙글에 미소 지어봅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936님께서도 정답은 과입니다. 저희 딸 크리스티나가 오늘 오전 6시 48분 아들을 순산해서 지금 신생아실에 외손자 면회 갑니다. 더운 날씨에 교우분들 건강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아들 순산하신 크리스티나 자매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빵집 처음 오신 새싹분들께서도 이렇게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8201님께서 처음 듣는데 하늘과 바다 사이에는 해군 아들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겠죠. 근데 퀴즈 정답은 과가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3372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부님. 얼마 전 제가 사는 이곳 남쪽 바다 모습입니다. 수평선과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수평선이에요. 더운 날씨 시원한 사진과 함께 보내봅니다. 이 시간 문자는 처음 보내보는데 더운 날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만만한 퀴즈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하늘과 바다 사이 뭐가 있을까? 오늘의 정답 바로 네 여러분 맞췄습니다. 바로 과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 사이였죠. 우리 만만한 퀴즈 풀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신신우신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우신 2부 화요일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오늘 이 라디오 여름 캠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톨릭 찬양 크루 열일곱이다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리 7557님께서 대박 오늘 열일곱이다 출연하나요? 무슨 일이래요? 라고 해주셨고요. 춘희바라기님께서 오늘 선남선녀 특집 기대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서 우리 열일곱이다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도 라디오 빵집에 찾아와 주신 빵빵한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갓 구운 맛있는 라이브 빵집 콘서트 라디오로 만나는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요. 드시던 빵 계속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가 준비한 라디오에서 만나는 여름 캠프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0: 신우시 여름 캠프 특집 우리가 왔다. 예. Yeah.
1: 다 같이 한번 놀아볼까요?
2: 예. Yeah. Radio.
0: 부처 해석.
2: 빵이 맛있는 집.
0: 싱싱 우 싱.
2: 그 중에서도
1: 야 너 홍결이 말이야.
2: 자 우리 한번 신나게 가.

0: 예! 한 걸음씩 Let's go 요나
1: 우리 모두 어깨 손을 얹고 그분께로 한 걸음씩 서로 넘어지면 이렇게 죽고 뒤처지면
2: 그러나 좋아요
1: 하늘나라의 지름길은 우리 모두 다 함께 걸어요
0: 서두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외롭고 짜증나고 모든 게 귀찮아질 때 문득 떠오르는 그분의 모습 기꺼이

0: 여름 캠프다.
1: 2020년 신신신 라디오 여름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2: 보고 계십니까? 예.
0: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하는 라디오 여름 캠프. 와, 오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와 주신 17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우리 라디오 여름 캠프 준비해 주신 네 분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네.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4: 네, 17이다의 딩동언니 홍유린 마리아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아니, 오늘은 선생님으로 왔잖아요.
2: 그렇죠.
1: 선생님 소개해줘요, 선생님.
4: 아, 저는 여름캠프에서 딩동쌤을 맡고 있습니다.
0: 딩동쌤 반갑습니다.
1: 예뻐요. 스티커 주세요.
2: 스티커 주세요. 17이다의 대세는 바로 나, 정어동 프란치스코 동동쌤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대세는 바로 너였어요?
2: 아, 여기 적혀 있어요. 대세는 바로 나.
1: 자. 네, 저는 17이다 여름 캠프의 총괄. 오!
2: 멋있다.
1: 17이다의 대표. 오!
0: 대빵.
1: 여왕을 맡고 있는 여왕쌤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는 신정한 요나였지만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과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남자 아지 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랩을 연습하던데 말을 되게 잘해 갑자기.
2: 준비 엄청 해왔네. 와.
3: 아까 랩하더니 혀가 부는 네. 것 같아요.
2: 아, 네. 좋다 좋다.
0: 우리 아지쌤의 매력에 다들 큼뻑 빠져드는 네, 그런 자기소개였는데요. 우리 이유리 이 루미님께서 아 랩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보내셨고, 우리 이주은님께서 점심 먹고 딱 졸릴 시간인데 신나는 음악이 나오니 좋네요. 신나
2: 신나 신나.
0: 우리 이애니님께서 신부님 오늘 여름 캠프하는 초등학생 같아요. 와, 우리 요나 형제님 랩 너무 잘하시네요. 아들 잘 키웠다.
1: 아들 잘 키웠다.
0: 아, 네. 우리 캘러브홀릭님께서도 진짜 여름 캠프 같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 네 분의 선생님과 이 한 명의 초등학생 아이의 마음으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 청취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17이다 여름 캠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첫 곡 우리의 마음을 아주 쿵쿵쿵 뛰게 해주는 아주 신나는 노래 들려주셨어요. 어떤 노래였죠?
1: 그분께로 한 걸음씩이었고요. 네, 이게 그냥 진짜 거의 발맞추어 군대 방식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엄청 신나게 부를 수 있는 곡으로, 그리고 이제 이 곡을 딱 들려주면요 애들이 다 같이 완전히 떼창을 하고 심지어 떼 율동 찬양까지 할 수 있는
2: 준비를
1: 해보았습니다.
2: 장난이 아니죠. 네. 네.
0: 이 노래 덕분에 약간 캠프의 분위기를 이제 살리게 되는 살리고 살리고
2: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0: 하는 느낌으로 이 여름 캠프 첫 무대를 열어봤는데요. 우리 신신호신 라디오 여름 캠프 시작하면서 우리 청취자 어린이들도 아주 마음이 신났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이 첫 곡 불러보시니까 어떠셨어요?
2: 아, 뭐 워낙 뭐 이렇게 캠프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지금 혹시 보고 있으면은 같이 방방 뛰어주시면은 여름 캠프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0: 네, 층간소음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방방 뛰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지쌤 랩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나요?
3: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여름 캠프를 3차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차 때는 제가 사실 우리 모두 어깨 손을 얹고 이랬는데 네. 3차 되니까 이제 그냥 우리 모두 어깨 손을 얹고 그냥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쫀득하게 좀 잘한 것 같습니다.
2: 좋았다, 좋았다.
1: 처음에 약간 강요로 시작을 했는데 너가 랩해 이렇게.
0: 아니,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분위기로 17이다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떤가요? 그 현지에서의 반응, 여름 캠프 장소의 뜨거움 어떤 느낌인가요?
1: 현장에서는 뭐 근데 저희가 뭐 여왕쌤이라고 하지만 그냥 여왕쌤보다는 동동쌤이랑 아지쌤이 그냥 거의 인기몰이를 하느라고 네.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노래 이제 한 마디 딱 부르기 시작하면은요 애들이 그냥 아지쌤 난리가 나요. 효림쌤?
2: 아, 효림쌤이 아니야.
0: 아니, 두 분이 이렇게 여름 캠프를 그러면 진행하시면서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데 네. 누가 더 낫다 이렇게 막 경쟁하지 않으시나요?
3: 아, 제가 생각하기엔 하동
2: 아니 저는
3: 아주.
2: 아니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여름 캠프는 그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건 아지쌤이 네, 진짜 많고요.
3: 아니에요.
2: 네, 저는 뭐 옆에서 뭐.
1: 아, 이거는 자기들끼리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사람끼리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사실 이제 청년 이상으로 가면은 사실 동동 쌤이 좀 더 네. 우세하고요. 이제 중고등부 이제 그 성인 밑으로 가게 네. 되면 이제 아지 쌤이 우세하더라고요. 네. 네. 아이돌 상과 배우 상이라고 딱 지칭을 해주더라고요.
0: 네. 두 분 누가 더 인기가 많을지는 우리 여름 캠프 6차까지 다 끝나고 나면 네. 네, 밝혀질 것 같습니다.
1: 아니 뭐 우리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냥. 뭐 무슨 상이라고 막 생각도 안 해줘.
0: 오 우리
2: 아니에요 다들 너무
0: 좋아하죠. 로사리아님께서 지난 주일에 큰아들 캠프 17일에 다녀왔어요.
2: 서운동성당.
1: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너무 즐거우셨길 네. 바라겠습니다.
0: 네. 우리 또 그 17일에 캠프를 오프라인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0: 선생님, 신정원 오빠 안녕하세요.
1: 왜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야. 얘네는 왜 오빠인데요?
2: 맞네요.
1: 얘네도 선생님이에요.
0: 우리 저는 16살 중학생 중3 이민아 친구라고 합니다.
2: 네, 미나 씨. 아, 네, 맞아요.
1: 이 친구가 예전에 우리 캠프에 왔던 친구예요. 네. 근데 거의 저희 SNS에 이제 원래 추준호 예레미야 팬이었는데요. 네. 추준호 예레미야가 브라질로 떠나고 나서 이렇게 신인 멤버들 들어오고 나서 네. 그 이제 댓글에다가 거의 뭐 동동쌤 아지쌤 하고 있죠.
0: 아, 이제
2: 감사합니다.
0: 뺏어 왔네. 그
1: 네.
0: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브라질에 간 사람 간 사람이고 네. 우리는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지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우리 오늘 이렇게 여름 캠프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옷도 이렇게 다 갖춰 입고 오셨어요. 이게 그렇죠. 실제로 여름 행사 때 입고 하시는 옷인가요?
2: 그렇죠.
1: 네, 네. 맞습니다.
0: 우리 선생님 남자 선생님들은 파란색, 우리 여자 선생님들 약간 분홍색, 17이 다 색깔 맞춰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엠블렘 색깔이 맞고요. 네. 저희 원래 1일차 핑크, 2일차 하늘색으로 이렇게 입거든요. 아~ 근데 오늘은 이제 퐁당퐁당 좀 더 다양하게 예뻐 보이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앞에는 이제 저희 엠블럼이 들어있고 뒤에는
0: QR코드가 있어요.
1: 저희의 정체성.
3: 네. 여러분 찍어보세요.
0: 이 보이는 라디오로 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네 분의 게스트께서 네. 이제 캠프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아주 알록달록한 이 분홍색과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오셨고요. 이제 캠프티 뒷면에 아주 크게 네. QR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1: 맞습니다.
0: 찍으면 뭐가 나오나요?
1: 저희 17이다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나옵니다. 뭐.
0: 네. 오늘 이렇게 아주 각 잡고 이 정말 신신우신 라디오 여름 캠프를 17이다가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 이 꿀팁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 뭐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는 답이 나와 있죠.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즐겨주시면은 내가 오늘 캠프에 온 중고등부 학생이다로 즐겨주시면 뭐 오늘 그냥 하루가 행복하게 집에 가실 겁니다.
0: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나는 학생이다. 네. 어린 네. 시절 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아주 즐겁게 또 오늘 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 맞습니다.
0: 라디오로 편하게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또 어떻게 들으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하시는 분들은 현장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보이실 텐데 소리로만 들으시는 분들 좀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4: 아, 오늘 소리로만 듣는 분들도 눈을 감고 내가 휘정에 왔다 오늘 캠프에 왔다 상상을 하시면서 이제 귀로 들으면서 오늘 노래를 음미가 아니고 네. 잘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무래도 네. 이제 여름 캠프다 보니까 좀 신나는 음악들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볼륨도 그렇죠. 살짝 올리고 흥겨운 그 비트에 그렇죠. 좀 리듬에 몸을 맡기면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면 네 우리 17이다가 준비한 라디오 여름 캠프 정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 네 분 이제 무대로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 여름 행사를 진행을 제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봅시다.
0: 네, 첫 곡 네. 소개만 한 분이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 이렇게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1: 네, 네 첫 곡 어떤 곡이죠?
2: 아, 저희는 이번에 부를 곡은 정한 선생 아지쌤과 함께 부를 듀엣 곡입니다. 여행을 떠나요.
0: 오와.
4: 동동쌤과 아지쌤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요. 네,
2: 캠프 때 빠질 수 없는 곡이죠. 우리의 추억곡이죠. 네.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함께 여행을 떠나요.
0: 가봅시다. 우리 네 분 무대로 떠나보도록 하겠고요.
1: 비행기 타.
0: 우리 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가 준비한 라디오 여름 캠프 어떤 음악과 어떤 분위기가 될지 저도 17이다에게 마이크 넘기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홍동쌤 아지쌤 멋있어요.
1: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2: 선생님 멋있어요.
1: 아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3: 감사합니다.
1: 너무 이뻐요 다들.
3: 사랑해요.
4: 네, 아 우리 참네. 아니 이렇게 아. 열광이 열광의 도환이가 될 줄이야.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멋있죠?
0: 네.
4: 멋있어요.
0: 멋있어요.
1: 저 모자 쓴 친구 스티커 하나만 주시겠어요?
3: 딩동 쌤 스티커 하나 부탁드려요.
4: 그러니까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자 스티커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나중에 모아가지고 우리가 상품을 줄 거예요. 오늘 열심히 해보세요.
0: 좋아요.
4: 강룡 어린이. 네. 자 우리 여행을 떠나려면 우리 뭐를 타야 되죠?
5: 비행기요.
4: 비행기를 타야 돼요. 자 지금부터 비행기를 타볼까요?
1: Let's
4: 자,
1: 비행기, go.
4: 비행기 만들어주세요. 비행기 만들어. 그냥. 자 우리는 마음을 태웁니다. 마음을 종이 비행기에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색종이가 없어가지고요 대본으로 비행기를 접어보았습니다. 네 아유 네.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그쵸. 검정색 글씨가 막 있어요.
1: 다 색다르게 다 접었네요.
4: 그렇죠 그렇죠.
1: 마음의 색깔이 다 다른가 봐요.
4: 네, 네. 우리 동동쌤 아지쌤 그리고 청취해주시는 여러분들 다들 종이 비행기에 나의 소망을 담아서 지금부터 하느님께 날릴 겁니다. 우리 언제 날릴 거냐면요. 하늘 문이 열리네 하면서 날릴 거니까요. 그때가 2절 끝부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절 때 종이 비행기를 접고 마음을 담고 제가 신호를 드리면 그때 날리면 됩니다. 자 우리 종이 비행기 날릴 준비 되셨나요?
5: 네.
3: 됐어요.
4: 자 가봅시다.

0: 빠르면
1: 와 여왕쌤 멋있다 선생님
0: 고맙습니다.
1: 예뻐요
0: 고맙습니다 스티커 한 장 드릴게요
2: 망치지 마요
0: 내일 고해성사 꼭 보시고요 자 우리 강룡 어린이는 무슨 소원을 빌으셨어요?
1: 저는 신신우 신이 청취율 1위가 되는 그런 꿈을 빌었어요
0: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우리 띵동 어린이는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인데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침착하게
3: 지금처럼 늘 웃을 수 있기를 빌었어요
0: 진짜
4: 마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0: 제가 웃을 수 있게 해줄게요 옆에서 웃겨줄게요 사랑해
4: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0: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진짜 이번엔 대망의 대망의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곡입니다 어떤 곡인가요?
2: 우리 선생님들이 또 저희가 우리 중고등부와 어린이 친구들에 맞게 K-POP 메들리를 준비해봤어요 저희가 또 선생님들이 춤도 열심히 연습했고
1: 그렇죠.
2: 노래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한번 잘 들어볼 준비 됐죠?
1: 네!
2: 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4: 걱정돼요

0: 와, 선생님도 너무 멋있어요. 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전국 곳곳에서 다른 친구들이 후기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7557 친구가요. 인천교구 일만위에서 17이다와 신앙캠프 마친 오. 민지원 카타리나인데요. 오. 우리 여왕쌤, 딩동쌤, 아지쌤, 아, 동동쌤 덕분에 아, 이번 여름캠프 정말 재밌는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아. 스티커도 많이 주시고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앞으로도 17이다 응원하고 많이 찾아볼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서현님께서 여름 캠프 다녀왔는데
2: 아, 서현이 기억난다
0: 들으니까 아,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라고
3: 또 아였네. 너무 고맙다.
0: 우리 은선 김님께서 나이가 어려서 본당 캠프 못 따라간 아이고. 초등학교 1학년 루카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같이 율동했어요. 아, 우리 루카. 나중에 꼭 여름 캠프 같이 가자.
4: 어, 꼭 와야 돼요.
0: 우리 로사리아님께서도 형님은 캠프로 받고 집에서 둘째 초등학교 5학년 루카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신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루카들이 캠프를 그러니까. 못 갔네 계속.
4: 우리 루카 꼭 오세요.
2: 루카 루카.
0: 우리 민정잼마님께서도 아 바로 여행 떠나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아까 여행을 떠나요 노래 함께 나누는데 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어떻게 좀 숨 좀 돌리시고요.
2: 아 좋습니다.
0: 아, 저도 아, 학생들이 캠프를 참여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름이 송님께서 이 17이다 중고등부 여름 캠프에 참가 못하는 성인은 신신우신 덕분에 여기서 참석합니다. 너무 재밌어요라고 했는데 저 혹시 중고등부라고 좀 속이고 참가하면 안 되나요?
4: 아, 오, 안 돼요.
0: 너무 가보고 싶어요.
2: 강명쌤으로 같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0: 강명쌤으로. 네.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여름캠프 어떻게 청취자분들 많이 즐겨주고 계시나요? 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여름의 뜨거운 열기 안에서 하느님을 더 기쁘게 또 찬양 안에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4: 네.
0: 우리 혹시 아 그거 에피소드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4: 네.
0: 우리 지금 다른 친구들의 후기가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좀
4: 무슨 일이야 이게? 네,
0: 계속 읽어볼게요.
2: 부평사
0: 밀크 120이라는 아이디를 써주고 계시는데 우리 쌤들 덕분에 이번 주 캠프 정말로 분별이. 최고로 재밌었어요. 캠프 때 들었던 노래 이렇게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부평사동 김은별 로엘라 친구가
4: 아
2: 은별아 네, 고마워요 진짜
3: 아, 진짜 감동적이야 근데 좀
0: 이렇게 막 맞아요. 아이들의 얼굴들 그 느낌들이 기억이 좀 나시나요?
4: 너무 완전
2: 아, 많이 나.
4: 네,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많이 나요. 진짜 아 이게 이렇게 신신우신에 저희가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2: 그러니까요.
4: 아니 청취자들 연령대가 확 버려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4: 지금 약간 되게 여러 명이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줘가지고 진짜 너무 뭔가 좀 울컥하고 감동적인. 뭐지 뭐 오늘 캠프인데
0: 울지 말고
4: 왜 무슨 일이야?
0: 여왕쌤 울지 마요.
4: 내가 이래서 캠프한다 얘들아.
0: 아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동동 선생님 정말 네. 이렇게 고음 쫙 올릴 때랑
4: 그러니까.
0: 우리 또 아지 선생님 이렇게 이 캐치캐치 추는데
2: 아 맞아
0: 몸이
2: 캐치,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저희 네. 아지쌤이
4: 춤 연습을 제일 열심히 해요.
0: 네.
2: 춤 랩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5: 저 혼나잖아요.
0: 아,
2: 한 번 혼냈어요 한 번.
0: 여름 캠프를 보내주신 신부님 등장하셨습니다.
4: 잠깐만 서운동 성당 신부님.
2: 네네 기억납니다.
0: 아 마르코 님께서. 네 저는 서운동 성당 이현우 마르코 신부입니다.
4: 네
0: 이번에 우리 본당 중고등부 친구들 여름 캠프 17이다 여름 캠프 다녀왔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4: 고생은 계속됩니다.
0: 박수 한번 칠까요? 네.
2: 행복하죠.
4: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0: 이렇게 또 생생한 후기와 또 느낌들을 나눠주시니까 우리가 정말 신신우신 라디오 여름 캠프도 하기를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4: 그러게요.
0: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만 또 이렇게 딱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캠프 할 때 내 눈에 딱 들어온 순간 우리 대표님
4: 내 눈에 들어왔던 순간 그냥 어떤 친구 한 명이 제 원픽은 여왕쌤이에요.
0: 와~
4: 다른 선생님들 안 보여요. 이렇게 말해줘도 사랑해.
0: 그렇죠. 확실히 아이들이 나에게 주는 그 애정과 관심이 네. 나를 다시 힘내게 주는 것 같아요.
5: 맞아요.
4: 그리고 사실 기억에 남는 항상 그 프로그램은 저는 물놀이 프로그램이 네. 이번에 저희가 그렇죠. 이제 4년째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제일 약간 좀 비누방울도 설치하고 막 튜브랑 맞아, 물총 맞아.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하게 설치해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

0: 없게 그냥 풀어놔도 한 두 시간을 그렇게 그냥 놀더라고요. 그 부분이 진짜 너무 항상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1: 그 장면 우리가 이렇게 그려가면서 또 여름 캠프의 백미를 좀 즐겨보면 좋겠다.
0: 네.
1: 여름 캠프의 백미는 역시 앵콜이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네.
2: 그렇죠. 네.
1: 보통 여름 캠프 엔딩 어떤 노래들을 좀 준비하시나요?
0: 엔딩은
3: 엔딩은 좀 마니피카시나 네. 원래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요라를 항상 불렀었는데 오늘은
0: 네. 기뻐하고 즐거워요라는 앵콜로
3: 그렇죠 앵콜로 네. 오늘의 앵콜은 이제 모든 이들이 다 아는 곡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3: 이야
1: 이야
0: 이야
2: 이야인가요? 양가요?
1: 이야
3: 이야
0: 그렇듯 아줌마야
1: 우리 네 분 무대로 모시고 오늘의 앵콜곡 이번 신신우 씨의 라디오 여름 캠프의 마지막 곡이라고 할 수 있는 야 함께 이렇게 들으면서 이 아쉬운 마음들 또 시원하게 한번 날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자 혹시 율동 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선생님들도 같이
4: 율동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0: 네. 우리 강경 어린이 손 들었네요. 자 거기 부시면 안 되고요. 율동 같이 해볼게요.

0: 치워 치워
1: 기록들도 내다 던져라
0: 던져 던져 모두 함께 그 나라로 갈 수 있어 예수님의 나라로
2: 렛고 인간이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한다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린 징과 랑 땡과 대다를 것이야
0: 알레벌레 알레벌레 하기면 싫어 알레벌레 알레벌레

0: 说你进了。
1: 우리 네 분 무대에 잠시 머물러 주시고요.
2: 어머나.
1: 와, 우리 선생님들의 이 느낌. 와.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이
1: 아, 앵콜 곡은 어디 가능하실까요?
2: 무반주
1: 사실 저희가 네 당연히 다 준비를 해드릴 수 있고요.
2: 우리
1: 여러분들의 또 앵콜곡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2: 깜짝이야. 네,
1: 어떤 곡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마지막 끝곡으로.
2: 진짜 항상 앵콜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3: 진짜 예상 못했어.
2: 이건 진짜 완전 전혀 진짜 준비되지 않은 무대. 여러분 어떤 거?
3: 마니피카 가시죠.
2: 가시죠.
3: 가야죠. 앵콜 곡
2: 빠지면 안 되지 이거는.
1: 네. 네. 여러분들 그럼 숨 좀 잠시 돌릴 시간을 드리고
2: 네.
1: 저희가 2부 이렇게 끝곡으로 마니피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우리 열일곱이다 여름 캠프 이렇게 함께 즐기면서 저 또한 아, 이 여름 캠프 함께 하고 싶다. 너무나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 들게 되었는데 또 여름 캠프를 함께하는 선생님들 입장으로서 아이들에게 또 전하고 싶으신 한마디 전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가 만난 아이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3: 일단은 아이들아 학생들아 우리 열일곱이다 와 함께 이렇게 또 즐겁고 주님 안에서 함께 응원하고 기쁘게 놀고 재밌게 춤추고 하는 모습들 너무 항상 너무 고맙고 선생님들 너무 감동받고 너희들도 항상 감동받고 주님 안에 항상 감동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와
2: 그냥 진짜 하느님 안에서 신나게 노는 게 가장 좋은 그렇죠. 일이 아닐까 네. 전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잔소리는
3: 집어치워라
2: 치워 이렇게 치워버리고 여러분들 진짜 여름방학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신나게 재밌게 놀고 우리 열일곱이다 여름캠프 기억하면서 웃음 지을 수 있는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3: 와, 사랑합니다.
1: 아지쌤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4: 우리 중고등부 열일곱이다 여름캠프 참여해주었던 우리 학생 여러분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많은 사랑 줘서 너무 고맙고 선생님이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게요. 사랑해요.
1: 우리 딩동쌤도 한마디만 이렇게 해주세요.
5: 네 친구들 열일곱이다 선생님들이랑 잘 놀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와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친구들 우리 또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즐거웠고요. 신신우신이 라디오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이 여름 아주 뜨겁게 또 신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신신우신 라디오 여름 캠프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 앵콜곡으로 이 마니피카 열일곱이다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6: 고맙습니다.
2: 찌르고 찌르고 하늘을 향해 찌르고 하느님 사랑합니다.
3: 찌르고
2: 이제 땅에는
3: 찌르고.
2: 땅에는 평화 뿌리듯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뿌려봅니다.

0: 기차가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하, 하, 시, 시, 시,
1: 시. 장수 팔라옹.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약속이나 한들 덥다 덥다 할 때 슬며시 우리 곁을 찾아온 선물도 있죠. 바로 길어진 해인데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오후 5시가 넘으면 어둑어둑해지던 하늘이 요즘은 저녁 7시가 훌쩍 넘을 때까지도 환하잖아요. 그리고 늘어난 빛만큼이나 우리에겐 작은 여유도 생겼습니다. 저녁을 먹고 산책할 시간, 그리고 퇴근 후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아줄 시간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은 늘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었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길어진 여름에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자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여전히 무더운 여름이지만 길어진 해 덕분에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 그 안에서 작은 감사와 은혜로움을 나눌 수 있는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0: 오늘의 첫 곡 전유동 75dB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우리 행복 가족들은 한 뼘 더 길어진 여름해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보통 해가 지면 그날 하루가 다 끝난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저녁 먹고 얼른 씻고 얼른 자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데 요즘은 7시를 훌쩍 넘겨서까지 하늘이 밝으니까 퇴근길이나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걸어볼까? 오늘은 공원에 한번 가볼까? 하는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어지는 열대야에 집 밖을 나설 용기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해질 무렵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또 누군가는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오랫동안 노을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또한 보면서 짧기만 한 겨울 저녁과는 다른 여름의 넉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행복가족들도 늘어난 여유로움 속에서 빛의 은혜를 묵상하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퀴즈도 풀어보자고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 문제는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요즘 미사에서 연일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오복음에 등장하는 이것은 벽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줄기와 잎은 조와 비슷하고 이삭은 강아지 풀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의 자녀들을 이것에 비유하기도 하셨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가라지, 2번 오라지, 3번 니 멋대로 하라지.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넘치는 오답 보내주신 분께는 꽃보라에서 세례명이나 성구를 새길 수 있는 머그컵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 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콩 크루에겐 영상 한 개만 만들어도 5만원 커피 상품권 드리는 거 아시죠? 신앙 상담을 컨셉으로 한 1분짜리 쇼폼 영상을 만들 크리에이터를 상시 모집 중입니다. 대구 CPBC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의 힌트송 성밴드의 가라 이 길을 광고 듣고 띄워드릴게요.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 영진전문대학교 제공입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힌트송 성밴드의 가라 이 길을이었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가라지입니다. 오늘 매일미사 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청했죠. 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 또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 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우리 엘리사베님, 가라지, 실비아님, 가라지, 대건안드레아님, 가라지 잘 맞춰주셨고요. 4023님, 가라지, 9514님, 가라지 하고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센스 있는 오답까지 작성해주신 분께는 오늘 세례명 머그컵 선물 드리는데요. 오답 만나보겠습니다. 6804님, 오늘 일은 내일 하라지. 망고 불변의 진리죠. 내일을 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엘리사벳님, 내일부터 휴가인데 눈 때문에 저는 집에 있어야 하는데 딸은 3박 4일 떠나네요. 가라지 뭐. 약간의 이 삐짐과 또 이해와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가라지 뭐 였습니다. 1210님, 가라지들 꼬라지 하고는. 그쵸. 에, 심판날에 이 불에 태워지면서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지금 잘 살아야겠죠, 밀로서. 대건 안드레아님, 올해 초에 너무 휴가를 남발해서 여름에는 열일해야 할 것 같아요. 휴가가 없다지. 아유, 슬프네요. 물론 그 전에 많이 쉬셨겠지만 또 남들 쉴 때 못 쉬면은 그게 또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그래도 아유, 시원한 사무실이 최고다 하면서 좀 푹 쉬시길요. 아니, 열심히 일하시길요. 827 하나님, 내가 가라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직은 구분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바로 안 태우셔서. 그래도 우리는 애초에 좋은 씨로 뿌려진 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 밀이 썩어서 가라지보다 못하게 되지 않도록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아,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827 하나님께 드리고요. 정답 선물은 우리 안선정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이 길어진 여름해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100원 되는 문자 샵 0931번 또는 무료 빵톡 남겨주세요. 우리 엘리사베님이 시원하게 라인댄스 람바다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카오마가 부릅니다.

엘리사베님이 신청하신 람바다였습니다. 우리 엘리사베님 혹시 라인 댄스 배우시나요? 길어질 해만큼 라인 댄스를 배우시는 걸까요? 그러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은 이 길어진 여름해를 어떻게 즐기고 계시나요? 우리 차담 함께 나눠봐요. 9514님, 길어진 여름 퇴근 시간에 월포 해수욕장에서 1시간 정도 즐기다가 집으로 갑니다. 신경통에 너무 좋아요. 와, 해수욕장 월포면 포항에 사시나 보네요. 와, 하긴 요즘 물도 좀 너무 차갑지 않고 그렇게 또 물에서 수영 같은 게 관절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오, 부럽네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바닷가에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부러워져요. 또 나름 해가 좀 넘어갈 때 그 약간의 노을진 하늘까지 와, 정말 힐링이

로 살고 있습니다. 내일도 경기가 있는데 퇴근하자마자 후다닥 경기장으로 달려가려고요. 벌써부터 설레네요. 아 그러네요. 또 해가 길면 선수들도 경기하기에 편하고 또 혹시나 뭐 경기가 취소된다거나 그런 일도 없고 보는 사람도 잘 보이고 축구 매니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4027님, 해지면 남편이 오니 빨리 밥하러 들어가는데 해가 안 지니까 안 들어가요? 웃음 웃음. 잠깐만요. 해는 물론 늦게 지지만 시간은 똑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형제님 퇴근 시간도 똑같을 텐데 안 들어가시는군요. 아, 그래요. 우리 형제님도 해가 길어졌으니까 또 요리라는 것에 도전도 해보시고 그러라고 안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맞죠? 오늘은 집에 언제 들어가실 건가요? 마지막으로 9977님, 여름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눈꽃빙수 먹으면서 와 아네스의 행복찻집 청취하는 것 또한 큰 행복이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또 이런 문자가 저한테 큰 행복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해가 있을 때 방송하니까 여러분 어려움 없이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두 번째로 오시는 그분 만나러 가봅니다. 우리 9977님 그리고 4027님께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밥밴드와 함께 아네스의 행복 찻집을 듣고 계십니다.
1: 사랑을 하면 글을 닮는다. 아니, 사랑을 하면 내가 다른 것이다. 작가 정영욱. 사제들의 플레이리스트, DJ 벡터 신부입니다. 오하.
2: 백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 두 번째로 뵈니까 처음보다 더 반가운데요?
1: 아, 네. 이제는 뭐 긴장해서 배 아픈 것도 없고.
2: 다행입니다.
1: 제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2: 너무너무 다행이긴 한데, 네. 우리 신부님 몸이 부셔지셨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네. 괜찮으세요?
1: 지난 주말에 이제 초등부 저학년 물놀이가 있어서,
2: 네.
1: 아, 우리 아이들 어부바도 해주고, 아이고. 물장구도 쳐주고,
2: 네.
1: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같이 놀다 왔습니다.
2: 다행입니다. 오늘도 티셔츠도 약간 네. 우리 고산성당 티셔츠인가요?
1: 아, 맞습니다. 또 제가 길거리에서 또 선교의 일환으로
2: 이제
1: 고산성당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2: 네.
1: 오늘 이런 또 저희 본당 티를 입고 와봤습니다.
2: 아우, 예쁘네요. 티셔츠도.
1: 네.
2: 네. 그래서 그런가 오늘 좀 오프닝 멘트부터 네. 심상치가 않아요.
1: 아,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써봤던 이 멘트는 정용욱 작가가 이제 자신의 책 구원에게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저도 책은 못 읽어봤어요.
2: 근데 아,
1: 그냥 이 문장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아 제가 말하고 싶던 것들을 누가 쓴 게 있을까 했는데 딱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2: 아.
1: 그래서 책도 좀 호기심도 생기고 해서
2: 네.
1: 마침 또 지인이 본인도 읽고 싶었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 그래요?
1: 자기가 샀다고 해서 나중에 또 책을 제가 빌려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2: 최초로 안 읽어보고 오프닝 멘트로 쓰기. 이것도 괜찮네요.
1: 그렇습니다. 책 고표지에 있던 문구를 따왔습니다.
2: 어쨌든 뭐 좋은 문장이니까.
1: 아, 맞습니다. 네. 네.
2: 사랑하면 내가 다른 것이다.
1: 네. 맞아요. 어쩌면 우리 행복 가족분들도 여러 종류의 사랑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남녀 간의 애정도 사랑이고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이고 또 가족들 간의 친교, 정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2: 네. 또 저와 행복 가족들에게는 우리 벡터 신부님이라는 또 새로운 사랑이 생겼잖아요.
1: 아유, 또 이렇게 또 네, 네. 황송한 말씀을 남겨주시네요.
2: 아유, 사랑합니다.
1: 네. 행복합니다. 아, 맞네요. 정영욱 작가는 또 이 책에서 이런 표현도 남기고 있어요. 한 존재는 다른 존재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은 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

0: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다.
1: 수용하는 것이다.
0: 아,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이게 정말 사랑이 아닐까. 작가님은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사랑은 수용하는 것이다.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이란?
0: 사랑이란 수용하는 것이다.
1: 아니, 따라하지 마시고요.
0: 사랑은 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1: 아, 또 우리 성경적입니다.
0: 네, 그게 네. 맞는 것 같아요.
1: 네.
0: 오늘 그래서 카테고리도 제가 사랑을 하다, 아니 사랑을 했다 라는 했다? 문장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1: 왜 과거형이에요?
0: 왜냐하면 이제 사랑을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지나간 사랑마저도 추억으로 또 경험으로 또 나한테 소중한 기억으로 남겨두는 것도 어쩌면 이제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문장을 써봤습니다. 네.
1: 사랑을 하다 아니 사랑을 했다.
0: 그렇죠.
1: 네.
0: 오늘 근데 사랑 노래를 정하려고 하니까 아시잖아요. 어디 좋아하는 사랑 노래 어떤 게 있을까요?
1: 사랑 노래? 지금 생각나는 거는 사랑해요.
0: 아,
1: 고마운 내 사랑. 사랑.
0: 네, 그렇죠.
1: 이 노래.
0: 네. 근데 사랑 노래가 정말 많잖아요.
1: 그쵸.
0: 세상에 수많은 우리 한글로 된 거 말고도 외국 노래까지 합치면 정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
1: 맞습니다.
0: 저도 이번에 그래서 사랑하다, 사랑했다 이런 주제를 삼으면서도 선곡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제가 주변 이제 본당 교우분들하고 지인분들한테는 설명을 하면서 첫 방송 때는 원고 쓰는 것도 좀 고민을 했지만
1: 네.
0: 선곡하는데 한 5분 만에 저는 세 개 다 정했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세 개 다 틀을 갖춰놓고 원고 살을 붙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막막한 거예요. 뭘 하지? 사랑 노래 너무 많은데.
1: 이제 맞닥뜨리고 계시는 거죠?
0: 그러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1: 쉽지 않아요.
0: 네, 결국에는 세 개를 다 골랐습니다. 정말 어렵게.
1: 네.
0: 근데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주제를 이게 사랑 그냥 현실의 사랑, 지금 현상의 사랑보다는 사랑 끝. 그걸 얘기하고 있는 주제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이거를 주제를 바꿀까? 이별을 할까?
1: 그러고
0: 있었는데
1: 네.
0: 제가 그런 고뇌에 빠지고 있으니까 또 머릿속에 영감이 찾아왔어요. 영감.
1: 영감.
0: 예, 왜 불러? 저는 근데 이 우리 영감을 영감님이라고 부릅니다.
1: 실제로요.
0: 고마운 생각이니까요.
1: 네.
0: 우리 영감님이 저를, 이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실 때가 있는데 이렇게 딱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찾아왔어요. 사랑과 이별 꼭 그렇게 구분하고 나눌 필요 있나? 또 이별은 어쩌면 사랑의 별똥별 같은 거다.
1: 별똥별이요?
0: 네. 이별도 사랑의 잔재고
1: 또
0: 이별 자체는 슬프지만 그것도 빛날 수 있는 찬란함이다. 그리고 이별마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 아닐까. 이렇게 영감님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원고를 쓰면서
1: 네.
0: 이거를 문장을 갖다 붙이게 됐습니다.
1: 혹시 시모님 네. 최근에 네. 무슨 이별을 하셨나요?
0: 이별은 한 적은 없는데 사실 뭐 최근이 아니고더라도 이제
1: 네.
0: 제가 서품을 받고 나서는 저한테는 항상 만남과 이별은 숙명과 같은 것이죠.
1: 네.
0: 보좌신 부님 보통 2년 정도 계시니까
1: 그쵸.
0: 어느 본당을 가든 정말 모든 걸 쏟아내고 만나서 사랑하고 또 행복을 나누고 또 복음의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하지만 언젠가 2년이 지나면 이별을 해야 하니까
1: 그쵸.
0: 또 새로운 만남은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런 거니까요.
1: 언제나 안고 사시니까.
0: 그렇죠. 저한테는 늘 네. 뭐 매일매일 밥 먹듯이 똑같은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이별도 만남도 모두 사랑이듯이 그
0: 맞습니다.
1: 사랑의 다채로운 모습을 다 보겠다 이런
0: 네.
1: 의미인 거죠?
0: 네. 그런 의미로 제가 주제를 삼아본 것 같아요. 오늘 첫 곡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조 재즈가 부른 모르시나요? 듣고 오겠습니다.

0: 기다리는 날을.
1: 모르시노.
0: 아, 좋습니다. 역시 너무 어렵죠. 근데 어디 이 노래 버전 들어보셨나요?
1: 다비치 원곡이잖아요.
0: 맞아요.
1: 아, 네. 알죠, 알죠.
0: 작년에 2025년에 조재즈가 커버를 하면서 원곡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유명하지만 더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1: 아.
0: 근데 본래 또 우리나라 이제 다비치 하면 대표적인 가창력 가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무슨 노래든지 다른 사람 노래도 자기가 뺏어와요.
1: 맞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다비치 별명이 니곰 내곰. 아. 그리고 내 곡도 내 곡.
1: 맞아요.
0: 내 거는 너는 못해. 나는 네 거 할 거야.
1: 아, 다비치는 엄청난 가수들이죠.
0: 맞아요. 그런데 이 다비치 이 모르시나요 커버를 사실은 잘 도전을 못합니다. 가수들이. 다비치 그 원곡 감성을 따라잡지 어려워서. 근데 조재즈는 이 노래가 데뷔곡이거든요.
1: 네.
0: 이 커버했는 게 데뷔곡이에요. 근데
1: 아, 그래요?
0: 정말 자신만의 감성으로 잘 그려내서 엄청난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1: 저는 이게 원곡이 다비치라는 걸 알면서도 노래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0: 맞아요.
1: 아 당연히 조재즈 곡이겠거니
0: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도 이 다비치 원곡 모르는 사람은 정말 자기 곡인 줄 알 거예요.
1: 정말요.
0: 예. 근데 보통은 역주행 노래들 역사적인 케이스를 보더라도
1: 네.
0: 한 주씩 한 주씩 차근차근 인기가 쌓입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입소문 나면서. 근데
1: 네.
0: 조재즈는 데뷔를 했는데 첫 주에 이제 96위 차트에 순위가 있었는데 그 다음 주 13위까지 한 주 만에 엄청 올랐어.
1: 바로 그냥 네. 빠르네요.
0: 그래서 음원 사재기 논란까지 있어서
1: 그럴만 합니다.
0: 사재기 논란이 있어서 네. 이제 소속사에서 또 해명까지 했다. 이거 거짓 보도하지 마라. 우리 사재기 한 적 없다. 그만큼 큰 사재기.

0: 사랑을 받은 거죠.
1: 네, 정말 이 곡의 감성을 잘 살린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이 노래가 처음 작년에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요즘 대구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1: 네.
0: 엄청 뜨거웠어요.
1: 많이 뜨거웠겠네요. 네,
0: 많이 뜨거웠는 걸 알 수 있는 게 유튜브 댓글로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감동받고 자기들 표현을 썼는데
1: 네.
0: 그중에 저는 아직 잊을 수가 없는 두 가지 댓글이 기억나요.
1: 왜요?
0: 첫 번째는 이렇게 누가 썼습니다. 다비치의 모르시나요는 이별한 후의 노래다. 조재즈의 모르시나요는 사별한 후의 노래다.
1: 아, 사별.
0: 아내를 천국에 보내고 나서 슬퍼하는 남편의 마음이다.
1: 이해되네요. 네. 네.
0: 또 한 가지는 다비치는 연인을 잃었다. 근데 조재즈는 나라를 잃은 몽골인이다. 왜냐하면 조재즈 가수의 얼굴을 보시면 예, 징기스칸이 생각날 정도로 몽골인과 그래서... 엄청 닮았어요.
1: 하필 그래서 몽골인이군요. 예,
0: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잃은 것이다. 이게 여인 한 명, 애인 한 명 떠나보내고는 이런 감성이 나올 수 없다.
1: 아, 정확한 묘사네요.
0: 맞아요.
1: 네. 약간 좀 한이 느껴지는
0: 노래였어요. 한이에요. 완전 사무치는 그 네. 그리움이 한이 느껴집니다.
1: 아, 딱이네요.
0: 네, 저는 이 노래를 이제 몇 번씩 되풀이해서 들어보니까 이 떠나간 연인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너무 잘 담겨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서 돌아오지 않을까 그 기대감과 희망 그리고 그 기대감과 희망을 하나의 연료로 삼아서 나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겠다. 당신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그리고 당신이 나를 잊었을지라도 네. 당신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또한 이별 노래인 동시에 영원한 사랑의 노래 저는 그렇게 이 노래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싶어요.
1: 그렇군요. 사랑의 노래. 쓸쓸하네요.
0: 그래서 이 쓸쓸하지만 이 또 점입가경으로 네. 더 쓸쓸한 노래를 하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렇게 좀 더위를 가시게 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1: 사랑이 쓸쓸한.
0: 쓸쓸하면서 선선하면서.
1: 괜찮네요.
0: 네. 근데 이 노래는 이 조재즈 노래보다도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오랜 시간 사랑을 받은 노래입니다. 두 번째 노래 양희은이 부릅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0: 예.
1: 아,
0: 노래가 일단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너무 아름답죠.
1: 네,
0: 네.
1: 또 양희은 씨 목소리 정말 다시 또 이거
0: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1: 이거 딱 하자마자 이한 소절만으로도 아 영원히 울리는
0: 저도 하고 싶었는데
1: 해주세요.
0: 교우분들 몇 사람이 절대 양희은을 훼손시키지 마라. 양희은을 모독하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참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싸장신부님도 지금
0: 네.
1: 광주 가는 길에 듣고
0: 아,
1: 있어요
0: 진짜요?
1: 하시면서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0: 저는 나중에 사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오늘은 안 되고 약속을 했으니까.
1: 아, 그래도 뭐
0: 네.
1: 안선정님 노래가 슬퍼서 F는 눈물을 흘립니다. 좋고 엘리사베님도 정말 좋아하는 곡이 나오네요. 감사드려요. 또 8813님은 푹푹 찌는 한여름에 선선한 가을 감성 노래라니 색다른
0: 그러니까요.
1: 경험이네요.
0: 맞아요.
1: 당장 뛰쳐나가서 낙엽 줄 뻔했어요. 좋습니다.
0: 낙엽 주세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1: 이게
0: 네.
1: 이렇게 또 여름을 보내는 색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0: 그 새로운 도전입니다.
1: 네.
0: 이 노래가 1991년이에요. 그래서 발매된
1: 아유.
0: 게 한참 됐습니다.
1: 그러네요.
0: 마침 제 나이와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제가
1: 아,
0: 91년생이거든요. 네,
1: 네.
0: 제 친구, 동갑내기 친구인데,
1: 네.
0: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리메이크도 했고 또 양희은과 듀엣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양희은에게 이제 더 많은 사랑을 가져다 준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저도 이 곡을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명곡이죠. 이런 사랑의 쓸쓸함에 대해서 좀이 시대를 불구하고 모두가 공감해서 그런 게 아닌가.
0: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시를 몇개 끄적였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1: 그래요?
0: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도 정말 시적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 받은 인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사랑 멜로디 안에 너무나 잘 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 노래를 듣더라도 아, 양희은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혹시 오디는 이 노래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을까요?
1: 사람 참 부질없다.
0: 부질없다? 쓸데없다? 해서 못하나? 어차피 뭐 지나가는데.
1: 네.
0: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노래를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몇번더 듣다 보니까 오히려 있는 것, 가진 것, 할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으로 다 쏟아냈을 때, 그 사랑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가지는 숭고한 가치, 그리고 정말 아름답다. 제가 오프닝 때 썼던 표현, 슬프지만 또 빛나는 찬란함,
1: 찬란함.
0: 이거를 좀잘 담고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1: 어떤 감정인지 알것 같아요. 뭔가 그 부정적인 쓸쓸함이 아니라
0: 맞죠?
1: 네, 모든 걸다 내줬을 때 약간 좀 후련한 쓸쓸함?
0: 약간
1: 맞죠, 맞죠.
0: 그런 좀 소탈한 이제 약간의 그 아쉬움도 있지만
1: 에이.
0: 후회보다는
1: 에이.
0: 그냥 아 내가 다 최대한 해봤어.
1: 맞아.
0: 근데 뭐 조금은 또 아쉽네 이거지 후회는 아니고 살짝 아쉬움이
1: 맞아.
0: 남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1: 시원쓸쓸.
0: 시원섭섭은 아니고
1: 쓸쓸쓸.
0: 시원쓸쓸. 오늘 갑자기 주제가 쓸쓸로 돼가고 있고.
1: 근데
0: 근데
1: 알것 같습니다.
0: 제가 사실은 첫 방대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원고 쓰면서도 그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아, 내가 그래도 사플리 사제의 플레이리스트인데 신부님으로서 와놓고 맨날 딴 세상 얘기만 하고 있고
1: 아니요, 아니요.
0: 성경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해서 그 찔리는 마음에
1: 아유.
0: 사실은 예수님 얘기를 한 가닥만 하려고 합니다.
1: 어떻게 또 해석을 하셨을지.
0: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공생활 사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1: 네.
0: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려고 잘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잖아요.
1: 그쵸.
0: 어쩌면 우리들의 이 사랑하려고 했던 노력의 끝이 고독함과 쓸쓸함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더불어 살려고 애썼던 우리 노력의 결실이 그 고독과 쓸쓸이라면 저 위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좋은 모습이 아닐까.
1: 네.
0: 그런 묵상을 또 해보면서 예수님께 이 속지의 마음을 담아서 사펠리를 네, 준비해보게 되겠습니다.
1: 아, 뭐 항상 의미를 녹여주셨지만 또 그렇게도 묵성해 볼 수가 있겠네요.
0: 특히 이 노래를 들으면서는 그 생각이 많이 났던 것 네. 같아요. 예수님 생각.
1: 맞습니다. 이게 사랑을 덜해서 후회하기보다는 맞아요. 다 주고 좀 허탈쓸쓸 해하자. 이게 더 좋은 것 같긴
0: 맞습니다.
1: 해요.
0: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을 소개할 시간이 되었어요. 시간은 3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기차는 8시에 떠나네.
1: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0: 네. 그룹 부활의 4대 보컬이었던 김재희가 부른 버전으로 들고 왔습니다.

0: 네,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1: 처음 들어요.
0: 저도 처음 들어요.
1: 어, 그래요?
0: 이번에 원고 준비하면서
1: 네.
0: 제가 만천일동 주임신부님께, 성당 신부님께 그 추천을 받은 노래입니다.
1: 고산이 아니고
0: 예.
1: 만천일동.
0: 제가 만천일동에 놀러 갔다가 원고를 이제 쓰려던 찰나에
1: 네.
0: 신부님 혹시 제가 사랑이란 주제를 하려고 하는데 신부님이 정말 제일 좋아하시는 사랑 노래 있으신가요?
1: 네.
0: 하니까 딱이 노래를 주셨어요.
1: 아, 어우, 신부님 감사합니다.
0: 근데 이 노래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부른 버전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원곡은 독일군에게 저항하는 그리스군의 전쟁 이야기.
1: 아,
0: 그 외국 노래가
1: 그래요.
0: 원곡입니다.
1: 그래서 뭐 카티리니 행 이렇게
0: 맞아요. 이게
1: 나왔었군요.
0: 전쟁터에 나가는 애인과 남편을 보내면서 그 떠나보내는데 조국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그런 의리 때문에 이제 가는 그 남편을 보내는데 사실 전쟁터 나가니까 올지 모를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1: 그쵸.
0: 그래서 기다리는 그 여인의 애달픈 마음을 담은 사랑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1: 그래서 카트리니 행 기차가 8시에 떠나네
0: 맞아요.
1: 그거였군요.
0: 이 노래를 제가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은 그것이었어요. 요즘 세상에도 아직까지도 전쟁이 많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우크라이나도 있고, 이란도 있고, 그런 내전도 있고, 국가 간 교전도 있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갈등과 분열, 다툼, 작은 전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들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아 나서야 되고, 그 안에서도 더 단단해지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하는 좋은 또 명곡이었습니다.
1: 네, 뭐 신부님이 무슨 일이 있으셔서 막 이별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0: 그런 건 아니에요.
1: 이렇게 좀 뭔가 헤어짐 속에서도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0: 맞습니다.
1: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0: 맞아요.
1: 맞죠? 네.
0: 그리고 뭐 물리적으로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 여인의 이 남편과 애인을 향한 사랑은 그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남아 있으니까
1: 네.
0: 정말 영원한 사랑을 담고 있는 또 메시지의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1: 네. 언젠가 다시 만나길
0: 그렇죠.
1: 희망하면서.
0: 언젠가, 언젠가는. 작가 정용국의 책, 구원에게, 제가 책을 보진 않았지만 책 소개처럼 되는데, 뒷표지에는 또 사랑에 대한 이런 코멘트가 적혀져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정용국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사랑했던 사람보다 사랑하던 당신이 더 또렷해지기를. 또그 모든 시간이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기를.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사랑했던
1: 나를.
0: 기억을 통해서 나를 더 이해하게 하는 거. 작가님이 제가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좋은 표현을 남겨주셔서 허락은 안 받았지만 발췌했습니다.
1: 책에 우리 앞뒤 문장을 다 읽게 됐네요.
0: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저도 책 한번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요.
1: 저도요.
0: 네네.
1: 우리 김소희님께서 운전 중이라 듣기만 하는데 오늘 선곡들이 옛사랑이 생각나게 하네요
0: 좋네요.
1: 하셨어요. 네. 8364님도 주옥 같은 선곡에 무더위도 가십니다 하셨는데요.
0: 감사합니다.
1: 네, 신부님 말씀처럼 이 사랑의 상처받기보다 사랑 덕분에 더 깊고 또렷해지기를
0: 그렇죠.
1: 바라보면서 오늘 선물은 김소희님께 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사제의 플레이리스트 DJ 벡터 정재훈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우리 오늘도 내일도
0: 행복하세요.
1: 행복하세요.
2: 씨피비씨 FM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옥수성당 박도현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젠 잊기로 해요. 여은의 노래로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이 부분을 열었어요. 힘든 일, 짜증나는 일, 더위까지 우리 다 잊기로 해요. 여은의 아주 예쁜 목소리 들으면서 자,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967님, 오늘은 영도에서 전시하는 날입니다. 빛디와 함께 뜨거운 화요일 보내봅니다. 부산 영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시? 어떤 전시? 너무 궁금하네요. 네, 뜨거운 화요일 전시도 아주 그냥 북적북적 사람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5815님 졸리네요. 오전은 정신없이 지나가고 오후에 조용히 앉아있자니 하품만 나오네요. 3반만 나오면 집에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3반 애들이 아직 안 나오나요? 이게 지금 딱 졸릴 시간이라 예, 잠깐 졸고 계시면은 이제 3반 애들도 이렇게 서서히 이제 집에 갈 시간이잖아요. 하원 시간이니까 5815님도 이제 일찍 정리하시고 집에 가실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는요, 주제 선곡 대결 함께 할 거예요. 우리 방글이들의 도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코너죠.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코너. 큐시트 싹 비워뒀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선물도 가득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에어비앤비 코리아 KT와 함께하고요. 와불의 보랏빛 향기 그리고 SG 워너비의 해화동 두 곡 듣고 주제 선곡 대결 시작할게요.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빅띠가 주제를 들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을 바로 잡아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우리 방글이들의 신청곡으로 이불을 꽉 채워보는 시간이죠. 제가 주제를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음악 고민할 필요 없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주제 드릴게요. 혼자 드라이브 할 때 꼭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왜 혼자 드라이브 할 때 나 이 곡부터 진짜 듣고 시작해야 돼 이런 거 있죠. 잠 깰 때 필요한 노래나 아니면 혼자 드라이브 할 때 아, 나 이 노래 되면 위로받아 이런 노래도 있고. 자, 혼자 드라이브 할 때 꼭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신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릴게요. 샵 1053 100원의 유료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먼저 이 노래로 출발해 볼게요. 마룬5, Sunday Morning.

지금 혼자 드라이브 할 때 꼭 듣고 싶은 노래 신청받고 있습니다. 청춘 누룽지 드려요. 0331님의 신청곡 You are beautiful 제임스 블런트의 노래 이어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드라이브 할 때 신나는 곡 들으실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차분한 곡 들으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위로도 받고. 9134님도 한로로의 영영 들으면서 위로받아요 하셨거든요. 직장에서 선배들이 많이 괴롭힌대요. 이 노래 들으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Sunday Morning You Are Beautiful 00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0331님이요. BTA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운전 시작하는 김에 딱 방송에 나와서 보내봤는데요.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 제가 당첨될 줄 몰랐어요. 방송에서 제가 신청한 곡 나오는 건 처음이에요. 감동이에요. 하셨습니다. 노래 함께 들어서 저도 진짜 좋았어요. 운전 조심히 하시고 아까 00 신청하신 9134님 직장에서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우고 치이고 아주 죽겠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지금 당장 드라이브 가서 머리 비우고 싶네요 하셨어요. 노래 들으면서 조금 나아지셨으면 좋겠고요. 8766님은 혼자 드라이브 할 때 혼자가 아닌 나 서영은 노래 듣고 드라이브하면 힘이 생기면서 힐링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2809님은 그냥 걸었어. 처음엔 그냥 걸었어. 이 노래 있죠.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고 2636님이 안녕하세요 비띠 늘 듣고 있는데 문자는 처음 남겨요. 저는 운전할 때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뱀파이어 즐겨 들어요. 더운 여름 건강

건강히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짜 이 외에도 신청곡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수영님 노래 너무 좋아요. 그쵸? 오늘 다 못 들려드린 노래는 저희가 토요일에 또 선곡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 혼자 드라이브할 때 꼭 듣고 싶은 노래 이 중에서 오늘은 2636님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세요. 자 아직 실망하기에는 일러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연애세포가 깨어나는 음악. 아, 이 노래 들으면 진짜 죽었던 연애세포도 깨어날 것 같다. 이런 노래 있죠. 그때 즐겨 들었던 노래나 아니면은 지금 들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노래. 이 노래 보내주세요. 샵 1053 100원의 유료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은 100억 커피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아주 그냥 인기예요. 아직도. 최성곤. 이 영화에서 최성곤이 부른 네가 좋아부터 시작할게요.

연애 세포가 깨어나는 음악들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백억 커피 상품권 걸고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카엘 님이 헤어진 것도 포함된다면 저는 조성모의 화살기도요. 여인과 헤어지고 이 노래 들으면서 질질 짰던 20살 풋풋한 그때가 생각나네요. 노래 가사처럼 거리에서 그녀를 만나기를 바랐어요 하셨어요. 지금 나갑니다.

연애 세포가 깨어나는 음악. 5315님이 Bette Midler의 로즈 신청하셨어요. 이 곡 듣고 정답자

두샘뮤직 김빈나입니다. 주제 선곡 대결 함께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감미롭죠? 여러분 연애 스포가 다 죽었다고 막 보내주셨는데 아니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박만수님이 와 방그리들 선곡 최고입니다 하셨고요. 연애 스포가 깨어나는 음악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유엔의 평생도 있었고요. 이문세의 소녀, 윤도현의 길, 비비의 하늘 땅 별 땅, 박승화의 사랑해요 또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가장 감미로운 노래 로즈 선곡해 주신 5315님께 100억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샵 1053번으로 성함만 5315님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춤추고 싶어지는 노래. 여러분 어떤 곡 들으면 춤추고 싶으세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까지 감미로운 노래들로 함께 했는데 춤추고 싶어지는 노래 많죠? 선물은 비누 드립니다. 100원이 드는 샵 1053 혹은 CPBC 빵, 빵톡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노래로 출발해 볼게요. 유재석과 JYP, 처진 달팽이의 압구정 날라리. 2011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0: Uno, dos, one, two, three.
1: 처신달팽이는 유재석과 이적이었죠? 정정합니다. 강금성님이 이 노래죠. D.O.C와 춤을 DJ D.O.C 노래 신청하셨어요. 계속해서 춤추고 싶어지는 노래 보내주세요. 샵1053 혹은 스피비씨 빵빵톡으로 기다릴게요.

0: cuerpo alegría, Macarena, que tu cuerpo es para dar la alegría y cosas buenas.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1: ¡Ay!
2: Wow, 진짜. 디오 씨와 춤을 이어서 마카레나까지 듣고 왔습니다. 춤추고 싶어지는 노래. 7496님이, 7495님이 성진우, 보기 하지마, 닭고기 아줌마 이 노래 신청하셨고, 9203님, 터보 트위스트 킹, 절대 빠질 수 없죠. 8766님, 티아라, 롤리폴리, 롤리롤리폴리, 춤이 저절로 들썩들썩합니다 하셨어요. 3615님은 회오리춤 출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이 노래. 아, 이거 진짜 국민송이죠, 이것도. 9006님은 웬만하면 흔들지 않는 저는 평생 10번 정도 춤을 춰봤는데요. 저를 춤추게 한 노래 중 하나가 EOS, 넌 남이 아니야 와 각자의 길입니다. EOS는 또 우리 쭝디가 EOS잖아요. 예,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또 춤추시는군요. 이 외에도 벅의 맨발의 청춘, 화사 마리아, 컨츄리 꼬꼬의 김미김미까지도 이렇게 많이들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나노폴리 비누 받으실 분은 361호님 축하드립니다. 샵 1053번으로 지금 주소 성함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자, 내일부터 사흘간은 음악평론가 이대화 씨와 함께 2시엔뮤직 여름 특집 듬뿍쇼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미리 신청해 주셨던 여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대화님이 골라오신 추천곡들 듬뿍 준비해 왔으니까요. 3일 동안 시원한 음악들과 함께하시면서 즐거운 여름 특집 듬뿍쇼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화사의 마리아보다는 굿굿바이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깊은 병 중에 있는 사람일까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까요? 함께할 가족이 없는 사람? 어쩌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기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가족도 있고 친구가 있고 또 이름 모를 누군가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겠죠. 주님께서는 유창한 말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손을 모으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하면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기도의 오솔길 예, 함께 출발해 볼까요? 아, 폭염특보 예, 경보 네, 변경에 의한 특보 안내입니다. 네. 2026년 7월 29일 11시 00분 강원도 춘천 속초 평지, 고성 평지, 양양 평지, 경기 고양 남양주 평택 하남, 경남 거제, 부산, 부산 동부, 서울 동남권, 서울 동북권, 제주, 제주시 북부, 충남 청양 충북 청주 서부 지역의 폭염 경보 발효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날씨가 엄청 엄청 더워요. 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순간에 기도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로페카가 부르는 그늘 듣고 올게요.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아, 시원한 음료수를 함께 나누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그런 상상을 잠깐 해봤네요. 네, 어쩌면 그게 음료수가 아니라도 함께 나는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네.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또 하게 되죠.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뭐 이런 염려도 때로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느님을 알아차리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자신을 맡기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기도하고 싶어서 모여 앉아 계시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의 삶 안에 오래 기억되는 기도의 순간 언제였는지 또 누구였는지, 예,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이야기 나눠봐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연이 빼곡이 지금 와 있네요. 참 부지런들 하십니다. 8783님, 네, 사무엘입니다. 인사드려요. 오늘도 저는 평소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로 이렇게 자연을 만나면서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 생활성가를, 예, 가사처럼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항상 천국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기억하게 될 뿐이네요. 와, 참 대단하신 우리 사무엘 형제님.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가는 거죠. 네.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마음이, 심성이 참 착한 사람들, 이렇게 함께 하면서 좋은 기도를 올려주시고, 마음을 모으시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아, 천국이 따로 있나? 이게 참 천국이지? 하는 마음도 들잖아요. 네, 우리 8783 사무엘 형제님은 이미 그걸 맛보고 계시죠. 네,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인데 함께 축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 그러고 말고요. 근데 왜 어머니 생신인데 좀 성함을 좀 올려주시지 그랬어요? 예, 마음으로부터 제가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녀를 이 세상에 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리면서, 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714님, 인천에서 듣고 있어요. 경비 아저씨 음료수 한 잔 드리러 왔어요. 더운데 수고하시라고 좋아하시네요. 와, 참 음료수 한 잔이 뭐라고. 그래도 참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우리 6714님. 이런 더위에는 정말 시원한 음료수만 아니라 뭐 물 한 잔이라도, 아우, 시원한 거 한 잔 들고 좀 일하세요 하고 주시면

그렇게 반갑죠. 네, 정말 잘하셨어요. 착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꼭 갚아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2037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땡볕, 무더위가 하늘을 덮였네요. 이럴 때는 오아시스 같은 소나기가 내려야 좋은데 오아시스가 없을 것 같네요. 애궁, 그러나 무더위 속에서도 마음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길, 기도의 오솔길로 쏙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아시스 같은 오솔길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면 더위도 물러가라. 물러갈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롱과 코러스가 부릅니다. 나의 하느님.

네, 롱가 코러스의 나의 하느님 듣고 왔습니다. 예, 사무엘 형제님께서 네, 8783님 어머니 성함은 조예숙이세요 하셨네요. 와, 그러시군요. 네, 세례명 없는 거 보니 세례 안 받으셨나요? 네, 그래도 기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83111님 네, 우리 사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세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사돈댁이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자까지 올리시면서 기도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항상 성함을 좀 적어주시면 저도 기도 때 그분을 위해서 지향을 두기가 참 좋은데 그냥 사돈님 하면 사돈이 하도 많아서 어느 사돈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이제 꼭꼭 이제 올리실 때 기도해달 하는 부탁 때문에는 성함 누구를 위해서인지 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계정 스텔라님, 네,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쉬고도 왔습니다. 네, 저는 한결같이 건강 챙기느라 바쁘답니다. 아유, 건강 챙기는 게 최고예요. 뭐 다른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몸이 아프지 않아야 모든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죠. 그죠? 예.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구리 성당에서 유아 세례가 있어서 성당 뒤에서 조용히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를 위해서 기도와 응원을 했답니다.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유아 세례 받는 강리아 스텔라랍니다. 와,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강리아 스텔라. 와, 진짜 스텔라는 이제 성모님인데요. 바다의 별. 네. 어머나, 이 아기 사진 또 어떻게 찍으셨어요? 어머, 진짜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통통하고 귀엽기 짝이 없네요. 엄마와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겠습니다. 네, 강리아 스텔라 건강하게 또 하느님의 자녀로 쑥쑥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같은 스텔라네요. 네, 우리 혜정이님도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실리아님, 네, 세실리아 수녀님, 오솔길 내과에 발 담그러 왔어요. 네, 이 말씀 참 정겹네요. 예, 오솔길에 시냇물이 흐르죠. 시원한 시냇물이면 좋겠는데 햇빛에 좀 뜨뜻하려나요? 네, 너무 차가워도 몸에는 안 좋다고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9155님, 전성리에 안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생전에 수녀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드리면 고맙구나 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늘 기도의 오솔길 들으면서 병고에 계시던 엄마와 대화를 나누곤 했었어요. 오늘 참 많이 그립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그러시군요. 기도의 오솔길에 늘 귀담아서 들으시면서 또 누군가의 또 기도가 필요할 때는 함께 마음도 기울였을 것 같은 우리 전성례 안나 어머니. 예, 같은 또 전시였네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생전에 주님을 아주 열심히 사랑하셨던 분이라 아마도 천국에 주님 품에 안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러리라 믿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그리우시면 어머니 보고 싶어요. 잘 계시죠? 하고 안부 인사 전화하시면 되겠네요.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퐁퐁 김지혜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이 퐁퐁이가 살고 있는 전주도 되게 덥답니다. 아이고, 그래요. 뭐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그렇게 엄청 넓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더위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골고루 덥죠. 뭐 혹시 저 북쪽은 이제 북한 쪽은 조금 선을 하려나요? 예, 더위 때는 뭐 덥다 덥다 해도 이 더위가 때가 돼야 물러가더라고요. 그러니 적어도 8월 한 20일 넘어야 조금은 찬바람이 조금은 아침 저녁으로 부를까? 올해는 이게 장마도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더위도 이게
빨리 안 물러갈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늦냐 그랬더니 윤달이 꼈었다네요. 잘 몰랐는데요. 네. 아무튼 그게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저희 수녀님들은 가끔 가다가 뭐 틀리는 얘기든 맞는 얘기든 아는 만큼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한답니다. 네. 1462님. 수녀님,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용기 내서 버스 타고 5일장 구경 갔다 왔어요. 다리 근육 키우는 중인데 혼자 할 수 있어서 자존감이 회복되네요. 배 가타리나 드림. 어머나, 가타리나 자매님. 네. 야, 용기 정말.

마음이 정말 회복되시는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카타리나 자매님.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강미정 크리스티나 자매님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실에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니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시네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 자매님. 아버님과 함께 병실에서 기도의 오솔길을 듣고 계시는군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또 아프고 병원에 계시면 곁을 지키는 가족의 마음도 또좀 무겁고 걱정이 많아지시겠어요. 근데 뭐 크리스티나 자매님이 그래도 아버지 곁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도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괜히 덩달아 제가 조금은 위안도 되고 또 책임감도 제가 느껴지네요. 아버님 지금도 듣고 계신가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잘 버텨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럴 힘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말 든든하게 느껴졌던 부모님이 어느 순간 힘이 다 빠지고 왜 그런지 쇠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때 정말 자네 마음은 참 아프고 복잡해지죠. 네, 그래도 이렇게 아버님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치유를 청하는 우리 크리스티나 자매님 마음이 정말 저는 대견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아요. 뭐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언제 났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도도 요청도 하시니 이분은 참 마음이 그래도 아버지를 굉장히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사랑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크리스티나 자매님 아버님을 위해서 잠시 함께 저와 오솔길 가족이 기도 바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병실에서 함께 기도의 오솔길을 듣고 계신 크리스티나 자매님과 아버님을 기억해 주소서. 아버님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곁을 지키는 크리스티나 자매님에게는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할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두 분의 시간 안에 주님의 위로가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를 위해 올리는 딸의 간절한 기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느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크리스티나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네요. 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들을까요? 네, 이 노래가 아버님과 또 자매님께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최준익 예, 노래로 듣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은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하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네 위로와 또 응원의 문자가 왔네요. 하대사님 그리고 임세실리아님 8783님 예 거의 같은 내용이라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예, 천주님 강희정 크리스티나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님께 치유의 은총을 주셔서 가족들이 모두 즐거운 생활하게 하소서. 네, 참 염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겠죠. 네, 아버님이 좀 차도가 있으셔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일상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다는 것, 참 얼마나 바람이 큰 걸까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튕겨벨님, 네, 아멘. 크리스티나 자매님께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 지켜주시고 아버님의 쾌유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부터 오늘까지 방학이라 두 딸내 손주들이 다녀갔어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시죠? 하하하하 하셨네.

정신 하나도 없었겠죠. 뭐 예, 두 딸내들 손주들이 왔으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얼마나 소란하고 또 헤매기느라 또 바쁘고 애쓰셨습니다. 정말 그래도 얼굴 보고 같이 지낸 시간이 즐거우셨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시잖아요. 예, 설명 하지 않아도 벌써 알고 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 7855님, 그리고 류채칠리아님, 네. 강 크리스나 자매님, 아버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 아름답게 다가오네요. 아버님께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 내리시길 두 손 모읍니다. 하셨어요. 와, 이렇게 다소곳하게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또 치칠리아님, 빠질 수 없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제 준비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기도할 때마다 먼저 저희를 부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말없이 주님 앞에 머무를 때도 있지만 그 침묵마저도 사랑으로 들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기쁠 때에는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는 낙심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찾는 믿음을 주소서. 누군가를 위한 작은 이름 하나, 짧은 한숨 하나까지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받아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병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위로와 용기를 얻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박하야 내 내 마음의 주님 오시길 원해 듣고 왔습니다. 예, 황배드로님 그리고 이기영님께서 예 오셨네요. 빠지면 안 되죠. 예, 크리스티나 자매님 힘내세요.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하트 날려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마도 그 하트 주님께서 접수하셨지 싶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죠. 네. 7650님 췌장암으로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돼서 안에 슬픔이 있었는데요. 자매가 똑같은 췌장암이라 하네요. 기도밖에 해줄 수가 없네요. 아는 지인이신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자매가 똑같은 췌장암. 참 어려운 췌장암이랍니다. 그게 참 완쾌가 어렵고 예, 참 뭐라고 표현 못하겠어요. 저희 수녀님도 그렇게 지금 많이 아프신데요. 췌장암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희 도메니카 수녀님을 위해서도요. 예, 정말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편찮으신 분들이 뭐 어떤 지푸라기로라도 짓고 싶죠. 네, 그런 마음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마틸다님, 네, 수녀님이라고 입에 뱉네요. 기도를 들은 이맘때에 아빠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너무 생각이 나네요. 학교 돌봄 방학이라 집안 정리하고 있어요. 방학도 쉼이 없지만 이번 주에 남편과 둘이 휴가를 가요. 와, 세상에 20년 만에 둘이 가는 거라 기대되네요 하셨어요. 아니 20년 만에 둘이 처음 가시는 거예요 휴가를. 어머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박수 쳐드릴게요. 세상에 둘이 호조시 둘이만 가는 게 20년 만이라니 정말 기쁘신 시간이 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아주 알찬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하늘나라 가신 또 아빠 생각도 나시고 그러시는 날이군요. 예, 오늘은 딱 그런 날인가 봐요. 왜 그런지. 네, 아무튼 너무 더우니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더위에는 막 보고 싶은 사람도 막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부모님의 병환을 위해 당신을 향한 사랑을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잊고 있던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한 번 더 하게 되고 당신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 형제 자매와의 우애를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병환은 속이 상하고 애가 타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잊고 있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와, 진짜 명언을 얘기하셨네요. 네, 사실 나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도 또 가족이 또 결속이 되기도 하고요. 해이해졌던 신앙이 또 돈독해지기도 하는 그런 특별한 은총도 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건 다 하느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네, 모든 것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되겠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용님 오늘 너무 웃기는 얘기 하셨네요. 올해 대보름 때 제게 더입하신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너무 더워요. 아이고 정말 그렇게까지 더우시군요. 알게 모르게 박용님 때한테 더입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렇게 재밌으신 분이니까 장난삼아 더입하신 분들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필리포님, 네, 수녀님, 내일이면 우리 이승우, 라파엘, 지난번에 면접 본 중학교 발표일입니다. 와, 내일이군요. 네, 너무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예, 응원해 드릴게요. 근데, 뭐, 꼭 되겠죠. 저번에 면접도 통과됐는데요, 뭐. 예, 힘내시고요. 내일 좋은 소식이 있기를 꼭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우리는 하느님께 창조되었기에 하느님을 갈구한다. 이 갈망은 하느님께 있는 우리 희망의 원천이자 견디게 하는 힘이다. 기도는 내 삶의 완성이 하느님께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내가 기도할 때, 곧 내가 하느님과 함께 숨쉴 때 나는 하느님 생명과 가까워지게 된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삶 안에 머물고 계시는 친밀하신 하느님을 깨닫게 된다. 프란치스코의 수녀이자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일리아 델리오 수녀가 쓰신 주님과 함께하는 10일의 밤 중에서 기도에 관한 묵상 들려드렸습니다. 기도는 매일 하느님과 함께 숨쉬면서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남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어려운 일 생겼을 때만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연락을 합니다. 밥 먹었어? 잘 지내? 이렇게 짧고 특별할 것 없는 말이지만 그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니까요. 하느님도 어쩌면 어려움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걷기를 바라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작은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걷는 따뜻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끝곡은 마틸다 자매님이 신청하신 곡이네요. 권성일이 부르는 가자 갈릴레아로 남겨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공 에밀리아나, 저는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7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에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대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생 시절 대구 동성로에 있는 바오로 딸 수녀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특별했던 이유는 수녀님들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셔서 1층 서점이 아니라 수녀님들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녀님들께서는 신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가도 불러주시고 수도 생활 이야기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신학교로 돌아오는 길 시내 중심가라 그런지 거리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도 많았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또 한 번은 시내 한복판 클럽들이 모여있는 골목에 위치한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에 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수녀님들께 밤에 시끄럽지 않으세요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수녀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음악 소리가 밤새 들리지만 저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위해 성체 조배와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욕망과 즐거움을 찾아 북적이는 시내 한가운데에서도 수녀님들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 가라지 같은 악이나 나쁜 모습이 보이면 당장 없애거나 단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수확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돌을 들지 않으셨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죄인들의 벗이 되어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는 당신을 못 받는 이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아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향해 불을 질러버릴까요 하고 분노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타인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은 씨앗이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만약 수녀님들께서 번화가의 소음과 술 취한 이들을 그저 배척해야 할 가라지로만 여기셨다면 어땠을까요? 수년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을 비난하며 손가락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녀님들은 스스로 세상에 좋은 씨앗이 되어 잠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예끊는 마음으로 기도를 바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떤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단죄하는 마음 대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 안는 하늘나라의 좋은 씨앗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제 17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7: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6: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7: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이제는 추억이 된 게 있습니다. 바로 로봇 태권브이. 빰빠라밤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나라라 나라 태권브이. 이 노래가 나오면요 가슴이 웅장해지고 그랬었다죠. 악당을 물리치고 정의를 위해 평화의 사도 사명을 띠고 그렇게 태권브이는 출동하는데 지금은 추억 속 그 로봇 태권브이가 우표로 나왔습니다. 로봇 태권브이 50주년을 기념해서 동그란 딱지 모양으로 기념 우표가 만들어졌는데요. 무적의 우리 친구 태권브이가 있어준다면 무서울 게 없겠죠? 우리 대신 무적의 우리 하느님을 믿고 오늘도 달려라 달려 날아라 날아 얼른 퇴근해보자고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이적 하늘을 달리다 듣고 왔습니다. 태권브이가 출동할 때요, 건물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서 수직으로 태권브이가 이렇게 솟아올랐었죠. 정말 속 시원한 그 통쾌한 승리를 해줬던 그 만화가 탄생한 지 50년이 됐습니다. 시대가 흘러도 위로와 힘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30년의 위로도 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설레라 화요일 문도 활짝 열어봅니다. 오늘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전해드리니까요. 재미있게 풀어보시면요.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정답 대뜸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화요일 코너, 상식도 플러스, 정보도 플러스, 살림에도 플러스가 되는,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2주의 핫 키워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5시엔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준비해 뒀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퀴즈 정답까지 모두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BC 빵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FX가 부르는 핫 썸머.

대구 CPBC에서 MG 신앙 상담 쇼츠 MBTI 카누의 기획과 제작을 책임질 커피 콩크루 1기 PD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깊은 신앙 고민을 공감 가고 재치 있는 쇼폼 영상으로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도맡아줄 열정 가득한 1인 제작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직접 섭외한 신부님과 유쾌한 케미를 영상으로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공식 SNS에 영상 한 편이 업로드 될 때마다 커피 전문점 5만원 상품권을 열정 지원금으로 증정하고요. 또 대구 CPBC 공식 채널 영상 내에 여러분들의 성함이 멋지게 제작 크레딧 명시도 확실하게 보장을 해드립니다. 거창한 포트폴리오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의 톡톡 튀는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별스타나 너튜브 같은 개인 SNS 주소만 편하게 첨부해 주시면 지원이 끝입니다. 자세한 지원 방법은 별스타그램 내 고정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 전화는 053-251-26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기다리면서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까요?

소식을 대뜸 퀴즈로 냅니다.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대뜸 퀴즈 문제 나갑니다. 대구시가요, 여름철 순환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역의 하천과 이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동구, 달성군, 그리고 군위군 일대 하천과 이곳 16곳을 대상으로 물놀이 이용 실태와 물놀이 가능 여부, 위험 여부 등도 확인하는데요. 현장에서는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문도 배부합니다. 대구에서 할 수 있는 물놀이라고 함은 바다는 없지만 시원한 하천과 그리고 멋진 이곳은 많죠? 안전하게 더위를 식혀주시길 바라면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 우리가 피서를 떠나는 곳, 이곳 어디일까요? 1번 계곡, 2번 신청곡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우리 어디로 보통 피서 떠나나요? 바다 아니면 여기로 가자. 여름 피서지의 대표 주자잖아요. 1번 계곡, 2번 신청곡 중에 정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 듣고 올까요? 이승기가 부르는 여행을 떠나요.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듣고 왔습니다. 어디로 여행을 떠나자 가사 속에 오늘의 정답이 계속 나오고 있죠. 대구 주변으로도 아름답고 시원한 오늘의 정답인 이곳이 많습니다. 팔공산 동화사 이곳도 있고요. 그리고 대구 군위군 북계면에 있는 동산 이곳도 유명하고 영천으로 가면 치산 이곳, 비슬산에도 이곳이 있죠. 여러분들만의 추천 이곳 있으실까요? 어디가 좋더라, 여기가 진짜 물이 막더라, 여기는 아이랑 놀기가 좋더라, 여기는 발 담그기가 좋더라, 여기 가면은 맛집들이 좀 붙어있더라, 이런 게 있으면 마구마구 추천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여름휴가 가시는 분들은 발 담궈두고 고기도 구워먹고 막 그 수박도 썰어먹고 이러고 막 물놀이도 하고 너무너무 시원한데요, 생각만 해도. 근데 물이 너무 막다 보면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물놀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빙 금지라고 되어 있는 표지판이랑 그 뭐죠? 현수막이 붙어 있는 곳에서는 절대 다이빙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여름철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산 굴짜기.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계곡, 2번 신청곡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여름휴가지 하면 떠오르는 양대산맥 중에 하나, 바다로 갈 것이냐, 오늘의 정답인 이곳으로 갈 것이냐. 저는 바다보다는 이곳을 더 선호하고요. 놀고 나서 덜 찝찝하다고 해야 될까? 바다도 물론 좋은데 소금기가 있으니까 놀고 나면 빨리 샤워하거나 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끈적이고 찝찝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의 정답인 이곳은 그런 느낌이 덜해서 저는 좋고, 그리고 꽤 깊은 이곳으로 가면은 물고기랑 이런 애들을 구경하기가 좋더라고요. 저도 좋아하는 이곳 스팟이 몇 곳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저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계곡, 2번 신청곡 중에 정답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는 샵 0931번입니다. 박혜경이 드리는 여행, 박혜경이 부르는 박혜경이 부르는 여행 듣고 올까요?

박혜경 여행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계곡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여름철 순환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역의 계곡과 하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동구, 달성군, 군위군 일대 하천과 이곳 16곳을 대상으로 물놀이 이용 실태와 물놀이 가능 여부, 위험 여부 등도 확인하는데요. 지자체 점검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셔야겠죠. 미리 수온을 체크하면서 천천히 들어가야 되고 다이빙 금지입니다. 계곡물이 흐리거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때 물에 들어가지 않고요. 긴 나뭇가지나 나뭇잎으로 수심과 유속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꼼꼼히 체크하셔서 더워도 건강하게 휴가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리고 계곡은 깊이를 가늠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발이 닿이네 하다가 어느 순간 확 깊어지는 그런 스팟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막 물개다, 난 수영을 너무 잘한다 이런 분들도 그런 분들일수록 방심하기가 쉽기 때문에 안전장비 꼭 착용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계곡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9485님, 찬미예수님, 1번 계곡입니다. 비는 언제 오나요? 비는 이제 제가 볼 때 비는 다 온 것 같아요. 한창 장마라고 했을 때도 우리 지역에만 비가 좀 덜 왔던. 근데 태풍 소식 있던데요. 혹시 뉴스 보셨어요? 지금 이제 뭐 이제 당장 온다 이게 아니라 태풍이 발생을 해서 경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다음 주 정도에 우리나라 영향권에 든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요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 예정이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휴가 가려고 하면은 막 태풍 소식 있고 오라 할 때는 비가 안 오고 막 이럴 때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1029님 1번 계곡 해주셨고 1166님도 계곡, 4023님도 1번 계곡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4248님 1번 계곡 보내주시면서 아침부터 상사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하루 종일 점심도 굶고 이제 퇴근합니다. 아유, 우울한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상큼한 방송에 피로가 사라집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어머나, 저는 이 문자로 저도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고 있는 걸요. 4248님, 상사분이 왜 싫은 소리를 했을까요? 응? 아니, 왜 웃냐면 제가 또 MBTI가 T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성향, 그러니까 그 MBTI 아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T 성향인 분들에게 좀 중요한 게 왜인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왜 그랬을까? 라고 또 생각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왜가 뭐가 중요해. 싫은 소리 해가지고 지금 4248님이 속상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점심 왜 굶으셨어요? 점심을 든든하게 먹어야지. 근데 너무 속상하니까 저도 막 밥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4248님 오늘은 이제 퇴근길이잖아요. 이제 퇴근합니다 해주셨으니까 오늘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죠.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좋은 하루가 될 거니까 힘내시고요. 설레라 함께 하시면서 퇴근길 조금이나마 기분 전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답 계곡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9님은 모두가 끝나는 이 시간 저는 저녁 수업을 신나게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출근길이라고 해주셨는데 출근길이라고 해주셨으니까 수업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1029님 혹시 어떤 수업한다 이야기 해주셨나요? 저 궁금해요. 한번 알려주세요.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선생님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분야를 수업하시는 걸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 저도 제 직업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이런 일반적인 루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녹음을 해야 되는 스케줄이 있어서 그 녹음실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퇴근하는 시간대에 저는 가고 있었거든요. 일하러. 그게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5시 반에서 6시 사이였는데 그 지하철 안에 사람들은 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저만 이제 오늘의 일을 하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 혼자 시간을 거꾸로 사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1029님도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실까요? 어떤 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출근길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 상식을 플러스, 정보를 플러스,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플러스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휴가 주간에도요, 경제, 사회, 문화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요, 이런 키워드가 핫합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29일 반도체 업체 실적 발표. 29일 국내 반도체 업체 SK하이닉스의 올 2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폭발적인 메모리 수요를 바탕으로 2분기 영업이익은 64조 원, 영업이익률은 75%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 전망입니다. 오늘도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변동성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미국 금리 전망. 30일 새벽에는 미국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7월 FOMC 결과를 발표합니다. 시장은 미국 기준 금리 동결을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장마 끝!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가 중부지방은 26일, 남부지방은 25일

끝난 것으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제주는 19일 장마가 종료한 것으로 봤는데요. 장마가 물러가면서 39도 안팎까지 치솟는 등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조각과일 인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조각과일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수박이나 멜론 등 부피가 큰 과일을 조각 내 소용량으로 나눠 팔고 1, 2인분용으로 컵에 담아 파는 컵과일 등으로 상품도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의 경우도 소용량 조각과일 제품군을 대폭 늘려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개정 법령의 시행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이 금지됩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지금까지 입시 업체들은 수험생이 자신의 학생부를 입력하면 대학별 선발 기준 등을 토대로 수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거액의 상담료를 들여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자 정부가 이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인데요. 9월 7일 2027학년도 대입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죠. 학생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상 플러스 핫 키워드였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키워드들 쭉 전달드렸는데요. 어떤 키워드들이 여러분들 귀를 사로잡았나요? 장마 소식. 안 그래도 9485님도 비는 언제 오나요? 해주셨잖아요. 아까 장마가 끝나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비가 올 거라는 기대가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공식적인 장마 끝. 근데 대구는 전에도 우리 가족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셨었는데 가을 장마가 있잖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대구는 아마 가을쯤에 비가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각과일 이 인기다. 이 이야기도 저는 좀 관심이 가는 게 저는 1인 가구도 아닌데 너무 많은 과일을 사다 놓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 과일을 잘못 보관하면 괜히 초파리가 생겨서 이게 더 걷잡을 수 없이 되기 때문에 저도 진짜 먹을 만큼만 소량을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많이 산다고 다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우리 가족들이 먹는 과일을 조금 소량씩 구비해두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조각 과일들이 인기군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갔는지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원투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듣고 오겠습니다. Brave Sound.

원투 별이 빛나는 밤에 듣고 왔습니다. 아, 장마가 끝났다는 키워드 전해드렸는데요. 장마가 끝나고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 폭염이 정말 걱정입니다. 예전에 더위를 좀 참는다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전문가들도 이제는 더위 참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의지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해요. 더위를 식혀줄 비도 이제 없으니까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는 지역이 잇따르면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속출하고 또 농작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 재난 위기 경보도 심각 단계인데요. 한낮에는 활동을 줄이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도심 공원의 나무 그늘 아니면 가까운 은행 점포 또 쇼핑몰 등 냉방이 잘 되는 곳에서 햇볕이 너무 뜨거운 이 낮 시간을 보내다 저녁에 귀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맞서기보다는 피하기. 우리가 다른 거 말고 더위에도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481님께서 설디 저희 집은 아직도 수박 통째로 삽니다. 손주들 오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아, 복작복작한 집이군요. 손주들이 와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또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죠. 그러니까 먹을 입이 많으면 당연히 많이 사두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많으면은 조각 과일보다는 다 통으로 사고 여러 개 사고 여름에 냉장고에 큰 수박 하나 들어있으면 좀 든든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6039님께서는 혼자 살다 보니 조각 과일이 좋아요.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면서 소비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 통으로 사는 게 좋아요. 조각으로 사는 게 좋아요. 라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먹는 거겠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1인 가구가 아닌데도 저는 과일을 많이 비축해두는 거를 크게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그거 좋아해요. 제가 할 때는 못하는데 누가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과일을 구매하면은 잘라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안 되냐라고 좀 요청하는 편입니다. 수박 같은 게 이제 안에 내용물이 당연히 실하지만 껍질이 또 한 트럭 나오잖아요. 수박, 멜론 막 이런 거는 크기도 크고 그 껍질 쓰레기도 다 일일이 버리러 가야 되는 건데 그것도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해주는 곳이 있네 라는 걸 알게 된 후로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해드린 컵과일처럼 그렇게 그냥 딱 먹을 만치 소분되어 있는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를 통으로 사는 것보다 조각으로 되어 있는 컵과일을 사면 더 비싸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억지로 통으로 사서 그걸 다 버리느니 먹을 만큼 사는 것도 저는 오히려 환경도 생각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는 방식은 우리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일만큼은 예전처럼 넉넉해지면 그거는 또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과일 사다가 옆집에도 좀 나눠주고 막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집에 과일 선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주변에 아이 친구들, 엄마들한테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먹는 편입니다. 푸짐하게 사서 이웃과도 나눠먹고 또 아낌없이 옆에도 주던 그런 시절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런 세대에 따라서 소비 습관이 달라지는 거겠죠. 플러스 핫 키워드 이번 주에는 이런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잔나비의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의 바닷가에서는 듣고 올게요.

잔나비,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에 바닷가에서는 듣고 왔습니다. 1029님이 저는 저녁 수업 가고 있습니다 해주셔서 제가 어떤 수업 가시나요? 궁금해요 했더니 뷰티 아카데미로 수업 갑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뷰티 아카데미 수업이면 뭐 메이크업? 메이크업 오, 저 근데 뷰티 여름철 뷰티 꿀팁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29님 나중에 저희 꿀팁 한 스푼 할 때 전화 연결 드려도 될까요? 그런 거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여름철에 여성분들은 아무리 화장을 매끈하게 해도 1시간? 아니야 1시간이 뭐야 진짜 5분? 5분 10분만 나가도 갑자기 온 얼굴에 모공이 다 열리면서 내 화장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 머리도 내가 볼륨을 많이 살리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면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나의 볼륨과 자신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막 열이 많이 받잖아요 뜨거운 태양 아래 그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휴가지에 다녀와서 너무 이렇게 타서 까매진 피부라거나 아니면 빨개진 피부라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혹은 남성분들은 이렇게 막 너무 뷰티를 꼼꼼하게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남성분들을 위한 간단 꿀팁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거 지금 궁금한데요. 됐다. 꿀팁 한 스푼에 다음에 한번 전화 연결을 하던지 아니면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29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더운데 안 사셔도 되니까 들어와 계시다가 버스 타세요. 서울의 한 복권 판매점에요. 이런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게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시민들이 땡볕에 뻘뻘 땀을 흘리며 버스를 기다리는 걸 보고 들어왔다 가라고 한 게 시작이에요.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장을 보러 나온 어르신들도 종종 쉬어가시죠. 잠시 쉬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요즘인데요. 언제든 마음껏 들어와서 시원한 바람 쐬고 쉬어가라는 그 공간 보니까 마음 한켠에 시원한 솔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공간 필요하죠? 오늘은 누군가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시원한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정말 더운 이 여름에 잠시만 나가 있어도 땀이 뻘뻘 나는 이 여름에 덥다 못해 뜨겁잖아요. 근데 아, 그 모습을 보면서 잠시 들어왔다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예쁜가요? 너무 예쁘죠? 안 사셔도 되니까 들어와 계시다가 버스 타라고. 이런 분들이 많이 세상에 많아지면은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시원한데 여기 잠깐 들어왔다 쉬어가세요 할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설디가 되어야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에어컨 바람 막 나갈까 싶어서 여름철에는 문을 활짝 열기 쉽지 않잖아요. 또 히터 바람 나갈까 싶어서 겨울철에도 그 문을 활짝 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활짝 문을 연 무더위 쉼터 덕분에 많은 분들의 마음도 활짝 열렸을 것 같습니다. 5시엔 설레라도 여러분의 무더위 쉼터가 되어 드립니다. 내일도요, 시원하게 활짝 열고 있을 테니까요. 마음 활짝 열고 들어오시고요. 끝곡으로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의 발언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질문이 나오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헌 자문위원회나 개헌 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면 된다고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일축해왔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임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직전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도 비슷한 시기에 현임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의 유감입니다. 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 등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내년이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부칙 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걸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일체의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6선 조정식 의원은 최근까지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았습니다. 최근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명픽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보 출신 국회의장으로 인해 삼권분립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회의장 임기 시작부터 현실이 됐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가의전 서열 2위입니다. 부동산 문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주식시장 안정화 등 정부가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대통령 연임 걱정하지 말고 국회를 어떻게 정상화시킬지부터 고민하십시오. 7월 28일 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NGS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 나누고픈 의견, 응원은 샵1053 유료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는 잠시 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부동산 정책 관한 다양한 이야기 듣기 위해 팩트 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9: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0: 오래오래 락토핏
9: 둥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얼마 전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곧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의 교집합은 어디일까요? 문효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지낸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남기엽 토지자유연구소장 세 분 전문가 모시고 치열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0: 예. 세 분은 좀 서로 잘 아시죠? 예. 같은 필드에서 비슷하게 또 요즘 토론회도 많아서 서로 좀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2: 예. 뭐 분야가 비슷해서 깊숙이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 안면 알고 있습니다.
0: 예. 최근에 예. 특히 그 우리 그 문유상 연구위원님은 재경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네. 이제 각 부처마다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국토부도 있었고 있는데 네. 재경부에서 한 토론회에 가셨고 두 분은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었어요. 남기엽 소장님은 특히 이제 질문도 하셨었잖아요, 그때.
3: 예, 그 재경부 토론회는 세 명이 다 갔고.
0: 아, 세 분이 다 가셨군요. 예, 예. 예. 예.
3: 대토론회는 이제 교수님하고 저하고 갔고 문 박사님은 아마 그때 참여를 안 하신 것 같고.
0: 그렇군요. 예. 그때 분위기가 좀 어떠셨어요? 그때 질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남기엽 소장님.
3: 좀 개인적으로는 민원성 발언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토론의 주제를 좀 정하고 예. 좀 신랄한 토론 내지는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주제를 좀 특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냥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좀 비효율적이었다 이런 좀 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0: 예.
3: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대통령의 그 말, 표정 이걸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 1월 말부터 대통령께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0: 예.
3: 부동산을 완전히 대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호언, 그다음에 자신감 이런 거를 많이 내비쳤죠. 뭐 예. 부동산 블루호드 공화국을 탈출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었는데 현장에서 본 대통령의 모습은 많이 후퇴했다는 느낌이에요.
0: 아, 그래요? 예.
3: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다가 문재인 시즌2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예.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예.

0: 남기업소 뭐 뒤에 다 우리가 다 네네. 본인들의 이제 방향성이 다 드러나겠지만 남기업 소장님은 토지 공개념을 좀 가까운 헨리 조지의 사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니까 네네. 공익적인 활용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주장하셔서 그게 좀 후퇴한 것 같다라고 보시는데 그걸 또 반대하시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후퇴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예 한번 논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1: 그,
0: 예
1: 그 분위기 중에서 좀 아주 그 유익있게 들어온 것이 이 세금을 거두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대통령에게 직접 물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또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된다고 했는데
0: 예.
1: 왜 거둬들여야 되는지 많이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정부가 굉장히 신경 써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0: 그렇군요. 예. 예. 돈도 세수도 초과 세수가 많다는데 왜 거들라고 하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좀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금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보유세 문제 그리고 뭐 이를테면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랑 통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도 나오는데 종부세 문제까지 해서 세금 문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출 문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급 문제를 짧게 뒤에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고 하는 거는 명백해요. 최근에 그 OECD에서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다라고 하니까 보유세를 좀 더 높여라 이런 권고까지 공교롭게 딱 요 시 타이밍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문유상 박사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보유세를 정부는 왜 높이려고 하는 걸까요?
2: 아, 우선 예.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OECD가 권고한 거는 보유세를 높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이라는 과세 체계 자체에서
0: 예.
2: 보유세보다는 아니 거래세보다는 우리나라가 이제 거래세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의 거래세는 사실 양도소득세를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0: 취득세
2: 주로 예. 예. 통계에서는 사실 취득세만 잡히는데 그 위주보다는 이제 보유세 위주로 운영을 해라라고 하는 전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사실 우리나라 뭐 보유세가 높냐 낮냐에 대해서는 워낙 논쟁의 여지가 사실 또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우리나라가 낮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0: 예.
2: 그래서 뭐 이제 저 보유세를 왜 높여야 되냐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 그때 뭐 재경부 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경제학적으로 어떤 주택이라는 게 한정된 재화인데 그 재화를 어떻게 배분하는 게 누군가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배분하는 것들이 효율적이냐 경제가 예.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유세가 높이 이제 형성된 어떤 시스템 자체가 경제 체계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분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0: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과도하게 높으니까 특히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이 거기에 좀 그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가지고 다른 분야로 돈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거를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건가요?
2: 아 그런 부분도 있고
0: 예. 네,
2: 이제 그런 부분 하에서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다른 생산적인 금융으로의 전환 약간 그런 걸 말씀하실 때 이제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예, 네, 뭐 여러 가지 층위에서 아마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 포함하는 걸로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예
1: 제가 볼 때 이제
0: 교수님.
1: 보유세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보유세를 우리가 이제 부과하는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보유세라는 게 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이야기하는데 재산세는 각 지역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 비용을 재산세로 거둬들이는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면은 이 도로라든지 공교육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이 책정이 되면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0: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이제 지자체에서 걷는 거잖아요.
1: 그런데 예. 종부세는 이제 보유세에 대한 목적이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종부세의 목적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가세에 대한 행평성을 제고하겠다.
0: 예.
1: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의 기능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 부분에서 그중에서도 가세 형평성 어떻게 이야기하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서 재산 가세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0: 예.
1: 지금 이 부분이 그 소득 격차가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득 10분위로 봤을 때 하위 10%에 해당되는 계층의 순자산의 평균이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위 10%에 계시는 분들의 순자산의 평균이 얼마냐면 14억 8천만 원입니다. 이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0: 예. 1억, 1억 원과 14억 원.
1: 14억 8천만 원. 14억 8천, 이렇게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이제 좀 보완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보유세를 조금 더 부담시켜서 그 재원을 가지고 저소득층에다가 배분하는 이 기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0: 예.
1: 이 기능을 좀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 종부세를 좀 더 정상화하자. 이게 지금 최대의 지금 포커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럼 교수님은 예. 정부가 하는 지금 방향성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세율을 달리해서 걷겠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큰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1: 아, 예, 동의를 합니다.
0: 동의를 하시는
1: 그리고
0: 편이에요?
1: 그리고 현재의 예. 종부세의 부담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0: 예, 뭐 이게 종부세가 맨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또 세율이 아니라 뭐죠? 이거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3: 공정 시장 비율이라고 예. 하는 이상한 제도.
0: 공정가액 시장 뭐
2: 공정시장가액 시장가액.
0: 아, 좀 맨날 헷갈립니다. 예, 한 6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예. 남기업 소장님,
3: 네네.
0: 어떻게 이게 작동할 거라고 보이세요? 그 동안에 보유세를 올리려는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뭐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종부세를 만든 노무현 예.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제 종부세를 올리려고. 뭐 공시지가 기준을 좀 올려가지고 했다가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 강화와 후퇴를 반복했죠.
0: 예.
3: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는 2005년 연말에 굉장히 강화를 했고 또 장기주의로 접근을 했어요. 2017년까지 계속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크게 후퇴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1주택과 다주택을 구분해가지고 다주택자들에게 준과 1주택은 여러 가지로 빼주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줘서 그것도 뭐 강화의 한 방편이었지만 물론 부작용이 많았죠. 그랬는데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또 후퇴를 한 겁니다.
0: 예.
3: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경험을 했는데 지금 저는 문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받아서 하면 이제 문 박사님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러니까 그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토지는 완전히 제한되어 있지만 주택은 그래도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빨리 할 수는 없죠. 이런 거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면 사실은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용하게 하는 또 사용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조정받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0: 예.
3: 그런 차원에서 보유세 강화를 하게 되면 우리 심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소득 재분배 효과도 저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유세 강화가 사실은 주로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 타겟이 되기 때문에
0: 예.
3: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세고 소수이지만 이분들이 경제 권력, 정치 권력, 문화 권력, 뭐 종교 권력까지 갖고 예. 있기 때문에 이 강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0: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뭐 위원님도 어쨌든 큰 틀에서는 좀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를
2: 전반적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을 하는 편인데,
0: 예.
2: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타겟하는 이제
0: 그러니까 제가
2: 그런 거에 대한 목적은 사실 저는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서
0: 예. 제가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가 보면은. 많이 전문가들도 말씀하시고 뭐 OECD도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게 보유세가 전체적으로 낮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또 훨씬 낮다. 뭐 꼭 그게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뉴욕은 뭐 전체 가액에 구입 가액에 한 1%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마어마한 비율인데 10억이면은 1년에 1천만 원씩 낸다라는 얘긴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보다 낮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주택을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별도로 세율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올리겠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바라고 지금 대통령이 이걸 한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남경수 소장님.
3: 예,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을 거기서 이제 보유세를 굉장히 강화하면 초고가부터 가격이 올라가면서 밑으로 내려간다 가격 상승이
0: 예.
3: 그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초고가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이 나온 거는 거주용.
0: 예.
3: 그러니까 실거주지요. 거주하는 거는 좀 봐줘야겠다. 초고가는 높여야겠다. 다주택은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차등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 예.
3: 그러니까 보유세는 차등 적용하게 되면

0: 가면 갈수록 보유세가 줄어들어. 그리고 처분하면 양도세도 양도세 감면도 엄청나 많이 받아.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오래 들고 있으려고 하고 여러 채 팔아가지고 강남이나 한강벨트에 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구상하는 것처럼 주거용은 많이 봐주겠다. 그러니까 1주택 주거용은 봐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주거용을 살려고 하겠죠. 과거에는 그냥 1주택자들만 봐줬다 그러면 이제 실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1: 예.
0: 실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수요가 높아지면 그러면은 전월세로 임대시장에 나왔던 물량이 들어가면서 이제 거주를 해야 되니까
1: 예.
0: 예, 전월세 물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제 서울에 거주를 해야 되니까
1: 예.
0: 올라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유세는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게 맞다.
1: 예.
0: 예. 뭐 초고가도 당연히 강화해야 되겠지만 그 아래도 강화하고 재산세도 가능하면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1주택은 좀 봐주는 거는 양도세에서 저기 커버하도록 하자. 그 방향이 맞는 게 아닌가라고
1: 전체적으로
0: 해서
1: 전체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예, 양도세에서만 좀 예외를 그러니까 좀
0: 1주택에 대해서는 좀 봐주는 아, 예 그런 알겠습니다. 게 맞는 방향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가 성장하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베이스가 그 시가에다가 그러니까 주택 가격 현재 가격에다가 현실화율을 곱하기 해서 공시 가격이 나옵니다.
1: 예.
2: 지금은 60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69%를 공시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100원이면 공시 가격은 69원이 되는 거죠.
1: 예.
2: 거기다가 이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뭐 곱하든 또는 금액을 9억이든 12억 빼가지고 이제 쭉 계산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가만히 놔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매입 당시의 네. 가격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현재 가격으로 현재가 매년마다 이제 바뀌니까 예. 올라간다. 예, 예.
2: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시가가 이제 급등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게 다 전년 대비해가지고 세 부담에 대한 한계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5%, 10% 뭐 더 이상 그 세금을 더 부담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갑자기 시가가 30% 폭등하더라도 재산세는 뭐 한 5% 또는 그 공시가격 금액에 따라가지고 1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사실은 보편적으로 저는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 보편적으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이 이제 어느 정도냐. 그 늘 비교하는 것이 뭐 캘리포니아는 뭐 취득가액이 1%인데 우리는 뭐 0.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1% 더 올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선진국처럼 3배 올리면 폭동이 일어나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예,
2: 그 네.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뭐 간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GDP 대비 이제 보유세에 대한 그 비중입니다.
1: 예.
2: 우리 한국이 보유세 비중이 그 0.9%에서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도 0.9에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그래요?
2: 예. 그러니까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1: 예.
2: 그러니까 결코 낮지 않는 거죠. GDP만 쳐다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1: 그러니까 GDP인지 아니면 전체 걷어들이는 세금인지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다른 예, 거군요.
0: 달라지는 거. GDP 대비로 예. 할 거냐 아니면은 예. 그 재산 가치를 분모로 할 거냐,
1: 아.
0: GDP를 분모로 할 거냐의 차이인데,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는 GDP를 분모로 해서 보유세를 걷어들인 거를 분모 분자를 하면 OECD 국가의 평균에
1: 비슷하다.
2: 그러나 이제
1: 전체 세금 걷어들인 세금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이고
2: 그 예.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예. 우리가 엄청나게 낮은 겁니다.
1: 아,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2: 예예. 예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그 저는 개인적으로 세법을 취득가액 시점, 취득 시점은 결국은 취득 시점의 공정시장 가치거든 이게.
1: 예.
2: 그러니까 외국과 같이 예측 가능하게끔 취득 시점의 금액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보유세를 부담하게 되면 훨씬 이 논란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1: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10억에 샀으면은 이게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계속 10억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내가 계속 예. 보유하고 있는 한 거기에 뭐 1%면 1% 이렇게 돈을 내는 뭐 이건데
0: 미국 이게 전체가 그렇게 하지
3: 미국 전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캘리포니아만 예. 그렇게 한다고 알려져 있고
1: 예. 너무 이제 거기가 예. 세니까 뭐 예. 그렇게 나온 거고 어떻게 보세요? 이 너무 이제 광범위하긴 한데
3: 논의가 지금 되게 많이

0: 진행이 됐는데
1: 예.
0: 우선 GDP 대비 뭐 OECD 평균하고 비슷하다는 수준이라는 거는 뭐 저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게 뭐 작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근처에서 보유세를 뭐 오락내락 합니다 사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종부세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사실 재산세는 우리나라도 크게 변하지 않고 다른 나라도 재산세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종부세가 되게 크게 변하거든요.
1: 예.
0: 그때 뭐 부과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OECD 훨씬 넘을 때도 있고 조금 안 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OECD 평균이라는 게 38개국 OECD 전체 38개국인데 그게 우리나라랑 비교할 만한 대상인 거냐. 네,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G7 정도랑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반도 안 된다.
1: 예.
0: G7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종부세를 또 빼기 시작하면 그거에 또 예, 반은 좀 넘긴 합니다.
1: 예,
0: 아무튼
1: 예.
0: 뭐 그렇게 된다.
1: 그래서 반의 반. 예, 예, 그러니까 뭐
0: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사실 그러니까 다른 OECD 국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그래서 저는 재산세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종부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1: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랑 재산세를 구분해서 어느 정도 보라볼 필요가 있고 재산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효율성 과세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하는데. 종부세는 이제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다른 거를 어떤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1: 예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이게 취득가액 기준으로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도 정확하게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거기도 이제 보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재산세도 보면 과세 표준이 전년도 5% 상한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게는 우리도 기본적으로 다 이게 부담 상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취득가의 기준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때그때 우리나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뭐 어쨌든 매년 평가를 재평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효율성을 위해서는 더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다시 뭐 취득가액으로 돌아갈 필요는
1: 어쨌든
0: 없을 것
1: 같아요. 두 분의 의견은 거기에서는 갈리네요. 그러니까
0: 네.
1: 그러니까 취득가액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매년 시장 가액을 이제 시장 가치를 평가를 해가지고 세금을 매길 것이냐 이거를 여쭤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종부세가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서 이거를 계속 없애야 된다. 아니니까 재산세랑 합쳐야 된다. 아니다 분리를 해야 되는가?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이게 국세냐 지방세냐 지자체가 걷느냐 아니면 정부가 걷느냐 이 차이가 종부세는 정부가 걷는 거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는 이제 뭐 투기를 억제하고 그리고 뭐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뭐 조세 형평성 뭐 이런 것들 뭐 등등등이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는지 이번에 세제 개편을 하면서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교수님부터 여쭤볼게요.
2: 이게 그동안에 이제 학계에서도 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제 하나로 가져가자.
1: 예.
2: 그랬을 때 이제 지금은 종부세가 이제 부동산 교부세로서 이제 각 지자체에 이렇게 적절하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안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걸 재산세 하나로 하게 되면은 이제 지방이 오히려 그 세수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극구 반대할 것이다.
1: 빈익빈 부익부가 예, 예. 심화되는 거 쉽게 예, 얘기하면 예. 강남 이거 다 재산세가 되면은 예, 예. 강남구는 뭐 엄청 돈 많이 벌고
2: 예, 예, 예. 예,
1: 저기 뭐 경북의 어디는 너무 예, 가난해지고
2: 대구나 이런 데는 예. 가난하겠죠.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재산세 그러니까 종부세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에서 1조가 이제 개인 주택 개인이고 나머지 한 3조 한 5천억 정도가 법인에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1: 예.
2: 그래서 개인 부담하는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3조 한 5천억 정도에 해당되는 법인분 종부세가 있습니다.
1: 예.
2: 그거는 국가가 말 그대로 지역 균형 발전, 격차 소득 양극화,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종부세로서 가지고 있대 지금같이 배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2: 국가가 직접 사업을 갖다가 주관하고 관리해서 이게 이제 자산 종부세를 납부한 그 법인이든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1: 예.
2: 내 돈이 어느 지역에 어떤 용도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조세 저항이 저는 적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1: 그렇군요.
2: 지금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내 돈이 도대체 이걸 어디에 쓰는 것인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1: 예.
2: 내가 꼭 이걸 뭐 내야 되냐 내가 뭐 부자도 아닌데 개인적인 생각에
1: 예.
2: 또는 내가 부자를 하더라도 뭐 이 정도 꼭 내야 되겠냐 이거 말고도 뭐 세금도 다른 뭐 소득세도 많이 내고 건강보험도 많이 내는데 그런다고 해서

0: 일반 국민이 나를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예. 약간 서운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1: 아, 그런가요?
0: 예.
1: 그래서 저도 많이 서운합니다.
0: 아,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럽니까 이 국민들 간의 소통과 이해 그리고 약간의 그 존중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교감이 되었을 때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저는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자발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어디에 쓰이는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내 예. 세금에 대한 예. 효능감을 좀 예. 높여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남기업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2: 예. 그러니까 국세나 지방세, 국세, 우리는 이제 이원 구조잖아요. 국세, 종부세가 예. 있고 지방세,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로만 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인데 그건 지역이고 연방정부 그런 연방국가 그런 데에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재산가치를 올리는 게 그 지방정부가 노력해서 올라간 거니까 그럼 그 가치만큼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재산세인데 근데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강남이 올라간 것이 강남구가 잘해서 올라간 거냐 중앙정부가 수십 년 동안 강남 집중정책을 취해서 올라간 거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답을.
1: 예.
2: 그러니까 국세로 걷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열악한 지역에 나눠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심 교수님의 말씀처럼 근데 이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
1: 예.
2: 그래서 참여정부는 지방에 교부세를 내려주면 만약에 종부세를 후퇴시키면은 지방에서 앞장서서 반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를 안 하죠.
1: 예. 예,
2: 반대를 잘 안 하는데 저는 그래서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하되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든다든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아니면은 그거를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한다든가
1: 예.
2: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 집값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지금 세대가 청년과 신혼부부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하되 그거를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투입하겠다 재정을. 그렇게 하면 정책 수용도가 저는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예, 이 돈이 그 높인 거 보유세를 높이거나 어쨌든 종부세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면은 조금
2: 예,
1: 더
2: 수긍할 수 있게
1: 수긍할 수 있다.
2: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하면은 사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면 장점 뭐냐면 과거에 뭐 보유세를 올린다라고 하면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1: 예.
2: 오히려 반대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으로 하면 재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1: 예.
2: 그럼 적극적 지지자가 되죠. 예. 그리고 청년
1: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정치를 보면 그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많아서 예.
2: 그게 이제 지속적이 되면 저는 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중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반 시민들도 수긍을 할 것 같아요.
1: 예. 예.
2: 그렇게 방법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1: 예.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3: 사실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물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1: 예.
3: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지금 뭐 재산세라는 게 그냥 일반 과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목적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걷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세 체계의 이제 전반적인 체계를 변화시키는 거라서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1: 이건 국회가 결단하면 네, 되는 거 아닌가요?
3: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 갑자기 일반세를 목적세로 한다든지 바꾼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큰 일이고 사실 그 전 얘기로 다시 이렇게 말씀 아무튼 그렇게 말씀 마무리 드리고 재산세라는 게 이제 원래 왜 생겼냐라고 이렇게 뭐 주변 이제 인프라라든지 그런 거를 옛날에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방 정부 같은 느낌의 약간 토속 뭐 네. 그런 내가 재원으로 일반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걷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 동네에 있는 다른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 지역에서 원하는 재산세만큼을 또 걷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경쟁을 하면서 누가 더 잘 사는 지역을 만들 거냐 같은 세금을 걷더라도 약간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나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재산세라는 걸 일반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게 걷는 세율도 너무나 다르고 지방마다
1: 예.
3: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쟁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방 정부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과세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세율도 다 정해져 있고 재산세라는 게 그러니까 예. 지역끼리 이걸 뭘 다르게 차등화해서 차별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걸 재산세로 걷어서 뭔가 목적화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전반적인 세제
1: 알겠습니다.
3: 예, 근본적인 문제.
1: 쉽지 않다. 일단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그러면 제가 이게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종부세를 유지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일화 세무로 단일화하는 게 맞나요?
3: 저는 뭐 우선은 우리나라 형평성 그 차원에서는 우선은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1: 알겠습니다.
3: 하고 있습니다.
1: 예, 다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예. 근데 의견을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종부세 어쨌든 유지를 하는 쪽이 좀 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과세 기준을 과거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채 다주택자가 있으면 그걸 다 합산해가지고 그 가액으로 그 종부세를 내겠다. 과거에는 이제 한 채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남기업 소장님 궁금합니다.
2: 예, 그거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중과하고 이제 흔히 많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30억 1주택자들은 많이 봐주고.
1: 예.
2: 그리고 10억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과하고. 이거는 안 봤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제적 사정을 그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는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지 몇 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거든요.
1: 예.
2: 예. 그러니까 가액 기준으로 몇 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지금 바꾸자고 하는 전환하자고 하는 것이 저는 대세라고 알고 있는데.
1: 그러니까 그 이제 주택수 제가 좀 말을 좀 정확하게 안 해서 예, 그런데 예. 과거에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더 세율을 높게 했는데 이거를 예, 예. 합쳐가지고 가액 총액으로 지금 바꾸자라는
2: 예,
1: 거잖아요.
2: 예, 예, 예. 그렇게 예. 하는 것이 지금 예. 맞죠. 그 여러 가지 세제를 왜곡시켜서 그것이 바로 똘똘한 한 채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1: 근데 이게 제가 그날 좀 듣다 보면서 많이 매우 헷갈리는 게 대통령이 정부가 원하는 게 뭐냐. 한때는 다주택자를 조금 줄여 나가서 매물을 많이 내놓게 해서 하겠다. 뭐 이런데 또 갑자기 똘똘한 한 채를 또 잡아가지고 이 집값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게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좀 이 들으면서.
0: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정책이 충돌해서 그렇습니다. 정책의 목적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그러면은 이제 수량을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수를 통제해야 되니까 다주택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이 소득 양극화라든지 소득 재분배 또는 공평한 가세를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저 시골에 뭐 예를 들어서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서울에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은데 세 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제 현재까지는 이 주택수 가격 조정에 이제 큰 의미를 준 거예요. 이 세금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거래세에 대한 부담을
1: 예.
0: 하다가 보니까 부작용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그다음에 가세 행평이 안 맞다 이게 계속 이제 국민들로부터 불만이 나오니까 지금 좀 와서는 이제는 이 수량에 대한 문제는 조세가 갔냐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는 금액 기준으로
1: 금액으로
0: 가세하는 것이
1: 예.
0: 이 가세 공평성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합당하다. 저도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1: 문 의원님은 문유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아 예, 저도 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지금 사실 정확하게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는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1: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었고요. 예, 다행이네요. 예.
3: 가액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에 이제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예, 한 채를 비싼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1: 예.
3: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불공정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제 가액 기준으로 바꾼 건거에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뭔가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를 조금 더 남겨놓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뉘앙스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1: 욕망이 네,
3: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충돌하지 않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지 알 것
1: 알겠습니다. 그 실거주 얘기를 할게요. 대통령은 지금 계속 실거주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거주를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싼 집에 전세 끼고 사놓고 자기는 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전세를 살면서 비싼 지역을 계속 가격을 올리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대통령도 최근에 뭐 근저당을 설정해서 팔기는 했지만은 본인도 실거주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본인 집에.
2: 예,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실거주를 안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 거죠. 대표적인 게 공무원들 상당수가 예를 들면 파견을 나간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디 2년씩 뭐 순회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은 자기 집 있고 그 실거주는 안 하고 다른 지역에 거기 전세 주고 갔다가 또 돌아오고 막 이런 게 많은데.
2: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예. 이제. 그 용어를 바꾸자 실거주 이런 말 쓰지 말고 거주용으로 바꾸자.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예. 아, 거주용으로 샀는데 지금 거주하지 못한다. 근데 거주용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1: 예.
2: 근데 이제 거주용이든 실거주든 그 기준이 무엇이든 간에 아, 그렇게 구분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거주하는 한 채는 그럼 많이 봐주겠다라고 하면
1: 예.
2: 거주하는 한 채의 그 똘똘한 그러니까 실거주 거주용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을 만들어내면 어김없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2: 예, 그게 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자기에게 굉장히 이득이 되니까.
1: 예,
2: 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가액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강화하고. 거주용
1: 실거주냐 아니냐 뭐 거주용이 아니냐 이거 안 중요하고 예, 그냥 예. 금액으로 다 때려라.
2: 그렇죠. 예.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 과거에는 사실 다주택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이 있었어요. 1주택은 선이고 다주택은 악이다라고 하는 약간의 프레임이 있었는데
1: 아니, 이 정부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예. 니들이 안 팔고 보냐 뭐 버틸 수 있냐 막 거의 이 분위기였잖아요. 예.
2: 근데 예.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하면 사실은 다주택자들은 이제 민간 시장의 임대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순기능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기능을 자기가 할지 아니면 처분하고 한 주택을 가질지는 예. 본인이 선택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죠.
1: 알겠습니다. 예. 예. 짧게 예. 예. 교수님.
0: 하여튼 실거주를 불가피하게 못하는 예외적인 부분은 현재 세법에도 존재하고 있고
1: 예.
0: 이번에 그 실거주 보호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이 반영되니까 저는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군인들도 자꾸 옮길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외 조항에서 커버가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 예.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양도세를 지금 퇴로를 열어준다는 얘기가 김용범 정책실장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세유 보유세를 높이면은 상당히 부담이 될 테니 다주택자들은 특히 그러니까 팔아라 뭐 이런 시그널을 보내주겠다라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은 문 위원님은?
3: 아 우선 보유세를 뭐 잠깐 높인다고 해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부담을 막 크게 느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1: 그러니까요.
3: 예, 오히려 양도세의 변화가 나한테 엄청 크게 다가오지.
1: 정권이 바뀌길 기다리겠죠 그러면 보통.
3: 아, 네, 보통 그러겠죠. 그래서 예. 보유세를 높인다. 그러니까 높이면서 이제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거래세를 낮춰주는 거에 방향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게 꼭 이런 지금처럼 뭔가 기한을 주고 그 안에 팔아라라든지 그런 식의 뭔가 시장을 약간 교란하는 느낌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뭐 경제학자로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방향에는 동의를 하지만 뭐 언제까지는 꼭 팔아야지 내가 뭔가 그거를
1: 알겠다
3: 보니까 그런 느낌은
0: 아, 저는 예, 저는 그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떻게
0: 다주택자에게
1: 예.
0: 다주택자에게 지금부터 생애 주기 내에 비과세 될 수 있는 양도 차액을 정해 놓으면 됩니다. 15억이면 15억, 20억이면 20억.
1: 아.
0: 그래서 뭐 언제든지 팔아라. 대신에 예. 15억 또는 20억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는 그 초과 누진세율로 가시하겠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빨리 파는 게 좋지. 늦게 팔면은 채권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1: 그러니까 그리고 점점 집값은 오르니까.
0: 예. 그리고 네, 대신에 네. 이제 이 가표 구간을 지금은 45%가 차고 세율인데 그거를 더 높게 잡아버리면 됩니다.
1: 예.
0: 그러면 세금으로 다 환수하면 되거든요.
2: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충분히 높이면. 주택 가격의 변동률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쉽게 잘 안 오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도 차익 자체가 굉장히 줄어요. 예, 그 줄지 않겠습니까? 양도 차익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준다는 건 시세 차익 자체가 준다는 거니까 양도세의 의존율이 주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는 일반 세율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그 맞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심 교수님 말씀처럼 1주택에 한해서는 비과세가 지금 12억까지 비과세거든요.
1: 예.
2: 예를 들어서 5억에 샀는데 2년 거주 이상 했고 12억 뭐 12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비과세예요. 7억은 예.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한 번만 뭐 총액으로 하든 아니면 한 번만 하든
1: 예.
2: 그렇게 해가지고 1주택에 봐주는 것도 그렇게 실거주에게 그런 식으로 봐주고 그다음에 보유세를 충분히 높이면서 양도세는 그러니까 중과했거든요. 지금까지 예. 2주택, 3주택 중과했잖아요. 그거는 일반세율로 전환한다.
1: 일반세율로?
2: 네. 그래서 저는 큰 기술이 필요하다. 작게 작게 하지 말고 크게.
1: 하나의 그러니까 소장님이 네. 얘기한 거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자잔하게 막 규제하려고 하지 예, 말고 예, 그냥 예. 크게 크게 가자.
2: 예, 예, 예. 그렇게
1: 보유세 그, 왕창 올리고
2: 예, 그것도 뭐 갑자기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장기주의를 접근해서 한 뭐 5년에서 10년 계속해서 강화할 건데 그러면 뭐 보유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처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2: 예, 그러면 퇴로를 예. 열어주는 거죠.
1: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거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근데 좀 짧게. 예.
0: 생에 한 번만 비과세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금액으로 가야지 딱 한 번만 그 양도 한 번만 딱 비과세한다 그러면
1: 100억 정도 이렇게 아니, 양도 차이
0: 아니, 그건 아니고
1: 비과세로 하고
0: 요 부분은 잘 장단점을 따져봐서 실제 할 때 체크하시면
1: 예, 그럼 있어요. 구멍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대출 문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다 전 지역을 토지거래 수도권을 거의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하고 예, 규제를 이제 대출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억 원 이상은 이제 2억 원만 대출이 되고 지금 그 이하는 이제 뭐 6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금 대출 총량제 때문에 지금 다 깎였다. 그래서 그 뭐 대출 집 사기로 했는데 대출 안 나와가지고 지금 중도금 못 낸다 뭐 이렇게 그때 토론회에서도 막 나오고 그래서 알아보라고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이거 해야 되냐. 지금 대출 풀어주면은 이거 집값 오르는 게 불보듯 뻔하다라고 대출 계속 막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모두에게 기회 균등 부동산 사회, 집사 자기 집 사회 기회를 줘야지라고 주장하시는 게 보통 야당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3: 지금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력한 거는 사실이죠. 네. 그리고 뭐 예전처럼 이제 DSR, LTV 규제뿐만이 아니라 총량 규제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뭔가 그리고 그걸 갑자기 작년 이제 6.27, 10.15에서 대책에서부터 크게 바꿨기 때문에 중간에서 뭔가 피해를 제도 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그분들에게 분명히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또 그걸 풀어주는 것도 또 전체 시장에 좋지 않은 경향을 주기 때문에 예, 뭐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뭐 그거를 완화한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는 편은 아니고
1: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의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게 전체 집값 상승률을 억누르고 공익을 위해서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위원님.
3: 뭐 당장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 당장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 풀어야 되나요?
3: 그게 이제 되게 힘든 부분인데 예. 예전에도 19년 2019년도에 이제 15억 대출 규제를 했을 때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LTV 0 나올 때 그때가 이제 되게 강력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몇 년 지난 후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는 풀리긴 예. 풀렸거든요.
1: 부동산 시장에 침체기가 오면 그때 풀면 된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심 교수님. 예.
0: 당연히 공급이 어느 정도 받쳐줬을 때 예. 그때 풀어줘야죠.
1: 아 공급이 받쳐줬을 때 공급은 언제 받쳐주나요? 지금 정부 플랜으로 보면은
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 못해서 아직
0: 자꾸 이게 이제 아파트만 생각하면 그게 한 4년에서 한 5년이 걸립니다.
1: 예.
0: 그거 말고 이제 비아파트 그래서 이게 한 5층짜리 이런 또 한 이런 그 빌라라든지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예. 공급을 하는 것이 저는 서민들 주거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아파트에 매몰되지 마시고 지금 그 5층짜리 금을 지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어주면 좋겠다.
1: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사실 집이 문제가 되는 거는 수도권 예. 특히 이제 서울 뭐 이쪽이 문제가 되고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5층 다주택 이런 거를 지을 때가 있나요? 이 서울이나 이런 데는?
0: 우리 건국대학교도 보면은 그 요지에 그 초등학교가 하나 폐교가 됐습니다.
1: 예.
0: 거기다 지으면 금방 짓겠죠.
1: 아 그렇군요.
0: 사실 서울 안에도 폐교 많습니다.
3: 주택이라는 예. 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이제 아파트 비율이 거의 60%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서울은 아직 이제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1: 예.
3: 그러니까 아파트 비아파트를 구분했을 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한꺼번에 재개발이 되는 거를 기대를 하면은 이제 뭐 다른 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예. 그렇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중간중간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택을 다세대로 바꾸는 경우는 상당히 예. 많이 있거든요.
1: 예예. 남기혁 소장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네, 남 소장님
2: 저는 좀 이렇게
1: 주시죠.
2: 생각해요. 이게 대출 문제만 보면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대출은 규제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 어 그렇군요.
2: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금의 우리 세제가 되게 중요한데 세제라고 하는 기초를 잘 탄탄하게 다져놓지 않기 때문에 금융 규제에 굉장히 과잉 의존한 경향이 있어요.
1: 예.
2: 그래서 저는 세제를 탄탄하게 갖춰놓으면서 구축하면서 대출 규제를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생초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물론 알겠습니다. 소득에 기반해서 빌려줘야 되겠죠.
1: 예.
2: 그러나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1: 예.
2: 그러니까. 뭐 세제와 금융이나 이런 거를 전반에 하나의 레짐으로 보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1: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왜 대통령이 3시간을 넘게 했는지 알겠네요. 지금 세 분 모시고 1시간도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남기혁 소장, 문윤상 연구위원, 심충진 교수입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4: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5: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6: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7: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노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8: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구원사의 영과 함께.
4: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5: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남은 시간뿐 아니라 건널 수 없는 빨간불도 몇 초 후에 바뀌는지 알려주는 곳도 등장했던데요. 이 더위에 횡단보도에 서 있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할 시간을 알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비상 빨간불이 켜진 이 폭염은 언제 바뀔지 알려주는 숫자가 없어서 더 힘든가 봐요. 사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하는 일은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건널 준비잖아요. 이 더위가 바뀌길 기다리는 지금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옆 사람과 수다도 떨다 보면 곧 반가운 초록불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7월 28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핫지와 DJ의 남쪽 끝섬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더우셨죠? 아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야외에서 움직이신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대구 경북 쪽 사시는 분들은 아휴 정말 많이 더우셨을 것 같은데 그 폭염 위기 경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 더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기예보 보니까 다음 주까지가 고비인 것 같더라고요. 폭염 열대야가 언제 끝난다고 이렇게 신호등처럼 딱 숫자가 떠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니까 더 힘들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우리 항상 그 뭐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분명 끝날 때는 옵니다. 끝나는 때는 오니까 그때까지 우리 건강관리 잘하면서 이겨내보자고요. 자, 광고 듣고 갈게요.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나얼의 한여름밤의 꿈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평범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도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음자풍 가족들에게 드리는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넷 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특별한 여행 선물도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 여행을 위해 철도우님 50% 할인에 고흥 사랑 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선물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게요 박효진님께서 모두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습니다 효진님 어서오세요 강금성님도 쭝디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어요 금성님 안녕하시죠 어서오세요 공다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쭝디 저는 하루 사이에 몸무게가 1.3kg 늘어서 지금 스쿼트하며 듣습니다 네 다영님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체 뭘 드셨길래 하루에 1.3kg가 늘어요 몸무게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거 와 너무 궁금한데 네 다영님 운동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화이팅 박유찬님께서 해가 아직 환해요 바람이 골목에 선선해요 신남 네 유찬님 어서 오세요 너무 다행이죠 너무 더운데 그래도 바람이 좀 불어줘서 그 더위가 조금은 해소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유현미님께서 쭝디님 출첵합니다. 오랜만에 칼퇴했어요. 그리고 피자 시켰습니다. 쭝디님은 저녁 드셨어요? 아우 현미님 피자 괜찮으시겠어요? 괜히 내가 못 먹으니까 괜히 내가 딴지 건다. 네 맛있게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현미님. 저는 저녁 먹었는데 요즘에 그 라디오 끝나고 집에 가면 되게 시간이 늦잖아요. 근데 그 시간만 되면 정말 배가 고프단 말이야.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그 시간에 뭘 먹는다 망하는 거예요. 거의 10시 다 돼서 먹는 거거든. 아 그래서 그거를 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걸 어떻게 참을지 방법을 하나 찾아낸 게요. 야 이게 왜 사람들이 먹방을 보는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제가 평소에 먹방을 잘 안 보는데 밤에 제가 뭐 먹고 싶을 때 그 유명 유튜버의 먹방을 찾아봐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대리만족이 된다? 그래서 요즘엔 뭐가 밤에 먹고 싶을 때는 먹방을 보면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밤에 야식 정말 참기 힘들다 싶으면 한번 이 방법으로 한번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전 그래서 오늘 저녁으로는 제가 어제 봤던 그 먹방 속에 라면 먹방을 봤어요 진짜 앉은 자리에서 한 10그릇을 드시는 분의 먹방을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밤에 저녁 시간에 원래 라면 잘 안 먹는데 라면 반 개
반 개 끓여가지고 저녁 대신 먹고 왔습니다. 아우 꿀맛이었어요. 자, 류영진님께서 쫑디 어제 쫑디가 부모님께 잘해드리라는 얘기에 오늘 조퇴하고 친정 왔어요. 친정 와서 엄마 밥 먹고 집안일 손 놓고 푹 쉬면서 음접풍 집중하니 왜 이리 좋죠? 엄마 보고 싶어서 조퇴하고 왔다고 효녀 코스프레하는 불효녀입니다. 네. 아 이런 때도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 찾아가서 내가 엄마 말고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예, 아이 때처럼 어리광 피우고 귀여운 척하고 그러겠어요. 그죠? 이럴 때 하는 거지. 자 오늘은 충분히 그 엄마의 따뜻함 충분히 만끽하고 오시고요. 다음부터는 직접 가서 엄마 맛있는 거 해드리고 또 설거지하고 디저트까지 사드리고 네 또 그러고 오시는 거 하고 계신 거죠 영진님? 자 박진경님께서 쫑디 동탄에서 2일째 밤이 저물어요. 어젠 아쿠아리움 갔다 오고 오늘은 패밀리풀 가서 신나게 여름 물놀이하고 집에 와 지쳤지만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겠기에 집에서 맛있게 저녁해서 먹으며 음접풍 듣고 있어요. 동생 내외가 2박 3일 고생했어요. 감사하다 전하고 싶고 내일이면 집으로 피곤하지만 광주 잘 내려갈랍니다. 아유 참 너무 든든한 너무 그 의지가 되는 동생 내외네요. 아유 참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에 광주 내려가셔서 광주에서 유명한 서울에선 구하기 힘든 그런 특산물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사서 동생네 보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7719님께서 2004년도 중학생 때 정말 순수한 친구가 있었는데 수업시간 내내 자꾸 적길래 봤더니 김형중의 그녀가 웃잖아 가사를 적더라고요. 고백할 때 불러주려고 외운다고. 그때 저는 지금 38살 두 아이의 아빠가 됐네요. 좋겠다. 중학생인데 고백할 때 그녀가 웃잖아. 좋겠어. 그리고 되게 풋풋하고 예쁜 스토리네요. 자 권용자님께서 쫑디 오늘 시티 투어 기획해서 다녀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녁도 못 먹고 쉬고 있어요. 성시경의 두 사람 듣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두 곡 제가 들려드릴 텐데 먼저 권용자님이 신청해주신 성시경의 두 사람 준비했고요. 이어서 아이유의 By Summer.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쭝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그렇게 제발 좀. 오늘은 오랜 세월 활동해오고 있는 중견 가수 두 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낸 첫사랑 노래 두 곡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우순실의 첫사랑입니다. 이 곡은 2020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제주 조천의 책방 주인이자 시인인 손 세실리아의 시에 잃어버린 우산의 작곡가이자 우순실과 40년 인연을 이어온 오주연님이 곡을 붙였죠. 자, 이 노래가 특별한 이유는 첫사랑을 지나간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마음속에서 빛나는 감정으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첫사랑은 순금과도 같아서 숱한 세월에도 퇴색되지 않는다는 가사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시처럼 담담하게 들려주는데요. 서정적인 멜로디와 우순실의 따뜻하고 편안한

편안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아있는 한 사람을 조용히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어서 만나볼 곡은 최백호의 첫사랑이었지입니다. 이 곡은 최백호 씨가 2026년에 발표한 데뷔 50주년 기념 앨범 박수에 수록된 곡인데요. 최백호 선배님이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생의 순간들을 노래해온 최백호 선배님은 이 곡에서도 한 남자의 첫사랑을 한 편의 영화처럼 풀어냅니다. 낡은 다리 위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청춘의 설렘, 황혼이 내려앉은 강변에서 불타오르던 사랑, 그리고 영원할 줄만 알았던 사랑이 끝난 뒤 같은 다리 위에 홀로 남아 흘리는 눈물까지. 이 곡은 첫사랑을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만큼 깊게 남은 상처와 질투, 이별 뒤의 허전함까지 담담하게 그려내며 시간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첫사랑의 기억을 노래하는데요. 세월의 깊이가 더해진 최백호 선배님의 목소리는 젊은 날의 순수한 열정과 뒤늦게 밀려오는 회환을 함께 풀어내며 누구에게나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첫사랑의 풍경을 더욱 짙은 울림으로 전해줍니다. 자, 그럼 두 가수가 들려주는 서로 다른 첫사랑의 이야기 잠시 귀 기울여 볼까요? 우순실의 첫사랑, 최백호의 첫사랑이었지.

같이 누구인가 그대 옆에서 나선 그 남자는 느끼한 눈길로 그댈 바라보는 그 남자는 그대 행복한 그 표정은 또 무엇인가 나만이 그 표정 속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중견 가수 두 분의 첫사랑 노래 두 곡 만나봤습니다. 김수정님께서 첫사랑은 못 참죠. 제 첫사랑은 중학교 때. 여러분들 첫사랑의 기준이 다 다르지 않아요? 어떤 걸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나 혼자 좋아하다가 그냥 그 마음을 접은 것도 첫사랑이 될 수 있나? 기준이 참 다 달라서 저는 첫사랑을 언제로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언제였을까? 중학교 때 선생님 좋아했던 것도 첫사랑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안 되지. 이성 친구를 마음에 품었던 뭐 그런 게 첫사랑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글쎄 중학교 때도 좀 애매했고 저는 고등학생이나 돼서 그런 감정을 좀 가져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지영님께서 선풍기 바람이 식탁 앞에 앉은 저의 등을 살금살금 엄마가 제공해 주신 오렌지 주스 마시며 운치를 느끼고 있어요. 행복하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유 좋네요. 시원한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엄마가 만들어주신 오렌지 주스. 아유 좋죠. 자 강금성님께서 하루에 한 끼 공복 주면 살 빠져요. 배고프네요 라고. 네 금성님 혹시 다이어트 중이신 거예요? 네. 왜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배가 고프고 처음엔 좀 힘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다 보면 별거 아닌 게 또 이 간헐적 단식이고 다이어트고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이 어렵지. 자, 우리 금성님을 포함한 저를 포함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 파이팅! 힘내세요. 어차피 이 여름에 입맛도 없잖아요. 때는 이때다. 기회예요. 우리 살 한번 다이어트 한번 성공해보자고요. 자, 노래를 한 곡 또 준비했습니다. 조이의 노래 데이 바이 데이.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2485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산서 삼형제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전 망막박리라는 병이 있어요. 투병 6년 차인데 수술도 6번 했고요. 근데 오늘 우한 실명 판정 받았네요. 기분은 우울하지만 아이들 보고 힘내보려고요. 신청곡 김필의 기댈 곳 듣고 싶어요.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의 주인공 2485님의 신청곡 김필의 기댈 곳 듣고 왔습니다. 아유 참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그 막막박리라는 병 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 병이 실명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좀 가벼운 병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래도 아직 한쪽 눈은 괜찮으시니까 그렇게라도 좀 애써 위로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셋인데 이 세 아이들을 홀로 키우신 싱글맘이라고 하셨잖아요. 첫째 둘째가 다 컸더라고요.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아이들이 엄마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지 그리고 신청곡 제목처럼 기댈 곳이 돼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힘드실 때 아이들과 서로 서로 기대면서 서로 힘이 돼주는 그런 가족들이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한쪽 우한 실명 판정 받으셨지만 그래서 남은 눈이 하나인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남은 눈은 새 아이들의 눈 여섯 개와 우리 2485님의 눈 한 개까지 해서 일곱 개인 걸 겁니다. 네, 힘내세요. 이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2485님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선물 받으실 주소, 연락처, 성함 함께 적어서 문자로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좋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양수정님께서 사연자님의 기댈 곳은 아이 셋이겠죠. 어떤 말로도 감히 위로를 드릴 수가 없네요. 저 눈물 흘립니다. 네, 양수정님뿐만이 아니라 음저풍 모든 가족들이 함께 위로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라고 또 응원 보내고 있고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크르르의 지나는 마음에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는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현재 우리 음원 차트 정상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곡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실 텐데요. 그 곡들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예나의 캐치캐치. 지난 3월에 발매되고 5월에 역주행이 일어난 후 10위권 안에서 롱런 중인데요. 이 캐치캐치의 열풍이 확산된 결정적인 이유는 가수이자 배우인 이준 씨가 치어리더로 도전하며 근육질 몸으로 귀여운 캐치캐치 안무를 진지하게 보여줬는데 그게 대단한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나 씨가 이준 씨에게 고맙다고 크게 인사했다고 하죠. 그리고 아이오아이가 10주년을 맞아서 발표한 갑자기. 이 곡은 중독성 강한 레트로 멜로디가 주목받으며 지난 5월 말부터 7주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후렴구 가사인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게 야구 팬들 사이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양이지 이런 유쾌한 밈으로 확산했고, 양이지 선수는 8년 만에 올스타전 팬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야구와 케이팝의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낸 또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음원차트 1위 곡 리센의 러버택은 2년 만에 역주행한 곡입니다. 음악방송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멤버들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닌 중소돌의 기적을 일으킨 리센는 멤버들의 너튜브 채널에서 거제 야호라는 유행어를 만들었고, 리센느 때문에 거제 덕포해수욕장의 피서객이 올해 20%나 늘었다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입니다.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음악은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도 반드시 사랑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여름 신나게 K-POP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였습니다. 자, 음원 차트 뭐 1등은 뭐 물론이거니와 사실은 탑 100 안에 오르는 일도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운 건데 역주행을 해서 1위에 오르고 롱런까지 하는 이런 곡들 정말 너무 부럽고 또 축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그리고 요즘은 좋은 곡이 뭐 인터넷 밈이나 재밌는 영상들과 결합이 되면 더 큰 효과가 발휘가 되잖아요. 이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이 곡은 일단 10년 만에 이 멤버들이 모여서 팬들을 추억에 잠기게 하기도 했는데 또 이 곡 덕분에 뜻하지 않은 양의지 선수의 새로운 전성기까지 또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센은 정말 대단한 팀이죠. 이 곡은 발표된 지 2년이 된 곡이라고 하는데 뒤늦게 2년 만에 이렇게 정상에 오르고 이 중소돌의 기적이라는 말이 왜 기적이라는 단어까지 쓰였을까 생각해보면 그만큼 어렵다는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네,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리센느의 경우를 보면서 정말 열심히 K-POP 스타를 꿈꾸며 노력하는 많은 연습생들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결국엔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보상이 될 거라는 그런 응원의 말 해주고 싶네요. 김수정님께서 크크크 영상 봤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양이지 김형중 이러고 보내주셨네요. 유현미님께서 중대님 피자가 왔는데요. 피자만 시켰는데 파스타도 왔어요. 가게에 연락드렸는데요.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자주 시키는 가게인데요. 완전 행복합니다. 네, 현미님. 아니 제가 아까 현미님 저녁에 피자 괜찮으시겠냐고 다이어트엔 적일 텐데 살짝 그렇게 살짝 놀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와우 피자까지. 네,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현미님 맛있게 드세요. 4400님께서 안녕하세요. 막내딸이 손주 순산했어요. 얼마 전 방송에서 축하해줬는데요. 일요일 유아세례 받았어요. 건강하게 성장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네요. 네, 제 방송에서도 축하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다시 한번 순산 너무 축하드리고 세례까지 받은 것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잠시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우리 노래 전시회 김광현 편집장님 모시고 올게요.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명반에 실린 노래와 함께 그에 담긴 숨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때 그 시절의 분위기와 추억까지 소환하는 시간, 우리 노래 전시회. 자, 오늘도 김광현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네,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이제 진짜 제대로 여름 그 느낌이 나요.
1: 네.
0: 저 열대야 느끼고
1: 맞아요.
0: 계시죠 요즘에.
1: 예, 뭐 밤에도 후덥지근하고요.
0: 네.
1: 그 창문을 물론 이제 에어컨을 틀면 창문을 열지 말아야 되는데,
0: 네.
1: 뭐 밤에는 조금 시원해서 창문을 열까 하다가도 밤 늦게까지도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제 한 뭐 어쩔 수 없이 한 두 달 정도는 이제 뭐 이런 날씨라고 생각하고
0: 그러니까요.
1: 견뎌야죠. 네.
0: 에이, 뭐 여름은 뭐 이 정도 더워야 또 여름인 거니까 우리
1: 네.
0: 담담하게 그냥 아 여름이구나 이러면서 지내다 보면 또 금방 가을 오고
1: 그러니까요.
0: 금방 겨울 오고.
1: 네, 뭐 그렇게 이제 매년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음악들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뭐 날씨 얘기하셨는데 지금이 가장 더울 때죠. 보통 이제 이제 줄여서 말할 때 7말 8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7월 말 8월 초. 이때가 이제 가장 덥고
0: 네.
1: 그리고 이제 휴가도 보통 이때가 많이 있는 시기이죠. 그래서 이제 여름 음악을 뭐 여름 음식, 여름 옷, 여름 뭐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아마 TV를 틀어도 홈쇼핑에서도 뭐 여름 관련된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오늘 한여름에 듣는 음악을 골랐는데요. 매월 이제 마지막 주는 이제 재즈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번 제가 이제 방송에 못 나오고 뭐 그래서 이제 뜨문뜨문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7월 마지막 주를 맞아서 또 여름을 맞아서
0: 네.
1: 재즈 곡 중에서 여름에 가장 즐겨 듣는 보사노바 곡이 있는데요.
0: 아유.
1: 예, 가장 유명한 보사노바 곡을 골랐습니다.
0: 아유 좋네요. 여름에는 진짜 보사노바죠.
1: 네.
0: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사계절 중에
1: 네.
0: 음악에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계절이 여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진짜 여름에는 여름 음악 없으면 오히려 더 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봄은 뭐 이렇게 나들이를 가게 되고
0: 네. 만약
1: 겨울에 움츠렀다가 봄이 되면은 밖에 나가게 되니까요.
0: 그러니까 딱히 네. 봄은 음악 없어도 뭐 별로 네. 가을도 음악이 없어도
1: 책이 건, 있죠. 가을에는
0: 책도 있고 네. 겨울도 뭐 딱히 겨울은 신나는 뭐 그런 그 분위기를 돋궈줄 수 있는
1: 네.
0: 그런 음악들이 있는데. 여름처럼 힘든 계절을 나는 데는 아 음악이 되게
1: 네,
0: 큰 힘이 되는구나
1: 중요합니다.
0: 그 생각이 드네요.
1: 뭐 7, 8, 10, 90, 2000년대 시즌마다 여름을 대표하는 노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반복돼서 저희가 듣게 되고요. 뭐 그걸 이제 재즈로 좀 국한한다면은 재즈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보사노바가 가장
0: 네.
1: 유명합니다. 아마 아유. 보사노바의 그 차분한 리듬과 그리고 이게 브라질 음악이거든요.
0: 네.
1: 브라질 음악과 브라질의 삼바와 미국의 재즈가 잘 이렇게 섞여서 나온 음악이어서 뭐 브라질이 갖고 있는 남미의 정서도 여름 음악 효과를 내지 않나 합니다.
0: 네, 자 그럼 첫 번째 곡 어떤 곡인가요?
1: 네, 브라질에서 만들어진 보사노바의 대표곡 바로 걸 프롬 이파네마라는 곡이 아닐까 합니다. 이 곡을 만든 작곡가는 이제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빔이라는 브라질 리우 출신의 작곡가인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사노바 곡을 이 사람이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0: 네.
1: 아마 브라질 특히 리우를 대표하는 음악가고요. 이제 브라질 리우에 있는 공항 이름이 조빈 공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뭐 광화문 아니면 세종문화회관 그런 것처럼 브라질 리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조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되겠습니다. 그가 만든 보사노바는 뭐 전 세계에서 불려지고 이미 이 6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여름만 되면은 다시 반복돼서 연주되고 노래되어지는 곡이 아닐까 합니다.
0: 네.
1: 그게 대표곡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뭐 제목은 뭐 약간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약간 중얼거리듯 노래합니다. 이 브라질 언어가 이응 발음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차분하면서도 이국적인 그리고 재즈이긴 하지만 관악기보다는 이제 기타 사운드가 중심을 이루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가창 음악입니다.
0: 네.
1: 연주 음악이 아니고 노래가 있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노래, 연주 여러 가지 것들이 대중적인 코드가 아주 잘 들어가 있는 보사노바 대표곡 더 걸프너 이파네마 골랐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 곡 듣는 동안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김광현 편집장님께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 주세요.

0: 네. 아, 참. 들을 때마다 이렇게 차분하게 사람을 흥겹게 만들 수 있나 생각이 드는 진짜 명곡인 것 같아요. 이재진님께서 편집장님 와 오랜만입니다. 보사노바 덕분에 저는 클래식 재즈 리듬도 듣게 됩니다. 김주원님께서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나른나른 기분 좋아지는 보사노바. 양수정님께서 와우 역시 여러분 보사노바의 찐 계절. 그쵸 안토니오 카로스 조빔의 담백한 목소리와 보사노바 선율 너무너무 좋아해요 라고 이렇게 다들 보사노바 음악 좋아한다는 그런 글들을 막 올려주고 계시고 박진경님께서 아까 동생 내외가 해준 음식들과 음악이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음식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우 너무 맛있겠다 집에서 이렇게 스테이크도 너무 맛있게 구웠고
1: 근사한 레스토랑 아닌가요?
0: 오 새우 스파게티 같은 건데 아유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메뉴들이네요 진짜 아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방금 들으신 노래는 스탄 게츠와 후앙 질베르토 부부가 함께한 버전이었어요 그죠?
1: 그 작곡은 이제 조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앨범 타이틀은 스탄 게츠, 주황 질베레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탄 게츠는 뒤에 테너 색스폰을 연주하는 미국의 재즈 연주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음반이 나오게 된 계기가 어쨌든 스탄 게츠라는 재즈 연주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래만큼 좋은 색스폰 솔로를 보여줬고요. 거기에 이제 남자 목소리가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이제 브라질 말로. 그게 이제 주황 질베레토고요. 1절을 포르투갈어로 주황이 부르고 2절을 아스트로드 질베르토 이제 부부죠. 주황의 부인인 아스트로드 질베르토가 영어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1절, 2절, 3절. 그래서 브라질 말, 영어, 그다음에 색소폰 연주. 그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서
0: 그러네요.
1: 들으면 되고요. 그세 연주자 아티스트가 다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걸 다 품는 게 작곡의 조빔 그리고 작사의 비니시우스 모라레즈라는 또 이제 브라질의 위대한 작사가 뭐 그렇게 브라질을 중요한 아티스트 이렇게 엮어낼 수 있습니다.
0: 네. 이 곡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녹음된 팝송이 바로 이 곡이라고 하네요.
1: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 기록이 또 이제 기록이 조금 편차가 있긴 한데요. 그만큼 많은 음악가들이 클래식에서도 클래식으로 편곡하고 가요 뭐 우리는 우리나라로 가사도 바꿔서 하고요. 뭐
0: 그러니까요.
1: 어느 나라에서라도 이 곡을 다 다시 연주한 너무나 많이 커버한 곡. 1위는 아마
0: 비틀즈의
1: 예스터데이죠.
0: 예스터데이네요.
1: 그러니까 그에 준하는 노래라고 할수
0: 그러니까
1: 있습니다.
0: 그만큼 이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1: 맞습니다.
0: 뜻이겠죠.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이 한여름에 어울리는 보사노바 음악들 즐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보사노바는 1958년이라는 연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노래가 뭐 발명품이 아닌 이상 어떤 연도를 좀 하기는

어려운데요. 57년, 물론 이제 40년도 50년대 삼바 같은 음악이 있고, 삼바가 조금 격렬한 춤곡이잖아요. 카니발에서 나오는. 근데 이제 그거를 도시였던 리우 안에서 좀 차분히

0: 바뀌었습니다. 이제 번안 노래가 된 거죠. 우리가 개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에서는 포르투갈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요. 영어로 바꿨는데 No More Blues라는 제목으로 불려졌습니다. 영어도 다 개사가 됐는데요. 네. 예, 쉐가지 사우다지라는 뜻은 그리움은 이제 안녕. 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움은 이제 안녕.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약간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 No More Blue. 블루가 이제 우울하다는 뜻이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영어와 포르투갈어가 다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를 어떤 가수의 버전으로 고를까 하다가요. 리사오노의 곡으로 들었습니다. 한국의 한때 보사노바의 전령사로 일본 가수가 이렇게 소개가 됐잖아요. 이제 네. 리사오나가 이제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브라질에서 한 1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이제 완벽하죠. 그래서 보사노바를 100% 표현을 할 수 있는 가수입니다. 특히 보사노바의 메인 악기인 기타까지 연주하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연주하면서 브라질 말을 완벽하게 해서 브라질 사람보다 더 보사노바를 잘하는 가수가 바로 리사오노이고요. 한국에도 인연이 많아서 거의 뭐 매년 와서 공연을 하는데요. 올해는 11월에 내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노래 제목 한 번 더.
0: 예, 쉐가지 사우다지.
1: 네, 리사오노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0: 노가 불러준 쉐가 데 사우다제 듣고 왔습니다. 이지영님께서 리사 오노 멋있죠. 노래를 위해 태어난 사람. 리사 오노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도 너무 좋죠. 라고 또 다른 곡도 추천해 주셨네요. 진짜 리사 오노는 목소리만 들으면 일본계라는 느낌이 잘 안 들 정도로. 뭐
1: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지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리사 오노가 이제 국내에 소개될 때 보사노바를 잘 부르는 가수 역할도 있었지만 그 팝 음악을 보사노바로 바꿔서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여러 뭐 60년대 70년대 히트한 팝송들을 편곡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보사노바의 매력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서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보사노바의 인기를 제대로 견인한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0: 네. 아니 보사노바 한 두 곡 들었을 뿐인데 네. 와 벌써 약간 더위가 가시는 듯한 네. 진짜 음악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네. 서늘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드네요. 아 참 음악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김광현 편집장님과 함께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눅눅하고 더운 여름 저녁을 아주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보사노바 음악들 만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남녀 듀엣 곡인데요. 앨리스 레지나와 안토니오 까르스 조빔이 부른 아구아스 지 마르수라는 곡입니다. 이 3월의 비, 3월의 뭐 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걸프롬 이파네마가 워낙 보사노바를 대표하는 곡인데요. 그 내부, 그러니까 브라질 리우 사람들은 그 이파네마보다 이 곡을 더 좋아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리우에 사는 사람들한테 투표를 받았는데 1위를 할 정도로 아주 좋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그 3월의 비라는 제목은 이제 브라질은 3월이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3월에 비가 많이 와서 그 광경을 이렇게 시적인 노랫말로 풀어낸 노래인데요. 여기 앨리스 레지나는 이제 그 당시 보사노바 그 다음에 BPM이라고 이제 브라질 대중음악이 있습니다. 약간 경쾌한 이제 그런 음악도 구사했었는데요. 그 50년대 60년대 보사노바는 약간 들으셨던 것처럼 차분하게 아주 서정적으로 노래하는데요. 그런 보사노바 가수 중에서 약간 정열적으로 노래한 가수가 바로 이제 앨리스 레지나여서 네. 작은 고추라는 애칭이 키가 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고추라는 애칭이 있었던 열정적인 가수고요. 같이 노래한 아티스트는 이제 표기는 이제 톰 조빔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빔의 이름이 길어서 미국 사람들이 이걸 줄여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병기돼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이름도 있고 그래서 그냥 톰 조빔.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빔과 같은 사람. 미국에서는 이제 톰 조빔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조빔이 만들고 조빔이 직접 연주와 노래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고받는 형태로 되어 있는 아주 귀여운 남녀 듀엣곡이 되겠습니다. 네.
0: 아니 우리도 그 영어 공부할 때 네. 아니면 뭐 해외에서 활동할 때 우리 K-pop 아티스트도 초반에는 영어 이름 같은 거 맞습니다. 하고 네네. 그러잖아요.
1: 그런 식이죠.
0: 카를로스 조빔의 영어 이름은 톰이라고 네. 재밌네요. 자 그러면 함께 들어보시죠. 앨리스 레지나와 톰 조빔이 함께한 아구아스제 마르수.
1: 네.

0: 아, 참. 뒷부분에 이렇게 웃으면서
1: 네,
0: 서로
1: 맞습니다.
0: 그렇게 주고받으며
1: 네.
0: 노래하는 부분이 진짜 인상적이네요.
1: 여러분들 유튜브에 요 검색을 해보시면요
0: 네.
1: 영상이 있어요. 서로 마주
0: 이거
1: 보면서
0: 녹음할 때.
1: 네네 웃으면서 했었던 약간 이제 우리가 들었던 보사노바보다는 되게 경쾌한 느낌이 있죠. 예.
0: 그러니까요. 아, 너무 좋네요. 양수정님께서 보사노바 특유의 대화하는 듯한 느낌, 리듬과 함께 더 신나네요. 박진경님께서 와, 여태 들은 보사노바랑
1: 네.
0: 전혀 다른 분위기, 어째 샹송 같기도 하고,
1: 그러네요, 네.
0: 네, 아무래도 여성 보컬의 어떤 창법이나 목소리
1: 네,
0: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0: 참 이렇게 멋진 목소리와 멋진 노래를 들려주던 이 국민 가수였는데
1: 네.
0: 일찍 세상을
1: 네,
0: 떠났네요.
1: 뭐 30대 중반에 그 세상을 떠나서요. 그때 브라질 국민들이 다 슬퍼할 정도로 너무나 좋아했었던 아꼈던 가수가 떠나서 뭐이다 슬픔에 잠겨서 추모 공연도 이어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노래를 누군가 부른다면은 다 엘스 레지나를 떠올리면서 부르게 되는 곡이 아닌가 합니다.
0: 네. 참그 얘기 듣고 나니까 다시 한번 또그 너튜브로 영상을 꼭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1: 네, 한번
0: 드네요.
1: 보세요.
0: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그 장면이 너무 궁금해요. 녹음실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녹음을 했을지.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명반을 만나는 우린 노래 전시회 보사노바 음악들과 함께 저녁 여름 저녁 즐기고 있습니다. 자, 진짜 이 보사노바가 함께 하니까 이 더운 여름 저녁을 즐긴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나도 모르게. 자, 네 번째 주인공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맨 앞곡으로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걸 프롬 이파네마에서 영어 부분을 불렀던 아스트로드 질베르토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주황 질베르토의 부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리우에서 미국에 와서 녹음을 하는데 물론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가수로 활동했지만 아주 활동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0: 네.
1: 이제 그 당시 영어 가사가 좀 필요해서 부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스트로 질베르토는 이제 미국에 남아서 이제 보사노바를 부르는 재즈 가수로 자리를 잡게 되고
0: 네.
1: 음반도 많이 내고요. 뭐 엘라나 사라나 빌리에 못지않은 인기를 60년대 70년대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60년대 아스트로 질베르토는 이제 주황 질베르토와 헤어지게 됩니다. 주황 질베르토는 남편은 브라질로 돌아가고 아스트로는 미국에 남아서 쭉 활동을 하는데요.
0: 네.
1: 그때 발표했던 음반 중에 A Certain Smile, A Certain Sadness라는 음반인데 67년. 입니다. 그러니까 보사노바가 어느 정도 인기가 난 다음이겠죠.
0: 네.
1: 그때 이제 월터 원더리라는 또 브라질 건반주자랑 같이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조빔이 좀 빠지고 물론 이제 조빔 곡도 연주를 했지만 연주자로는 월터 원더리라는 브라질의 약간 뭐 비스의 하몬드 오르간도 연주하고요. 다양한 건반을 연주하는 사람과 함께 음반을 냈는데 여기서 Goodbye Sadness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이
0: 네.
1: 곡도 원래는 이제 브라질 곡이니까 브라질 원어 제목이 있는데요. 트리스테자라는 곡입니다. 트리스테자라는 곡인데 이것도 약간 뭐 외로움, 상실, 슬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슬픔이여 안녕 이란 느낌으로 번역이 돼서 미국에 많이 소개된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0: 아유, 참. 지금 제가 느끼는 느낌을 2846님께서 그대로 적어주셨어요, 사연으로. 노래 속에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와, 너무 신기하네요. 멋진 밤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1: 네.
0: 음악 자체가 그냥 들으면 되게 시원해져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이지영님께서 앨범 제목도 예쁘다. 0732님께서 오늘 선곡하신 곡마다 와인 한 잔이 생각나네요. 술도 안 마시는데 말이죠. 편집장님 덕분에 제가 접근하지 않았던 장르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보사노바 노래도 찾아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다 보면 다들 보사노바 한번 찾아서 한번 쭉 들어보고
1: 네,
0: 싶다라는 생각
1: 그럼요. 네.
0: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보사노바 음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명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곡이네요, 벌써?
1: 네, 보사노바 곡들은 조금 짧습니다.
0: 네.
1: 이제 재즈로 불려지긴 하지만 재즈의 중요한 요소인 이제 즉흥 연주, 그러니까 솔로 연주들이죠. 솔로보다는 이제 노래 중심의 음악이기 때문에 보통 한 2분에서 3분 일반 대중가요의 시간입니다. 물론 이 보사노바도 길게 연주할 수 있죠. 여기에 어떤 관악 주자나 어떤 기타 연주자가 솔로를 길게 하면은 물론 뭐 5분, 6분, 7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진 보사노바는 이제 3분 내로 짧게 마무리가 됩니다.
0: 네.
1: 아, 다섯 번째로 고른 곡은 뭐 매번 계속 등장하지만 이제 안토니오 카를 조빔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음반입니다.
0: 네.
1: 조빔은 아까 3월의 비처럼 본인이 듀엣으로 부른 노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곡을 만들긴 하고요. 물론 이제 기타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니까 레코딩할 때 세션맨으로도 참여하지만 노래는 많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앨범을 내는 게 물론 이제 작곡가가 자신의 앨범을 낼수 있죠. 자신의 노래로. 근데 이제
0: 네.
1: 대중음악에서는 쉽진 않잖아요. 어떤 가수가 그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데요. 근데 조빔은 워낙 명곡들을 많이 만들어서 앨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의 독집 정규 앨범 중에서 다섯 번째 스튜디오 앨범에 해당되는 67년에 발표한 웨이브라는 음반인데요. 이거 아주 명반입니다. 자켓도
0: 네.
1: 아주 멋있고요. 약간 그 아프리카 평원에 기린 한 마리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컬러로 이렇게 잘 색을 바꿔가지고 약간 신비한 색감을 보여주는 앨범 자켓으로도 유명한 음반이 되겠습니다.
0: 네.
1: 뭐 여러 매체에서도 명반으로 선정이 됐고요. 특히 여기에 여러 연주자가 참여했지만 기타도 아주 멋지게 연주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없지만 연주곡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웨이브.

0: 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연주곡 웨이브 듣고 왔습니다. 박진경 님께서 저 몸 좀 흔들었어요. 왜 몸을 흔들고 싶어지는지 크크크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왜 춤 잘 못 추는 사람들 춤 잘 못 추면은 약간 그 어르신들 관광버스 춤 느낌도 나고 그럴 것 같은데 왠지 이 관광버스 춤도
1: 네.
0: 이 보사노바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왠지 춤 못 추는 사람들은 이 보사노바 틀어놓고 춤을 추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1: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요.
0: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 우리의 관광버스도
1: 네.
0: 이제 그 세대가 많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1: 이게 쉽진 않을 것 같긴
0: 한데 이제 그 관광버스를 애용하는 세대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1: 그러겠네요. 세대가 바뀌면은
0: 그러니까.
1: 그들이 이제 들었던 보사노바를 학창 시절에 들었던 분들이 나이가 드신다면은 이제 운전기사님한테 부탁해서
0: 그러니까.
1: 뭐 웨이브 음악 좀 네. 예, 조빔의 웨이브 음악 들으면 거기서 이제 격렬하게는 안 하고 약간
0: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느낌 날 것 같은데.
1: 아주 고급진 관광 버스가 되겠네요.
0: 자, 중요한 건 버스 달리는 동안에는 절대로 음악 틀어놓고 춤추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 명심하자고요. 자, 이세진 님께서 오늘 짧은 곡 많이 들으니 너무 좋네요. 아우, 웨이브 혹시 보컬들이 부른 스캣 말고요 가사로 부른 음반도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네,
0: 네.
1: 엘라 피자랄드가 불렀고요. 이제 많은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들은 가사가 더해진 노래로도 불렀습니다.
0: 네, 꼭 찾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게 만드는 곡들이네요. 자, 이제 끝곡이 될 것 같은데요.
1: 네, 오늘 마지막
0: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1: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리아니 엘리아스가 부른 데사피나도라는 곡이고요. 초기 보사노바를 대표하는 곡이고 이 데사피나도라는 뜻은 이제 음치라는 뜻입니다.
0: 어허.
1: 음에서 벗어난. 그래서 보사노바가 처음 나올 때 다 노래가 좀 이상한데 음치가 부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를 약 어떻게 역으로 다시 설명하는 그런 곡이 아닌가 합니다.
0: 아유, 재밌네요. 자, 그럼 이 곡 엘리아나 엘리아스의 데사피나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편집장님도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너무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내일 저녁 7시에 또 음저풍 찾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원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깊은 병 중에 있는 사람일까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까요? 함께할 가족이 없는 사람? 어쩌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기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족도 있고 친구가 있고 또 이름 모를 누군가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겠죠. 주님께서는 유창한 말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손을 모으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하면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기도의 오솔길 예, 함께 출발해 볼까요? 오늘 첫 곡으로 로페카가 부르는 그늘 듣고 올게요.

아, 시원한 음료수를 함께 나누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그런 상상을 잠깐 해봤네요. 네, 어쩌면 그게 음료수가 아니라도 함께 나는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네,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또 하게 되죠.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뭐 이런 염려도 때로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느님을 알아차리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자신을 맡기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기도하고 싶어서 모여 앉아 계시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의 삶 안에 오래 기억되는 기도의 순간 언제였는지 또 누구였는지 예,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이야기 나눠봐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연이 빼곡이 지금 와 있네요. 참 부지런들 하십니다. 8783님, 네, 사무엘입니다. 인사드려요. 오늘도 저는 평소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로 이렇게 자연을 만나면서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 생활성가를 예, 가사처럼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항상 천국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기억하게 될 뿐이네요. 와, 참 대단하신 우리 사무엘 형제님.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가는 거죠. 네,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마음이 심성이 참 착한 사람들 이렇게 함께 하면서 좋은 기도를 올려주시고 마음을 모으시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아, 천국이 따로 있나? 이게 참 천국이지 하는 마음도 들잖아요. 네, 우리 8783 사무엘 형제님은 이미 그걸 맛보고 계시죠. 네,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인데 함께 축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 그러고 말고요. 근데 왜 어머니 생신인데 좀 성함을 좀 올려주시지 그랬어요? 예, 마음으로부터 제가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녀를 이 세상에 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리면서 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714님 인천에서 듣고 있어요. 경비 아저씨 음료수 한 잔 드리러 왔어요. 더운데 수고하시라고 좋아하시네요. 와, 참 음료수 한 잔이 뭐라고. 그래도 참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우리 6714님. 이런 더위에는 정말 시원한 음료수만 아니라 뭐 물 한 잔이라도 아우 시원한 거 한 잔 들고 좀 일하세요 하고 주시면 그렇게 반갑죠. 네, 정말 잘하셨어요. 착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꼭 갚아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2037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땡볕, 무더위가 하늘을 덮였네요. 이럴 때는 오아시스 같은 소나기가 내려야 좋은데 오아시스가 없을 것 같네요. 애궁, 그러나 무더위 속에서도 마음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길. 기도의 오솔길로 쏙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아시스 같은 오솔길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면 더위도 물러가라. 물러갈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롱과 코러스가 부릅니다. 나의 하느님.

네, 롱가 코러스의 나의 하느님 듣고 왔습니다. 예, 사무엘 형제님께서 네, 8783님 어머니 성함은 조예숙이세요 하셨네요. 와, 그러시군요. 네, 세례명 없는 부분이 세례 안 받으셨나요? 네, 그래도 기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83111님. 네. 우리 사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세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사돈댁이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자까지 올리시면서 기도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항상 성함을 좀 적어주시면 저도 기도 때 그분을 위해서 지향을 두기가 참 좋은데 그냥 사돈님 하면 사돈이 하도 많아서 어느 사돈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이제 꼭꼭 이제 올리실 때 하는 부탁 때문에는 성함 누구를 위해서인지 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계정 스텔라님, 네,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쉬고도 왔습니다. 네, 저는 한결같이 건강 챙기느라 바쁘답니다. 아유, 건강 챙기는 게 최고예요. 뭐 다른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몸이 아프지 않아야 모든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죠. 그죠? 예.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구리 성당에서 유아 세례가 있어서 성당 뒤에서 조용히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를 위해서 기도와 응원을 했답니다.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유아 세례 받는 강리아 스텔라랍니다. 와,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강리아 스텔라. 와, 진짜 스텔라는 이제 성모님인데요. 바다의 별. 네. 어머나, 이 아기 사진 또 어떻게 찍으셨어요? 진짜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통통하고 귀엽기 짝이 없네요. 엄마와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겠습니다. 네, 강리아 스텔라 건강하게 또 하느님의 자녀로 쑥쑥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같은 스텔라네요. 네, 우리 혜정이님도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실리아님, 네, 세실리아 수녀님, 오솔길 내과에 발 담그러 왔어요. 네, 이 말씀 참 정겹네요. 예, 오솔길에 시냇물이 흐르죠. 시원한 시냇물이면 좋겠는데 햇빛에 좀 뜨뜻하려나요? 네, 너무 차가워도 몸에는 안 좋다고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9155님, 전성리에 안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생전에 수녀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드리면 고맙구나 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늘 기도의 오솔길 들으면서 병고에 계시던 엄마와 대화를 나누곤 했었어요. 오늘 참 많이 그립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그러시군요. 기도의 오솔길에 늘 귀담아서 들으시면서 또 누군가의 또 기도가 필요할 때는 함께 마음도 기울였을 것 같은 우리 전성례 안나 어머니. 예, 같은 또 전시였네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생전에 주님을 아주 열심히 사랑하셨던 분이라 아마도 천국에 주님 품에 안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러리라 믿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그리우시면 어머니 보고 싶어요. 잘 계시죠? 하고 안부 인사 전화하시면 되겠네요.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퐁퐁 김지혜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이 퐁퐁이가 살고 있는 전주도 되게 덥답니다. 아이고, 그래요. 뭐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그렇게 엄청 넓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더위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골고루 덥죠. 뭐 혹시 저 북쪽은 이제 북한 쪽은 조금 선을 하려나요? 예, 더위 때는 뭐 덥다 덥다 해도 이 더위가 때가 돼야 물러가더라고요. 그러니 적어도 8월 한 20일 넘어야 조금은 찬바람이 조금은 아침 저녁으로 부를까? 올해는 이게 장마도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더위도 이게
빨리 안 물러갈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늦냐 그랬더니 윤달이 꼈었다네요. 잘 몰랐는데요. 네. 아무튼 그게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저희 수녀님들은 가끔 가다가 뭐 틀리는 얘기든 맞는 얘기든 아는 만큼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한답니다. 네. 1462님. 수녀님,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용기 내서 버스 타고 5일장 구경 갔다 왔어요. 다리 근육 키우는 중인데 혼자 할 수 있어서 자존감이 회복되네요. 배 카타리나 드림. 어머나, 카타리나 자매님. 네. 야, 용기 정말 내서 버스 타고 5일장까지 갔다 왔으니. 어머,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땀 빼고 또 가면 5일장 가면 괜히 사고 싶은 것도 눈에 자꾸 띄어가지고 이거저거 사다 보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만 사가지고 다니세요. 그래도 이렇게 걸어서 5일장까지 다녀오셨으니 아이고 정말 기쁘네요. 예,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그 말이 너무나 반갑고 좋으네요.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정말 회복되시는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카타리나 자매님.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강미정 크리스티나 자매님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실에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니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시네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나 자매님. 아버님과 함께 병실에서 기도의 오솔길을 듣고 계시는군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또 아프고 병원에 계시면 곁을 지키는 가족의 마음도 또좀 무겁고 걱정이 많아지시겠어요. 네, 뭐 크리스나 자매님이 그래도 아버지 곁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도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괜히 덩달아 제가 조금은 위안도 되고 또 책임감도 제가 느껴지네요. 아버님 지금도 듣고 계신가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잘 버텨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럴 힘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말 든든하게 느껴졌던 부모님이 어느 순간 힘이 다 빠지고 왜 그런지 쇠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때 정말 자녀 마음은 참 아프고 복잡해지죠. 네, 그래도 이렇게 아버님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치유를 청하는 우리 크리스나 자매님 마음이 정말 저는 대견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아요. 뭐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언제 났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도도 요청도 하시니 이분은 참 마음이 그래도 아버지를 굉장히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사랑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크리스나 자매님 아버님을 위해서 잠시 함께 저와 오솔길 가족이 기도 바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병실에서 함께 기도의 오솔길을 듣고 계신 크리스나 자매님과 아버님을 기억해 주소서. 아버님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곁을 지키는 크리스나 자매님에게는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할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두 분의 시간 안에 주님의 위로가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를 위해 올리는 딸의 간절한 기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느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크리스티나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네요. 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들을까요? 네, 이 노래가 아버님과 또 자매님께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최준익 노래로 듣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목소리로 청해 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은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하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네 위로와 또 응원의 문자가 왔네요. 하대사님 그리고 임세실리아님 8783님 예 거의 같은 내용이라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예, 천주님 강희정 크리스티나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님께 치유의 은총을 주셔서 가족들이 모두 즐거운 생활하게 하소서. 네, 참 염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겠죠. 네, 아버님이 좀 차도가 있으셔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일상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다는 것, 참 얼마나 바람이 큰 걸까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튕겨벨님, 네, 아멘. 크리스티나 자매님께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 지켜주시고 아버님의 쾌유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부터 오늘까지 방학이라 두 딸내 손주들이 다녀갔어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시죠? 하하하하 하셨네. 정신 하나도 없었겠죠. 뭐 네, 두 딸내들 손주들이 왔으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얼마나 소란하고 또 헤매기느라 또 바쁘고 애쓰셨습니다. 정말 그래도 얼굴 보고 같이 지낸 시간이 즐거우셨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시잖아요. 예, 설명하지 않아도 벌써 알고 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 7855님 그리고 류채칠리아님 네. 강 크리스티나 자매님 아버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 아름답게 다가오네요. 아버님께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 내리시길 두 손 모읍니다 하셨어요. 와, 이렇게 다소곳하게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또 치칠리아님 빠질 수 없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제 준비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기도할 때마다 먼저 저희를 부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말없이 주님 앞에 머무를 때도 있지만 그 침묵마저도 사랑으로 들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기쁠 때에는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는 낙심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찾는 믿음을 주소서. 누군가를 위한 작은 이름 하나, 짧은 한숨 하나까지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받아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병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위로와 용기를 얻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박하야 네, 내 마음의 주님 오시길 원해 듣고 왔습니다. 예, 황배드로님 그리고 이기영님께서 예, 오셨네요. 빠지면 안 되죠. 예, 크리스티나 자매님 힘내세요.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하트 날려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마도 그 하트 주님께서 접수하셨지 싶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죠. 네. 7650님 췌장암으로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돼서 안에 슬픔이 있었는데요. 자매가 똑같은 췌장암이라 하네요. 기도밖에 해줄 수가 없네요. 아는 지인이신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자매가 똑같은 췌장암. 참 어려운 췌장암이랍니다. 그게 참 완쾌가 어렵고 예, 참 뭐라고 표현 못하겠어요. 저희 수녀님도 그렇게 지금 많이 아프신데요. 췌장암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희 도메니카 수녀님을 위해서도요. 예, 정말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편찮으신 분들이 뭐 어떤 지푸라기로라도 짓고 싶죠. 네, 그런 마음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마틸다님, 네, 수녀님이라고 입에 뱉네요. 기도를 들은 이맘때 아빠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너무 생각이 나네요. 학교 돌봄 방학이라 집안 정리하고 있어요. 방학도 쉼이 없지만 이번 주에 남편과 둘이 휴가를 가요. 와, 세상에 20년 만에 둘이 가는 거라 기대되네요 하셨어요. 아니, 20년 만에 둘이 처음 가시는 거예요, 휴가를. 어머,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박수 쳐드릴게요. 세상에, 둘이 호조시 둘이만 가는 게 20년 만이라니. 정말 기쁘신 시간이 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아주 알찬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하늘나라 가신 또 아빠 생각도 나시고 그러시는 날이군요. 예, 오늘은 딱 그런 날인가 봐요. 왜 그런지. 네, 아무튼 너무 더우니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더위에는 막 보고 싶은 사람도 막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부모님의 병환을 위해 당신을 향한 사랑을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잊고 있던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한 번 더 하게 되고 당신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 형제 자매와의 우애를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병환은 속이 상하고 애가 타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잊고 있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와, 진짜 명언을 얘기하셨네요. 네, 사실 나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도 또 가족이 또 결속이 되기도 하고요. 해이해졌던 신앙이 또 돈독해지기도 하는 그런 특별한 은총도 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건 다 하느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네, 모든 것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되겠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용님, 오늘 너무 웃기는 얘기 하셨네요. 올해 대보름 때 제게 더입하신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너무 더워요. 아이고, 정말 그렇게까지 더우시군요. 알게 모르게 박용님 때한테 더입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렇게 재밌으신 분이니까 장난삼아 더입하신 분들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필리포님, 네, 수녀님, 내일이면 우리 이승우, 라파엘, 지난번에 면접 본 중학교 발표일입니다. 와, 내일이군요. 네, 너무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예, 응원해 드릴게요. 근데, 뭐, 꼭 되겠죠. 저번에 면접도 통과됐는데요, 뭐. 예, 힘내시고요. 내일 좋은 소식 있기를 꼭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우리는 하느님께 창조되었기에 하느님을 갈구한다. 이 갈망은 하느님께 있는 우리 희망의 원천이자 견디게 하는 힘이다. 기도는 내 삶의 완성이 하느님께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내가 기도할 때 곧 내가 하느님과 함께 숨쉴 때 나는 하느님 생명과 가까워지게 된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삶 안에 머물고 계시는 친밀하신 하느님을 깨닫게 된다. 프란치스코의 수녀이자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일리아 델리오 수녀가 쓰신 주님과 함께하는 10일의 밤 중에서 기도에 관한 묵상 들려드렸습니다. 기도는 매일 하느님과 함께 숨쉬면서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남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어려운 일 생겼을 때만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연락을 합니다. 밥 먹었어? 잘 지내? 이렇게 짧고 특별할 것 없는 말이지만 그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니까요. 하느님도 어쩌면 어려움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걷기를 바라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작은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걷는 따뜻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끝곡은 마틸다 자매님이 신청하신 곡이네요. 권상일이 부르는 가자 갈릴레아로 남겨드릴게요. 저는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7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에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대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생 시절 대구 동성로에 있는 바오로 딸 수녀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특별했던 이유는 수녀님들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셔서 1층 서점이 아니라 수녀님들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녀님들께서는 신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가도 불러주시고 수도 생활 이야기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신학교로 돌아오는 길 시내 중심가라 그런지 거리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도 많았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또 한 번은 시내 한복판 클럽들이 모여있는 골목에 위치한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에 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수녀님들께 밤에 시끄럽지 않으세요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수녀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음악 소리가 밤새 들리지만 저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위해 성체 조배와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욕망과 즐거움을 찾아 북적이는 시내 한가운데에서도 수녀님들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 가라지 같은 악이나 나쁜 모습이 보이면 당장 없애거나 단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수확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돌을 들지 않으셨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죄인들의 벗이 되어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는 당신을 못 받는 이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아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향해 불을 질러버릴까요 하고 분노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타인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은 씨앗이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만약 수녀님들께서 번화가의 소음과 술 취한 이들을 그저 배척해야 할 가라지로만 여기셨다면 어땠을까요? 수년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을 비난하며 손가락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녀님들은 스스로 세상에 좋은 씨앗이 되어 잠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예끊는 마음으로 기도를 바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떤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단죄하는 마음 대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 안는 하늘나라의 좋은 씨앗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제 17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주식 이야기가 한 번쯤은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랐을 땐 아, 진작 살 걸 하고 아쉬워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후회는 주식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일찍 움직였더라면 어땠을까? 이미 지나간 일을 떠올리며 우리는 자주 그때의 나를 탓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겠지. 지금의 내가 보기엔 아쉬운 선택이어도 그때의 나는 그때 가진 정보와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가장 나은 선택을 하려고 했을 테니까요. 지나간 일을 붙들고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겠지 라고 말해주세요. 이제는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0: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서 첫 곡으로 어반자카파의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주식 얘기 없이는 뭐 이렇게 정말 얘기 없이 돌아가는 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신부들끼리 만나서 주식 얘기를 하진 않지만 다른 친구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주식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요즘 주식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 얘기 없이 우리가 진솔하게 하는 대화가 참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군대 후임 친구를 하나 만났었는데 그 친구는 작곡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 친구예요. 저와 대화하면서 오랜만에 문화예술에 대한 얘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주식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예술 얘기 깊게 한 게 너무 오랜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게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우리가 돈 받고 일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게 어렵다 보니까 주식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신부들에게 주식은 원래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어떤 뭐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는 건 또 수익이 돼요. 근데 또 이렇게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돼야 되고 왜 그런 걸까를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것의 정체는 굉장히 그 순간순간 일희일비하게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실제적인 어떤 노동의 가치라기보다는 어떤 돈의 가장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뭐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주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부들에게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무언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그러면 저축형 주식은 괜찮은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그것은 또 마찬가지로 어떤 순간순간마다 무언가 변동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얽매이게 하는 것은 신부의 삶과는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게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뭐 지나간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선택에 대해서 돌아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너무 우리가 연연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살다 보면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해도 나중에 돌아보면 아쉬운 선택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조금 다르게 해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지나간 나를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 그때 그게 최선이었겠지 한번 이렇게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의 나는 미래를 다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의 내가 가진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지나간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고 이제는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완벽한 선택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의 나도 분명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7월 28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적의 당연한 것들.
1: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7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집이 넉넉해서 알바 없이 부모님 돈으로 자취하고 용돈도 받아서 생활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자체를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요. 이 친구랑 놀 때면 매번 자기가 비용을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알바로 생활비며 학비를 버는 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다는 걸 알지만 친구가 계산할 때마다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엄밀히 따져서 그 돈이 친구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인데 이렇게 얻어먹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한 번은 조심스레 말을 했더니 친구는 저를 답답해하면서 그냥 얻어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서도 성격상 잘 안 되는 겁니다. 친구가 사줄 때마다 뭔가 빚진 것 같고 커피로 대신하지만 기분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평소 먹는 음식 가격대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10,000원 후반대도 부담스러운데 친구는 3~4만 원이 넘어도 아무렇지 않게 먹으니 같이 한번 놀고 나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친구 자체는 참 좋은 사람인데 만날 때마다 불편함이 따라오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뭐든 다 계산하려는 부자 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도 동기들마다 집안 형편이 다르고 쓸 수 있는 생활비도 조금씩 달랐는데요. 그 차이가 꽤 많이 났었어요. 용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정확히 말해서 용돈이 부족해서 외출을 잘 안 하는 친구가 있었냐 하면 모두가 알다시피 집안이 괜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잘 사주고 그것을 자신의 프라이드로 여기는 친구도 있었어요. 부제품을 받았을 때 저도 후배들 밥을 사줄 일이 많이 있고 해서 송소국에 돈을 빌려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곤 했었어요. 근데 이런 삶의 차이가 때로는 위화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턱턱 사는 친구가 뭐 그래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단한다고 느끼긴 했지만 무언가 그것을 프라이드로 여기는 게 또 못마땅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데 또 이런 마음을 가진 나 자체도 너무 쫌생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면서 근데 그러면서 또 정말 그 용돈이 부족해서 외출 자체를 잘 안 하는 친구에게는 또 무언가 더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때로는 사제생활로 넘어가서도 지속되기도 해요. 늙어서까지도 아무런 걱정 없는 친구들과 때로는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친구들 뭐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서로의 형편에 따라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호의를 받기도 하는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이 때로는 내가 빚을 진 것처럼 느껴져서 오랫동안 그게 마음속에 나를 붙들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사연자님도 친구의 호의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 호의를 같은 크기로 돌려주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친구가 직접 번 돈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드니까 조금은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겠죠? 그런데 친구에게 주어진 돈이라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누구에게 밥을 살지는 그래도 친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친구가 사연자님께 무엇을 받아내려고 밥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받은 호의를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같은 금액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친구에게 밥을 얻어먹곤 하지만 나중에 사연자님의 형편이 괜찮아졌을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밥을 사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 후배들에게 밥을 사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호의는 계산을 끝내는 방식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또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연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물론 매번 너무 비싼 식당에 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가끔씩은 내가 조금 더 저렴한 곳에 가고 싶어서 그것을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 번씩 내가 좀 편한 식당에 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친구에게 잘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 날에는 내가 한 번은 대접해 줄게. 줄게라기보단 나도 한번 너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라는 말을 솔직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의를 베푸는 것도 사랑이지만 누군가의 호의를 기쁘게 받아주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일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친구가 다음에 밥을 사겠다고 할 때 금액을 마음속으로 계산하기보다 고마워, 잘 먹을게 라고 말하고 한번 받아보는 것입니다. 호의의 중요성은 우리가 받은 그 호의를 잊지 않는 것 같아요. 더 많은 호의를 받고 우리가 그 호의를 감사히 여긴다면 우리 역시 나중에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안재욱의 친구.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5417님, 오랫동안 잘 사용하던 노트북이 이제 슬슬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는지 막 혼자서 꺼지거나 배터리가 순식간에 닳아서 충전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활 시작한다고 부모님이 큰 마음 먹고 사주신 맥북이라서 추억에 정말 많이 묻은 물건인데 벌써 7년이 흘러버렸네요. 슬슬 보내줄 준비를 해야겠죠? 네, 7년이면 정말 잘 쓰셨네요. 저도 4학년 되기 전에, 3학년 여름에 이제 노트북을 하나 사서 이제 부제품 끝날 때까지 썼는데 나중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다 떨어지고 바로 1%로 떨어지기도 해서, 물론 이제는 정말 바꿀 때가 돼서 바꿨는데요. 지금까지 추억에 정말 잘 묻은 제품이지만 우리가 또 노트북으로 여러 가지 일도 하게 되고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꿀 때가 되신 것 같긴 하네요. 다만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그 맥북 너무 묻은 물건이니까 뭐 버리지 않으시더라도 뭐 소장하고 계실 수는 있으니까요. 정말 감사하게 또 우리가 잘 보관하면서 또 새로운 것과 함께 살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8889님, 오늘 아기 예방접종했어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아기는 면역이 약해서 주사 맞고 나면 접종열이 오른다고 해서 오늘은 밤새 열 체크 하려고요. 지금도 약간 따끈따끈, 평소 같으면 힘차게 울던 아기가 기운 없이 울음소리를 내는데 안쓰러워요. 안 아프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예방접종이라는 게 엄청 좋은 약을 넣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활동성이 없는 균이나 바이러스를 넣어서 우리 몸에 항체를 생기게 하는 방식이니까 열도 좀 오르고 우리가 좀 아프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응급실에서 잠시 몇 달 일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온도가 막 휙휙

근데 올해는 휴가 가기가 어렵네요. 해외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있는 곳으로요. 파란 하늘, 흰 뭉게구름, 에메랄드빛 바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GOD 하늘색 풍선 듣고 싶어요. 네, 매년 7, 8월이 오면 휴가철이죠. 뭔가 휴가를 나가야 될것 같고 그런데 요즘에는 경기도 별로 안 좋고 비행기 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참 쉽게 우리가 여력 내서 나가는 게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하늘과 바다가 머릿속에 아른아른하지만 또 그게 안될 때가 있죠. 이번 여름 참 많은 분들이 휴가를 제대로 못 가실 것 같아요. 아,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한데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내서 우리가 정말로 다음에 또 휴가 갈때더 기쁘게, 더 활기차게 잘놀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겨 나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GOD의 하늘색 풍선.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듣는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듣고 올게요.

9805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의기소침해져 있었는데 친구가 사준 따뜻한 밥 한 끼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2723님, 자동차 전조등이 나간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차장에서 지나가시던 분께서 알려주셔서 교체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문득 저는 뭐가 감사할까 또 고민해 봤는데 함께 미사하고 또 함께 이렇게 라디오로 사연 나누고 함께 듣고 얘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하루를 잘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의 Only One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8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회사 안에 편이 나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쪽과 저쪽이 생겼고 그 사이에서 저는 누군가의 편을 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냥 제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중립을 지키다 보니 양쪽에서 미움을 받게 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업무에서 배제되기 시작했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딱히 제가 할 일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회사에 나오지만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불안하고 무기력한 것인지 겪어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제가 스스로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요즘 워낙 불황이다 보니 최대한 버텨보고 싶은 마음이라 당장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의 라인을 타야 하는 걸까요? 그게 영 내키지 않아서 여태 안 했던 것인데 이대로 계속 버티는 것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일만 하고 싶었을 뿐인데 사회생활 참 어렵네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업무 배제를 당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태세를 바꿔야 하는 건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가끔 중립이라는 게 참 뭘까 고민이 되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 같고 누군가가 더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느 쪽 말을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고의 어떤 방식, 관점의 차이로 둘 다 맞고 틀린 게 있다고 하면 그럴 때 나는 중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양쪽으로부터 내가 너무나 배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 이건 뭘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어느 한쪽에 서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쪽에 선다고 해서 아, 이게 결국 좋은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올까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나는 그 정치적 흐름 안에 어떤 피해자처럼 함께 흘려가게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또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그렇게 업무 배제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 자존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라포가 아니라 업무형 라포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버티면 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물어보면 되는 걸까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회사마다 참 다르고 어떤 처해진 상황마다 달라서 누구 한 명이 쉽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안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내가 규정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과 그와 동시에 또 내가 정말 이곳에서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또 내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알아보는 두 가지 투 트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과 또 이직할 수 있는 방법을 둘 다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 중립을 지키자고 했던 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 생각은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회사에서 내 일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한 안전 장치는 필요하니까요. 정말 요즘은 더 고민해보시고 정말로 슬기롭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미션은 그래서 무언가 이 회사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정말 힘들 때 잠시 하느님 앞에서 5분만, 10분만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머물러 보는 것을 미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선우정화의 꽃이 피는 걸 막을 순 없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월플라워스의 원 헤드라이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조승연 작가가요, 극혐, 손절 같은 단어의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질문 받았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점점 썸네일화 되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오, 인터넷 방송의 썸네일은 한 장면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서 우리도 점점 상호간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로 나의 의견을 통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를 알아가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7월 28일 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나무자전거가 불렀죠. 이와 같은 땐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는 말 말씀드리면서 반성 많이 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극혐, 손절은 잘안 쓰는 것 같은데. 너무 싫을 때, 극혐, 이런 단어 쓴적 있습니다. 자백할게요. 네. 이렇게 근데 너무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은데, 사실. 더 우리가 따뜻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말을 쓰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방송에서 그런가요? 방송쟁이. 방송국 녀석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송국 사람이라 그런가? 뭔가 자극적이고 좀 시선을 끄는 것 같은, 또 그렇게 그 대화에서 약간 재미도 있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에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것도 그렇지만 뭔가 그냥 내 의견을 그냥 탁 통보해 버리는 느낌이라는 게더안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정말 좀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조금 말이 길어지더라도 설명을 좀 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뜻한 노래로 띄워드렸어요. 이어서 이와 같은 땐 듣고 왔고요.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메시지 그리고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메시지는 우물정 1053, 샵 1053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한 건에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또 무료로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들으셨겠죠? 앱 정비 기간이라서 조금 있으면 또 새로운 빵 앱이 만들어져서 나올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다운로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라디오 말고 앱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CPBC 플러스에서 온라인 온에어 버튼 누르시면 저희 라디오도 TV도 바로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TV도 보시고 라디오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연은 문자메시지로 당분간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유승훈이 부르는 늘 듣고요. 김혜연이 부릅니다. 형제에게 베푼 것.

주님, 우리 사회는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한마디의 말과 한순간의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심코 다른 이를 단정짓는 저희 안에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인내가 부족하여 쉽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는 경향이 심해지는 저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당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의 다름 또한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어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모습보다 좋은 점을 먼저 발견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저희 사회가 따뜻한 말을 건네며 배척하는 대신 서로를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가 이웃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마음의 날카로운 면을 누그러뜨리고 동그랗고 말랑한 면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네,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이어서 들으신 곡 피달리스의 사랑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문화가 옛날에도 있었을까요? 요즘만 이러는 건 아니겠죠? 우리 왜 이렇게 어떤 그래도 인터넷 문화가 이렇게 생기면서 조금 어떤 타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았나? 옛날 같으면 말로는 못하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익명 문화가 생기면서 인터넷상에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뭐 이게 쿨한 거야 막 이런 문화가 좀 자리 잡은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긴 해요. 뭐 저에게 이렇게 상처되는 말이나 하는 분은 문자 메시지 방송 톡 통해서 저는 제가 안 보는 건가요? 예,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 따뜻한 분들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철 베드로님이 찬미예수님 오늘은 저의 다섯 번째 손녀의 첫 돌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베드로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손녀 세례명 뭘까요? 너무 축하합니다. 첫 돌. 아우, 너무 귀엽게. 제가 애를 키울 때는 이렇게 보면 조금 저도 냉정한 사람인데요. 다른 애들 예쁜지를 잘 몰랐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애들 보기도 힘든데 막 다른 애들 예쁜 줄을 몰랐어요. 아, 내 자식 나만 이쁘지 막 그냥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좀 커서 이제 귀여운 맛이 없어졌거든요. 얘네들은 아직 귀엽지만 예, 귀여운 그런 애기 같은 맛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기들을 보면은 이뻐요. 막 데리고 가고 싶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돌이라 그러니까 막돌 때는 애들도 이렇게 퍼동퍼동해가지고 볼살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축하드립니다. 귀동 세례자 요한님, 오늘 성경약방에서 김덕재 신부님께서 해석하신 거 보면 제가 읽는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역시 신부님 짱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아, 주일에 보내셨나 봐요. 저도. 들었거든요. 신부님 너무 재밌지 않아요? 신부님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저 그때 이제 전례 교육을 하러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귀 기울여 저도 들었는데 다는 못 들었어요. 교육하러 나가야 돼가지고. 근데 그 가라지에 대한 비유 말씀하시면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그대에게 평화를이 조금 특별한 시간 준비하고 있죠. 다음 주죠. 8월 3일 월요일이 WID 우리나라에서 서울 2027 서울 WID 개최 365일 전이에요. 그래서 D-365 특집 서울에서 만나요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대에게 평화를 가족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문자 메시지로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WID 저 홈스테이

9934님은 이노주사의 소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요거까지 함께 띄워드릴게요. 늘 함께 사랑은 이어서 이노주사 소원입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늘 함께 사랑은 인후주사 소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일곱 부제 중에 다섯 명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커지면서 사도들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게 되자 식탁 봉사를 책임질 일곱 명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 성 프로코로는 요한복음 사가의 제자로 전승에 따르면 그가 파트모스 섬에서 요한 묵시록을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를 포함한 나머지 부제들인 성 니카누르, 성 티몬, 성 파르메나스, 성 니콜라오까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자, 이들을 포함해서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15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류채첼리아님은 우리 본당의 권은주 안나, 이정희 안나, 이선희 안나 자매님, 그리고 요아킴 세례명 쓰시는 모든 분들 축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지난 주일에 보내주셨네요. 은총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안나와 요아킴 부부의 축일이었죠.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재석 신부님이 부르는 어느 순교자의 기도 듣고 올게요.

네, 오랜만에 이재석 신부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어느 순교자의 기도였어요.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의 비유를 자세히 알려주시죠. 가라지가 나쁘다면 일찍 뽑아버리면 좋을 텐데 수확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가라지는 밀과 뿌리가 엉켜서 자라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다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기 전까지 우리 옆에 있는 가라지를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언젠가 해처럼 밝게 웃을 수 있는 날 고대하면서 가라지에 물드는 밀이 되지 않도록 마음 지키면서 또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밭의 주인이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노비스 꿈이 부르는 천사들보단 못하게 만드셨어도 띄워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0: 보아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29일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인천교구 서창 이동본당 주임 김태영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29일 수요일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루 기념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교우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라자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신 성자께서 복된 마르타의 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형제들 안에서 성자를 섬기며 마리아와 함께 성자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3: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2: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3: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2: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3: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2: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3: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2: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3: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2: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3: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의 성도들아.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 없으리라.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2: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알렐루야.
3: 알렐루야.
2: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3: 알렐루야.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마시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너의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병원이나 가정에서 방송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계신 교우분들을 생각하며 오늘 강론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봉성체를 가면 어르신들께서 늘 미안해하십니다. 신부님, 제가 성당에 가지 못해서 신부님을 고생시키네요 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본당 3호 가운데 봉성체 가는 시간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보는 것 다음으로 제일 재밌습니다. 어르신들께 사랑받는 기쁨이 있고요.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있거든요. 어떤 날은 제가 어르신들에게 더 큰 위로를 받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부님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물론 성당에 나오지 못해 아쉽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에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베타니아의 마르타와 마리아가 병든 오빠 라자로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했던 말을 떠올리신다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오빠 라자로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자로가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거나 어딘가 쓸모가 있어서 사랑받은 것도 아닙니다. 병든 라자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누워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들어 누워있던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당 일을 많이 해야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어도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포르투갈 파티마 인근에 오르티가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던 벙어리 소녀가 살던 마을인데요. 성모님께서는 이곳에서 발현하셨습니다. 벙어리 소녀가 일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며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서 새끼양들과 놀고 있을 때 성모님이 다가가 함께 놀아주며 말을 건네셨다고 해요. 그러자 벙어리 소녀의 입이 열려 성모님께 대답했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자신이 치유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성모님께서 원하셨던 작은 성당이 지어져 있고 벙어리 소녀와 함께 노시고 치유해 주신 성모님의 모습을 똑같이 닮은 성모상이 지금도 놓여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뭉클해지셨다면 그것은 성모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던 벙어리 소녀에게 성모님께서 다가가시어 함께 놀아주고 말동무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이를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아이를 알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방도 병원 침대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치는 짧은 기도, 가족을 위한 희생, 아픔 속에서도 건네는 미소, 봉성채운 신부님과 신자들에게 수줍게 건네는 유산균 음료는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미사가 끝난 뒤 조용히 한번 마음을 열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얘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아멘.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2: 사제.

0: 보소.
1: 주님, 복된 이 성인들을 기리는 저희가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청하오니 그들이 드린 사랑의 섬김을 기꺼워하셨듯이 저희가 바치는 제사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 가운데서 찬미를 받으시며 그들의 공로를 갚아주시어 주님의 은총을 빛내시나이다. 또 성인들의 삶을 저희에게 모범으로 주시고 저희가 성인들과 하나 되게 하시며 그 기도의 도움을 받게 하시나이다. 저희는 이 위대한 증인에게서 힘을 얻고 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나아갈 길을 끝까지 달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월계관을 받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련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0: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0: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2: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

0: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외아드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복된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를 분받아 온갖 덧없는 일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다가 천상에서 영원히 주님을 배웠고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0: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보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구원사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우리 뇌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담당하는 대뇌 변연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감정 그리고 기억까지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그런데 이 대뇌 변연계는 시간 개념이 없어서 아주 오래전에 경험한 일도 현재의 일처럼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과거의 경험들이 교훈이 되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장점도 있지만 현재의 것이 아닌 감정들로 인해 두려워하면서 소중한 지금을 흘려보내지는 말아야겠다 하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아는 간 에이. 난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거야. 너희도 나와 함께 할래. 털어내 머릿속 온갖 잡념 이겨내 이 세상 모든 시련.

네, 그대에게 평화를 7월 29일 수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로고스가 부르는 주님 안에 함께해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주 오래전에 경험한 일도 막 되게 뚜렷하게 기억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야? 이런 생각한 적 있잖아요. 이거 어제 같은데 1년 지나 있고 막 이런 일들. 이런 게다 대뇌변연계의 역할이었군요. 자, 그대에게 평화를도 그래서 특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WID에 혹시 다녀온 분들이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 중에 계실까요? 저희가요, 그냥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합평회를 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대에게 평화를은 되게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참여를 워낙 안 하셔가지고 제가 맨날 사연 이렇게 보면 막 많이 오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대에게 평화를 이렇게 많이 듣고 계신가? 아침이라서 많이 안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항상 이렇게 통계 같은 것들을 보고 시청 청취율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항상 고정적인 청취층들이 계시다는 거를 깨닫고 참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참여하시고 이런 건 힘들겠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얘기 있으시면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WID 특집을 마련하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8월 3일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 시간에 문자메시지나 방송 토크를 보내주시면 제가 모아서 WID에 관련된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WID 뭐 크라쿠프나 리우나 아니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했었죠. 아니면 또 어디 있었죠? 시드니나 요런데. 그리고 최근에 리스본 요런 WID에 참여하셨던 분들 궁금합니다. 진짜 그때 현장에서의 기분이 어땠는지 그런 얘기들 함께 문자 메시지 나눠주시고요. 또 내년에 저는 이런 거할 예정이에요. 지금 봉사자 교육 받고 있어요. 봉사자 모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 본당에서 WID 분과장입니다. 하는 사연도 좋습니다. 또 홈스테이 신청했어요. 홈스테이 신청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걱정이네요. 하는 얘기들. 저는 아마 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홈스테이 아직 신청 안 했지만 신청할 예정이시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되게 좁고 여분의 방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 한 방, 할머니 한 방, 그리고 남아 있는 동생 방이었는데 이제 동생이 독립을 해서 동생 방이 하나 남아 있고 또 거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청년들이 와서 잘수 있을까? 씻는데 불편함은 없을까? 음식은 또 아침 저녁은 또 챙겨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간식 같은 것도 어떻게 챙겨줘야 좋을까? 그리고 아침에는 얘네들을 어디 데려다 주고, 저녁 때또 픽업을 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잘할수 있을까? 요런 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제 아빠는 영어를 잘 하시는데, 엄마는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얘네랑 소통이 될까? 이런 걱정까지 하시더라고요. 요런 얘기들, WID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 염려되는 것들, 또 어떤 거 하고 싶어요 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시간 다음 주 월요일에 가질 예정이니까요. 문자 메시지로 사연 좀 보내주세요. 제가 꼭 소개해 드릴게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면 또 신청곡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1053으로 보내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말이 길었어요. 노래 얼른 듣고 마음 깃는 두레박으로 이어갈게요. 서정우와 구지연이 함께한 소중히 하리, 그리고 갓필드의 다시 두곡 들을게요.

안녕하세요. 김순진 유한나입니다. 지난번에 베론 성지와 최양옥 토마스 신부님의 편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편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두 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15살의 어린 나이에 마카오로 신학 공부를 위해 떠나셨고 1821년에 태어난 동갑의 나이였습니다. 함께 유학길에 오르신 최방제 신학생이 있었지만 안타깝게 맏형 최방제는 풍토병으로 1837년 이국당에서 선종하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은 육촌간의 친척으로 김대건 신부님의 할머니와 최양업 신부님의 외할아버지는 남매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그 둘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1845년 8월 17일 사제 서품을 받고 귀국해 사목활동 1년여 만에 1846년 9월 16일에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하시고 최양업 신부님은 1849년 4월 15일 사제 서품을 받은 뒤 그해 겨울에 귀국해 1861년 6월 15일에 과로로 선종하십니다. 겨우 25살, 40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는 1996년에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전기 자료집 3권을 통해서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를 정리하게 됩니다. 제1집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 제2집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활동과 업적, 제3집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체포와 순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집 서한집에는 모두 21편의 편지 목록이 실려 있는데 두 편은 유실되어 편지는 19편이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편지는 아마도 사제 서품을 받고 귀국하시어 사목활동을 하다 체포된 뒤에 감옥에서 쓴 편지가 아닌가 합니다. 19번째, 20번째, 21번째의 이 편지들은 하느님께 사로잡힌 영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실히 드러냅니다. 자신의 최후를 예감하면서 자신을 가르쳐 준 스승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불쌍한 모친 우르슬라를 친구 최양업 신부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형벌을 끝까지 이겨낼 힘을 저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늘 놀라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굳은 믿음과 희망의 모습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담담하고 흔들림이 없는 성숙한 모습인데 이것이야말로 성인에게만 주신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번째 편지는 비교적 장문의 편지로 페레올 주교에게 연평도에 무사히 도착하였으나 체포된 뒤에 서울로 압송되어 포도청에 갇히고 고초를 당하는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성인은 중국인으로 계속 오해받는 상황에서 나는 조선 사람이며 천주교인이라고 강조하는 대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의 의연함은 위축되기는커녕 점점 고조되는 느낌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사형장으로 언제 끌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거룩한 이름을 고백할 힘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는 옥중에서 교우들에게 보낸 것인데 유일하게 한글로 쓰여졌습니다. 순교 직전에 쓴 것으로 교우들 보아라, 우리 벗아,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천주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내게 비교 더 착실한 목자를 상 주실 것이니 부디 서로 말고 큰 사랑을 이루어 한몸같이 주를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 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천만 바란다. 잘 있거라. 심장을 찌르는 듯한 최후의 인사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수요일 코너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김순진, 요한나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셨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시냐고. 그래서 고전 문학을 오래 공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심한 신자시고요. 이어서 그루터기의 하늘 편지까지 띄워드렸습니다. 폴리나님이 새벽에도 시원한 바람이 없고 후텁지근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새벽에 자꾸 깨요. 더워서 깨지 않으세요? 저도 한 서너 시쯤 이렇게 깨가지고 너무 덥다. 선풍기 다시 켜고 다시 또 자는데 아이들도 중간에 이렇게 뒤치락뒤치락하고 자꾸 바닥에 내려와서 자더라고요. 바닥이 시원한가 봐요. 맨바닥에서 자꾸 자가지고 배 아플까 봐 저는 이불 이렇게 덜어주면 또 뻥차고 자고 이러더라고요. 또 9월, 10월, 11월쯤 되면 아 여름

네,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362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인우주사의 노래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 반가운 분들

계십니다.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3남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타니아에 있는 이 남매의 집에 찾아가실 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또 라자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들 남매와 함께한 평범한 일상부터 또 라자로를 살리신 기적까지 복음 속 이야기들은 오늘날의 우리를 묵상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비아트리스, 성 펠릭스 등 22분이 계신데요.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날들 오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이 노래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세상의 모든 마르타들에게 띄워드립니다. 강훈바오로 힘내 마르타.

강훈 바오로의 힘내 마르타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은 마르타에 가까울지 마리아에 가까울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복음에서는 이 오빠인 라자로의 죽음을 겪은 마르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음에도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인 것이죠. 마르타에게는요. 그만큼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다 뛰어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투게더가 부르는 나오너라 라자로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자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들은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묵상해 보면 가장 좋은 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이 부족한 제 모습을 반성하며 요즘은 적어도 남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지는 말자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타는 손님 맞이에 갖가지 시중을 드느라 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생 마리아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을 돕기는커녕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만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조금 듣다가 와서 돕겠지 싶었지만 계속 앉아있는 동생을 보며 마르타의 마음엔 점점 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 건 다 저 동생 때문이야 하는 원망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는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번져나갑니다. 아니,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는 걸 보시면서도 왜 동생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하면서 말이지요. 결국 마르타는 주님을 모신 첫 기쁨을 잊어버린 채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우리 역시 살아가며 내 기준과 생각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곤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고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교회 공동체라는 이유로 봉사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만든 당연함은 때로는 상대방을 죄인으로 만들고 심지어 마음에 상처를 주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만 결코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탄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려는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고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부활 후 찾아가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느님과 함께 계심을 믿으셨기에 다른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강요하는 대신 하느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다른 사람 때문에라는 원망의 말보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참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구원사의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길에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에 쓰레기 봉투가 거꾸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건지 장난이 좀 심한 거 아니오? 그런데 이 뒤집어 놓은 쓰레기 봉투 뒤에 숨겨진 역대급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몰상식한 사람이 장난을 한 건가 했었지만 사실은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비가 오면 묶은 부분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은 봉투가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배려였던 겁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던 이 센스 있는 누군가의 배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숨은 배려를 넌지시 건네는 하루가 되어볼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폭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SBS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One More Chance 널 생각해로 2026년 7월 29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널 생각해, 상대방을 생각해, 환경미화분들을 생각해. 우리는 생각 못해본 일이죠. 이 야외 쓰레기 봉투 버리는 곳 있잖아요. 한강 고수부지, 한강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뭐 시켜 먹으면서 잘 버리고 가라고 일렬로 쓰레기 봉투를 마련해 놨어요. 쓰레기 봉투를 걸어 놓고 쓰레기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럴 때 이렇게 뭐 장마 기간이라든지 여름에는 소나기도 자주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로 두게 되면은 그 위에 묶어놓은 틈으로 빗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 쓰레기의 무게가 쓰레기 봉투의 무게가 정말 만만치가 않을 텐데 환경미화분들을 생각해서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놓는다니까 이 다정한 배려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도 오늘 뭐 거창하게 누군가를 배려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작은 세심한 그 디테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티나는 배려 말고 은근한 배려. 내가 널 생각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은근한 배려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디가 제안하는 하루에 한 건 정도 복디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랬는데 배려를 한번 해보래 라면서 이게 자기 전에 아 내가 이런 배려를 했었지 라디오 듣고 이런 배려를 했었지 라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좀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면 복디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들 은근한 배려 오늘은 은근한 배려 미션 드립니다. 뭐가 있을까? 은근한 배려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건 거창한 건가? 뭐 옆 사람한테 커피 이렇게 아 오늘 많이 덥죠? 출근하는데 많이 더웠죠? 하고 아이스 커피를 뭐 건넨다거나 은근한 배려가 뭐가 있을까? 우리 두 시간 동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차경옥님, 난 나를 생각해. 난 너를 생각해 말고 나를 생각해. 그렇죠. 가장 소중한 건 나죠. 나부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야지 남에게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김갑중님, 저희도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서 내놓고 있어요. 오늘도 작은 배려 생각하는 하루 되세요. 7409님, 배려라는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박만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지만 관계에서 배려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막 거창하게 막 내가 너를 위해 이거 했어. 이런 것도 해봤어. 막 이런 배려 말고도 그냥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게 나중에라도 아니면 지나가듯이 알 수 있게 배려하는 거 뭐. 뭐가 있을까? 상대방을 위해서 문을 좀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다거나, 그렇잖아요. 이게 빌딩 들어갈 때 유리문을 잡아주고 있는다거나, 엘리베이터를 좀 잡아주고 있는다거나, 상대에 대한 배려, 막 되게 거창하게 뭘 사주고, 뭘 해주고, 내가 막 나의 시간을 혹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뭐를 해주는 것만이 배려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뭐 문을 잡아준다거나, 엘리베이터를 잡아준다거나, 뭐가 있을까? 우리 고민해 봅시다. 자, 오늘 코너 소개해 드립니다.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얼마나 오늘 또 더울지 수진이에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지니에서 우리 힘차게 외쳐볼 테니까요. 다짐송, 여러분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다짐하겠다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다짐송과 함께 지금부터 미리미리 여러분들 오늘의 하루 다짐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려하는 하루가 되겠다라고 복대인이 외쳐보고요.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오픈하겠습니다. 이성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사연이나 신청곡 축하할 일, 위로받을 일, 고민사연 있으면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경동나비엔 빅토스 서울우유협동조합 키움증권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캄스를 즐깁니다.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3: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지니야,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극심한 폭염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돈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3주째 열대야가 이어진 제주도는 현재 28.8도를 보이고 있고 체감온도는 30도를 넘었습니다. 그 밖의 지역 현재 기온, 서울은 26.3도, 강릉은 30.3도, 부산 28.9도, 전주 27.6도입니다. 폭염의 기세는 확실히 더 강해졌습니다. 강원 산간지역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 동부와 경기 북부, 강원 영서는 폭염경보로 이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에 30도를 넘는 가운데 동해안과 영남 지역에서는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4도, 삼척과 광양은 37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양산과 의령, 창녕은 39도까지 오르는 등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극한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CBC 뉴스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특보, 열대야특보 계속해서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체력관리 정말 잘 하셔야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덥다, 더 큰일 나겠다, 진짜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언젠가는 이 여름을 놓아줄 날이 오게 되겠죠? 이날,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달력 보니까요, 다음 주가 벌써 입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 입추래요, 입추! 근데 우리 보기들에게는 놓아주다, 이렇게 탁 놓아주다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못 잊어하는 사람들에게 놓아줘라 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보기들이 최근에 놓아준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뭐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속 후련해지는 이야기들도 나올 것 같은데요. 막 힘주고 이거 가지려고 쥐고 있다가 탁 나와서 놓고 나서 긍정적으로 변화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마음 아픈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절대 놓아주면 안 되죠. 탈모 앰플. 머리카락은 놓아주면 안 돼요. 탈모 앰플 선물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놓아.

여러분들은 최근에 놓아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아픈 이야기도 좋고요. 속이 후려지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샵 1053으로 여러분들 이 놓아준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세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이것은 절대 놓아주면 안 된다. 탈모 앰플 선물로 드릴게요. 울랄라 세션 아이유 애타는 마음.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억압받던 상태에 있던 것을 자유로운 상태가 되도록 풀어주다. 사전에 적혀있는 놓아주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만의 놓아줌, 그 놓아줌의 의미도 그러신가요? 한 온라인 게시판에 반려토끼를 떠나보낸 사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놓아준다는 건 잊고 살아가라는 뜻인가요? 토끼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안다면 과연 놓아주는 걸 좋아할까요? 이 질문에 2년이 지난 뒤 한 사람의 답글이 달렸습니다. 놓아준다는 건 추억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마음속 바다에 풀어놓는 일에 가깝습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그 바다로 가면 됩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려져도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추억은 당신의 바다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 놓아준다는 거,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을 내 마음 안에서 편안히 쉬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서인국과 정은지가 함께 부른 All For You 듣고 왔습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놓아준다는 거 이거 좀 서글프고 슬픈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댓글처럼 2년 뒤에 달린 댓글처럼 마음속 바다에 풀어주는 거다. 이따금씩 그 바다 찾아가면서 그 추억 되새기면서 풀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관계의 상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친구에게 나중에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것들을 놓아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민님. 기억 속에 있는 추억들을 나 혼자 간직하고 그리며 아련함을 느끼는 건 그만큼 그 추억이 소중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새삼 엷은 미소가 지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억이, 그 추억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그 순간이 내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했었기 때문에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아련함을 느끼고 그리워하는 거겠죠. 김정배님. 절대로 놓아주면 안 되는 것은 희망이지요. 희망마저 없다면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어질 듯 합니다. 6516님, 어떤 것들을 놓아주셨냐라는 질문에 전 다이어트요. 다이어트를 놓아주셨대요. 아이 귀엽다. 아이 그러니까요. 여름에는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 내 1g도 놓칠 수 없어. 내 1g이 내 이 10g이 그 폭염에 견디게 해주는 거거든요.

놓게 됐습니다. 백수가 됐는데 마음은 오히려 편해요. 마음이 편하다니까 다행이에요. 사실 뭐 이렇게 일을 놓고 나서 허전하고 내가 이래도 되나? 조바심도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은 오히려 편하시다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0930님, 이 휴식의 시간이다, 안식일이다 생각하고 조금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쉬신 다음에 다시 우리 다음 스텝을 위해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1214님, 오늘 5년간 사랑으로 함께한 차를 놓아줍니다. 지금 탁송기사님이 오셔서 싣고 가실 거예요. 안녕 나의 차야. 5년 동안 우리 가족 안전하게 지켜줘서 고마워. 엉엉엉엉 하시면서 새 차가 오는 중은 비밀이에요. 내 차야 귀 막아. 새 붕붕이가 올 거야. 1214님 너무 귀여운 문자 감사드려요. 탁송기사님이 오셔서 새 차. 저도 차 이제 새 차가 올 거여가지고 헌 차를 보내줄 때 시원하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 차가 막 워낙 사고도 많이 났었고 그래가지고 보내줄 때 되게 시원하고 새 차가 올 거니까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정말로 그 차와 함께했던 추억들, 뭐 친구들 데리고 뭐 캠핑 갔던 거, 출장 갔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아, 괜히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뭔가 이렇게 감성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4640님도 10년 동안 정들었던 차를 놓아줄 때가 기억나요. 되게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새 차가 챙기니까 그 슬픔이 진짜 사흘도 안 가더라고요. 잘 놓아줬어요. 아, 새 차 적응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그래요. 이게 뭔가, 이제 막 후련하게 잘 가라고 잊어버렸다기 보다는 새 차 적응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새 차에 집중하느라고 그 슬픔이 오래 안 갔다. 2903님, 내 맘 같지 않은 이제 다 커버린 자식들 걱정이요. 이 걱정 놓아주려고요. 그냥 잘 하려니 지켜보는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쵸. 아유, 다 잘 알아서 앞길 잘 한다니까 나보다 더 잘할 거야. 2903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2903님만 생각하시면서 또 제2의 인생 또 부지런히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건 다 놓아줘도 이건 놓아줄 수 없다.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드리는 목은 영양 강화 진적 앰플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볼게요. 사정상 일을 놓지 않게 됐다. 백수가 됐는데 마음은 오히려 편하다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너무 불안해서 조바심 가지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선물 받으시면서 그래 잘 쉬어가야지 아주 제대로 쉬어가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화사의 So Cute 듣고 다 힘내볼 지니 시작할 거니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B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방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다짐, 자기 암시, 다짐송까지 남겨주세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서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 외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자, 장정숙님, 소소한 배려 오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버릴 때마다 복디님과 평화방송이 생각날 듯 행복하세요. 오늘 복디가 여는 말에서 말씀드린 소소한 배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소한 배려를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외쳐주셨고요. 박만수님, 복디님 오늘은 꼭 출근하리라. 일찍 일어나도 무조건 출근하리라 하니 6시 전에도 출근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출근하시겠죠. 왜 어제도 출근하신 거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도 무조건 출근하리라. 일찍 일어나면 출근 안 해요? 이게 무슨 소리래? 만수님 어쨌든 출근 성공하셨죠? 화이팅! 복디가 힘 보태드립니다. 화이팅! 3368님 오늘은 점심 먹고 오후에 졸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지난주 휴가 다녀와서 그런지 평소에도 많이 졸린데 유난히 요즘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어제 미사 시간에 안 자는 척하는 분의 내공이 부럽습니다.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거는 3368님 때문이 아니라 날씨가 이래서 그래요. 날씨가 이렇게 더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평소 에너지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먹고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드시고 또 푹 쉬셔야 돼요. 미사 시간에 안 자는 척 할 수 있는 그 내공 저도 부럽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들어봐야겠어요. 안 잔 척 하는 그 내공이요. 자, 3368님께서 신청해 주신 산이와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띄워드립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받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얼른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53입니다.

보기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CBBC 라디오 우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인데요. 런던, 마이애미, 뉴욕을 사로잡은 심리적 초상의 주인공 자비솔라가 드디어 한국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티켓 말머리 다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티켓 드릴게요.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비솔라의 개인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행복을 여는 아침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합니다. 2326님, 출근 시간이 바뀌어서 오랜만에 들어요 복디. 저의 오늘 다짐은 꼭 퇴근하고 헬스장에 가리라! 와, 쉽지 않다. 이 무더운 날에 퇴근을 하고 이미 퇴근할 저녁 되면은 기진맥진이잖아요. 안 그래도 덥고 퇴근길 또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또 더울 거고. 근데 그 무거운 몸을 끌고 헬스장에 가리라. 꼭 응원합니다. 복디가 정말 마음을 당해 응원합니다. 헬스장 가는 거 꼭 성공해서 내일 인증샷이라도 인증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헬스장 갔습니다. 복디에게 문자하고 복디에게 다짐하고 결국에 저 성공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마음 먹기도 참 쉽지 않은데 아 이미 반은 성공하셨어요. 이제 오늘 헬스장만 가시면 돼요. 0725님. 12시 전에 잠들기 다짐합니다. 밤에 유독 온갖 생각들을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건강 지킵시다. 이거 자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복디도 웬만하면은 충분한 이 수면 시간을 지키려고 진짜 노력하거든요. 다들 뭐 세상 떠나고 죽지, 뭐, 아니, 세상 떠나고 자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잘 자야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보면은 복디가 막 그때 한번 말했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서부터 매일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속 체중계에 올라가거든요. 잠만 잘 자도 1kg가 빠져 있어요. 진짜예요. 복디 믿으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수면 시간이 정해져 있느냐, 얼마나 내가 수면을 잘 잤느냐에 따라 몸무게가 바뀌더라고요. 그만큼 내 몸에는, 내 건강에는 수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7112님, 더위 때문에 입맛이 없어요. 저녁 단식 계획해 봅니다. 입맛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냉면 어때요? 아니, 저녁 단식, 입맛이 없어서 저녁 단식. 왜 하는 거지? 기운 빠지면 어떡해요? 잘 챙겨 드셔야죠. 다이어트 때문에 단식이면은 복디가 완전 응원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체력이 기진맥진이어서 입맛이 없으면 오히려 더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3370님,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힘을 내서 일정을 소화하고요. 회사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100% 할 수 있도록 다짐합니다. 오르막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복디가 응원합니다. 정말 일정을 소화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3370님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힘을 내서 일정 무사히 다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복디가 응원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자,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닿았을지 한번 뽑아볼게요. 출근 시간이 바뀌어서 오랜만에 들어오신 2326님. 헬스장 가리라. 아, 복디가 진짜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헬스장 잘 다녀오셔서 내일 아침에 또 문자 보내주세요. 세피비스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끝곡. 아까 3377님께서 신청해 주신 정인과 윤종신의 오르막길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4: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5: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스페비스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5815님 출근해서 기도하고 우리 유치원 원아들 점심과 간식 준비를 시작합니다. 라고 분주한 아침의 풍경을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5815님 덕분에 삐약이 병아리 우리 친구들이 또 하루를 또 재미나게 보낼 수 있겠죠. 아, 고생하세요. 화이팅입니다. 8122님 저는 6개월 아가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너무 더워서 아가가 외출할 수 있는 곳이 없네요. 아가와 엄마에게 전시관에서 아가 산책하면서 멋진 일탈을 선물하고 싶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제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돌봐주시는 시터분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8122님처럼 배려심 많고 정말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시터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멋진 일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티켓 드릴게요. 자, 오스틴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이어서 공감 맛집 감정식당 이성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경동나비엔 빅토스, 경동나비엔 국민은행, 빅토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종근당건강, KT, 키움증권, 한국비드랩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4: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 비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15: 이 세상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 너.
14: 이 세상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 이렇게 되게 힘을 줘서 이 세상이 오늘 이렇게 잘라서 들으니까 되게 잘 들리네요. 비님의 가창법이 이런 거였구나. 이 세상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 자, 가수 B씨의 이 세상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은 김태희 씨래요. 글쎄, 이 노래 김태희 씨 생각하면서 쓴 노래다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보기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9: B씨는 아내를 최고의 선물로 꼽았으니까 자 배우자는 생략, 그 제외하겠습니다. 배우자, 자녀는 너무너무 당연한 최고의 선물이니까 여러분들 빼고 자,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뭐 예쁜 목소리도 좋고요. 뭐 키 큰 키도 좋고요. 어디 가서도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성격도 좋고요. 혼자서 20kg 쌀 한 가마니 번쩍 들 수 있는 힘도 좋고요. 이런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자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랑 자녀는 빼고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나의 최고의 선물,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 뭐 힘도 좋고 성격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 CPBC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나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고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비의 최고의 선물.

복작복작 최고의 선물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한번 만나볼게요. 2037님, 이 세상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은 제 인성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비밀은 절대 말 안 해요. 복디의 노래는 저절로 웃음을 주는 해피바이러스라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아마 이 귀가 아닐까 싶어요. 이 세상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 자, 이런 거 딱 캐치하고 딱 이렇게 따라할 수 있잖아요. 이 김명희님, 이 세상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 제 착한 성격이요. 아유, 알죠. 우리 2037님도 영희님도 우리 보기님들이 인성 하나는 아주 그냥 탁월하다는 거, 최고라는 거. 아, 복디는 다 알고 있죠. 우리 보기님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다 인성이 아주 그냥 아유 최고예요. 5693님, 행여와의 문자 보낼 수 있는 뻔뻔함이요. 나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요.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을 사춘기 우리 딸도 받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아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DNA가 어디 안 가요. 이렇게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뻔뻔함은 아닌 것 같고 자신감인 것 같거든요. 이 자신감 분명히 5694님 따님도 받으실 겁니다. 이미 저 DNA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사춘기여서 막 안 그런 척하지만 나중에는 나 엄마 닮아서 예쁘잖아 라고 분명히 아빠 닮아서 이쁘잖아 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걸요. 4875님 최고의 선물 매일 아침마다 출근할 힘을 주는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이게 완전 복디를 위한 선물이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복디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죠. 8006님 손재주요. 먹고 살 수 있는 손재주를 주신 것.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있기에 그렇답니다. 이거 진짜 재주거든요. 이거 진짜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이게 손재주가 없는 분들은 뭐 요리든 뭐든 뭐 정리든 이게 야무지지 않아가지고 이거에 특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손재주는 선물 맞습니다. 이종란님, 일할 수 있는 직장입니다. 지금도 출근 중에 라디오 들으면서 보내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출근하기 싫다 외쳐본 복디가 반성되는 문자였어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나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사구 하나님, 저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190cm 키입니다. 와이프가 키 190 아니었으면은 영원히 결혼 못했을 거라고 놀려요. 이건 진짜 최고의 선물 맞아요. 190키. 와, 많은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선물 많네요. 와. 자, 오늘의 장원을 뽑아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의 선물 자랑해주신 분들 중에 오늘의 장원은요? 복디에게 선물을 주신 4875님, 매일 아침마다 출근할 힘을 주는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최고의 선물이다 외쳐주신 4875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멜로망스 동화 듣고 수요일 코너 감정식당으로 돌아올게요.

0: 감정에도 맛이 있습니다.
1: 그 맛을 누군가 알아준다면 더 맛깔나게 살 수 있겠죠.
0: 수요일에 공감 맛집 감정식당. 우리 감정의 맛이 뭔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 오픈했습니다. 공감 미슐랭 이성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교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2: 잘 지냈습니다.
0: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 먹겠어요 정말.
2: 야, 더위를 한 방에 날려주는 제 책 나오고 가장 기쁜 날을 이틀 전에 맞았습니다.
0: 이틀 전에요? 무슨 네. 일이 있었죠?
2: 정부 문체부에서 네. 해마다 올해의 우수도서를 선정해서 전국 도서관에 보급하는 우와. 도서 나눔 행사가 있어요.
0: 네.
2: 예, 그 공모전에 1024권의 책이 도전했어요.
0: 네.
2: 그중에 89권이 선정됐는데 네. 제가 선정되었습니다.
0: 어떤 책으로 선정이 되셨죠?
2: 완벽하지 않지만 참 괜찮은 어른이라는
0: 우와.
2: 책으로 제가 2026년 우수 도서 수필 부분에 제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0: 너무 축하드려요.
2: 국가공인 작가가 됐다는 거
0: 그러네요.
2: 아니겠습니까?
0: 이야. 세상에나.
2: 저희 집 경사 났습니다. 저도 경사가 났습니다.
0: 우와,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2: 2년 전에 그 예스24에서 올해 책.
0: 바깥에서도 박수를 쳐주고 계세요.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와.
2: 올해 책으로 선정이 돼서 민간 부분에서는 청룡영화제 상을 받았는데 국가 부분은 미흡했는데 네. 워낙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네. 기대하지 않았는데 27명의 심사위원분들이 좋은 그 심사를 통해서 네. 제 책을 대한민국 우수도서로 선정해 주셔서
0: 너무 축하드려요.
2: 네, 이게 해외까지 또 보급된다고 그러니까.
0: 어머머머머.
2: 네, 정부에서 그 책 출간을 도와서
0: 네.
2: 모든 그 전국의 도서관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이런 곳에도 다 보급된다고.
0: 너무 부럽다 정말.
2: 아니 선생님도 출간하는 책이 그렇게 되시길 빕니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0: 저도 8월 중에 네. 책을 이제 출간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누구보다도 제일 부럽네요.
2: 2027년 우수도서는 오수진 되겠습니다.
0: 아,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선배님 한수 알려주십시오.
2: 네. 아유. 솔직하게 쓰면 됩니다.
0: 아, 솔직하게요?
2: 네.
0: 솔직하게 썼었나? 이미 원고를 던지는 오래돼가지고 이제 네. 내용도 약간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어쨌든 너무 부럽습니다. 아, 우수도서라니. 크. 아니 저는 그 타이틀을 받을 수 있을지 약간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소은 교수님은 또 충분히 그러신 분이니까 또
2: 저는 퍼스트 리더로서 의무와 책임 기쁨을 다하겠습니다.
0: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2: 책 제목이 뭡니까?
0: 저요?
2: 네.
0: 아 내 심장을 줄게.
2: 그냥 내 인생을 줄게네요. 그냥 모든 걸 줄게.
0: 네,
2: 축하합니다. 미리. 아유,
0: 빨리
2: 네.
0: 나와야 되는데
2: 네네.
0: 대표님이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2: 내 심장도 줄게.
0: 좋습니다. 자 오늘 감정식당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마음속 고민 감정 있으시면 우리 이성훈 교수님께 털어놔주세요. 교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좋은 처방전 좋은 레시피 전해주시니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주문서부터 살펴볼게요.

0: 안녕하세요. 결혼 12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인데요. 이 문제는 그 말의 대부분이 투덜투덜 불평이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날이 더운 날이면 아침부터 아유 더워 죽겠네 짜증나 정말 이걸 입에 달고 살고요. 운전할 때도 운전이 난폭하게 하진 않지만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운전하는 거야 답답해서 못 살겠네 라면서 계속 투덜거립니다. 회사 이야기를 들어도 비슷해요. 상사 욕, 동료 흉, 회사 불만이 끝이 없습니다. 물론 누구나 스트레스는 있겠죠. 근데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까지 기운이 쭉 빠집니다. 가끔 여보 좋은 일은 없었어? 하고 물어봐도 재밌던 이야기를 하다가 또 결국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남편이 힘들어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듣는 제가 점점 지치네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소한 일에도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을 곁에 둔 사연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어휴, 이게 남편분 또 여자는 공감을 네. 잘한다고 하잖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속상했어라고 얘기해주면은 네네. 그거를 정말 내일처럼 듣고 그랬구나 너무 힘들었겠다라고 네. 공감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불평 불만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네. 나도 힘들다라는 네. 자매님의 사연이었어요.
1: 예, 자매님도 똑같네요.
0: 왜요?
1: 불평 불만하는 남편한테 불평 불만을 하고 있네요. 그렇잖아요.
0: 나도 힘들다. 듣는 나도 지친다.
1: 불평하는 거 나도 싫다고 불평하시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자꾸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0: 그렇네요.
1: 그렇죠.
0: 저희에게 불평하고 있네요.
1: 이게 그렇죠. 우리에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0: 네네.
1: 근데 이거는 깨닫지 못하죠. 프랑스에 전해져 오는 속담 중에 불은 불로 끄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0: 물로 꺼야죠.
1: 물로 꺼야죠. 지금 이렇게 남편한테 불평 불만을 가지는 것은 불을 불로 끄는 거나 마찬가지다. 남편은 세상을 욕하고
0: 네.
1: 나는 남편을 욕하잖아요.
0: 아이 그렇죠. 네,
1: 이런 거를 똔똔 똑같다.
0: 똔똔. 도토리 기저귀.
1: 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을 남편의 본질을 직시하는 걸로 바꿔야 된다. 빠밤.
0: 빠밤.
1: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으냐.
0: 어떨까요?
1: 불평 불만을 하는 남편을 불평 불만 분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사람이라고 네이밍을 바꿔야죠.
0: 정확한 사람?
1: 네. 사실관계를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 사실관계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느냐 긍정적으로 표현하느냐 차이일 뿐이지
0: 네.
1: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0: 네네.
1: 그러니까 남편을 먼저 바라보는 시선을 곱게 가져라. 불평불만을 해서 아 사람이 왜 저래 진짜 아 나까지 전염되네 이게 뭐야 안 멈춰?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가지면
0: 네.
1: 사람은 귀신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불평불만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 또한
0: 네.
1: 내가 부정적으로 나를 바라보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죠. 그래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움은 허다한 잘못을 반복시키고
0: 네.
1: 사랑은 허다한 거짓을 벗겨낸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된다. 이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시선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그래서 나도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 불평불만을 거두자. 그러면 불평불만하는 우리 남편을 정확한 사람, 팩트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0: 네.
1: 해서 이제부터는 남편이 아 부장 웃겨. 그러면 나도 이제 부장이 왜? 부장이 왜? 하고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봐서 네네. 이러이러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당신이 부장한테 바라는 게 뭐야? 요게 아주 키워드 빠밤이죠.
0: 아 본질을 꿰뚫는 문장이에요?
1: 그러니까
0: 문장이네요?
1: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요걸하게 네. 흘러가게 하지 말고
0: 네.
1: 그 부장한테 그래서 당신이 바라는 게 뭐야? 바람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0: 다시 그 주체를 나로 돌려오는 거예요?
1: 그렇죠.
0: 남편으로
1: 그렇죠.
0: 돌려오는 거예요?
1: 남편으로
0: 거네요?
1: 돌려오는 거죠. 남편한테 와서 여보 부장이 어떡했길래? 그래서 맨날 기한을 넘겨. 그러면 당신이 부장한테 바라는 게 뭐야? 그러면 아니 제때 좀 맞추는 거지. 그렇구나. 바라는 게 그거구나. 이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면 세뇌를 시키면 새 뇌가 된다.
0: 새 뇌?
1: 네.
0: 새 뇌 좋은 건 아니잖아요.
1: 어, 쇠뇌라는 게 안세자에 뇌자 쓰면 쇠뇌시키는 거잖아요. 네, 네. 아내가 자꾸 바램으로 쇠뇌시키면 네. 이번에는 바깥 아자 네. 새로운 뇌가 되는 뉴 브레인.
0: 뉴 나도 버드 버든 줄 알고.
1: 제 발음이 그런가요?
0: 아니요.
1: 그래서 자꾸 머리에 반복시키는 쇠뇌를 시키면 뉴 브레인 새 뇌가 된다. 그래서 바램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빠밤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아, 저 자식 왜 끼어들어? 그러면 제가 들었던 가장 지혜로운 말. 지금 돌아가셨지만 대전의 가정폭력상담소 소장님이 남편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항상 그 조수석에 앉았다가 그랬대요. 여보, 그 욕 누가 듣지?
0: 어, 내가 듣지.
1: 어, 아내가 듣죠. 저 사람은 못 들어.
0: 맞아.
1: 남편이 웃으면서 그러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빠밤의 핵심은 이런 불평불만하는 남편을 욕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라. 그러면 불로 불을 끄는 게 된다. 그래서 이쁘게는 못 보더라도
0: 네.
1: 제대로 긍정적으로 좀 봐줘야 된다. 그것이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남편 별명을 지는다면 복대님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0: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1: 팩트맨.
0: 아, 팩트맨.
1: 네, 팩트맨. 근데 팩트를 비난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0: 네.
1: 아내가 바램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어, 신해철 씨 노래 중에 그런 거지.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0: 어.
1: 남편은 욕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욕 너머에 바램이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네, 실제로 원하는 게 있죠.
1: 그것을 동시통역대학원 1급 통역사가 아내가 돼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어, 그러니까 과장님은 좀 제때 마치는 거고 부장님은 제때 내는 거고 그걸 당신이 바라는 거구나. 그렇지. 그 순간에 남편은 새로운 뇌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0: 그렇다. 그렇다. 여러분은 지금 이서원 교수님과 함께 내 감정을 요리하고 내 운명도 바꿔보는 감정식당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팍팍 나눠드릴 감정 퀴즈를 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오늘의 문제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 스모프 마을에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살고 있죠.
0: 네, 그렇죠.
1: 네, 똑똑한 똘똘이, 요리 잘하는 요리사, 그리고 힘이 센 덩치, 그리고 매사에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스모프도 있죠.
0: 네.
1: 과연 이 스모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네, 1번
1: 익사리,
0: 2번
1: 투더리,
0: 3번
1: 가가멜. 네.
0: 자, 스모프 마을에 스모프들의 별명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 똑똑한 스모프를 똘똘이

안녕하세요. 중학생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우리 딸 평소에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예요. 근데 한번 싫다는 마음이 들면 정말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얼마 전에도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귀찮다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먹는 게 의미가 있는 자리잖아. 같이 가자고 몇 번을 달래도 끝까지 싫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외식은 취소됐고 저도 속이 너무 상해서 저녁을 할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가족 모두 집에서 제대로 저녁도 못 먹었네요. 돌이켜보면 딸 고집 꼭 저를 닮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안 꺾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그게 참 손해가 많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딸에게는 내 뜻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마음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상 아이를 보면 저도 똑같이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고집, 날 닮았어요.

0: 에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참 이해가 되면서도 네. 내가 겪어봤으니까 네. 안 그랬으면 좋겠고 내 딸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1: 네. 오늘 두 사연이 어쩜 네. 이렇게 판박일까요?
0: 그러니까요. 네,
1: 불은 불러 끌 수 없다. 딸의 고집을 엄마의 고집으로 꺾으려고 했다. 그래서 저런 빠밤 처방 바로 한번 내려볼까요?
0: 네.
1: 고집은 꺾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다. 이어주는 것이다.
0: 고집은 꺾는 것이 아니라 이어주는 것이다.
1: 네. 우리가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한참 서핑 USA 이런 노래 옛날에 들어보셨어요?
0: 그렇죠.
1: 서핑을 하다 보면 그 서핑이 뭡니까?
0: 바다 위에 보트로 둥둥 떠다니는 거.
1: 예. 보트라고 그러니까 뭐 타는 것 같아서.
0: 아, 뭐지?
1: 뭐 나무판때기라고 하시다.
0: 아,
1: 서퍼.
0: 네. 예. 보드, 그 서핑 보드.
1: 그렇죠. 맞아, 보드. 맞아. 보트가 아니라 보드네요.
0: 보드. 네.
1: 하나 저만한 빼면 되네요.
0: 네.
1: 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 생각돼. 집채만한 파도가 와요.
0: 네.
1: 그랬을 때 파도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보드를 가지고 온몸으로 파도를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 뒤집어지겠죠?
1: 산산조각이 나죠. 강력한 파도에 어떻게 견디겠어요.
0: 네.
1: 엄마가 지금 딸이 엄청난 고집이라는 파도로 몰려오는데 보드를 들고 엄마의 보드 힘도 빠지고
0: 네.
1: 그다음에 딸보다 그 사랑도 더 많은 딸이 엄마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가 딸 사랑이 더 크잖아요.
0: 그쵸.
1: 연약한 힘과 나이 든 몸으로
0: 네.
1: 보드를 들고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면
0: 네.
1: 결과는 뭐예요?
0: 부서지겠죠.
1: 그렇죠. 그렇죠. 바다는 거침없이 엄마를 휩쓸어 갈 겁니다. 그래서 파도는 싸우는 게 아니라 파도는
0: 타는 거다.
1: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집은 꺾는 게 아니라 타는 거다.
0: 자연유연하게.
1: 탄다는 걸 이어준다고 제가 표현을 한 거죠. 이어준다고 표현한 거죠. 평소에는
0: 네.
1: 착하고 예쁘다면서요.
0: 그렇죠.
1: 그런데 어떨 때 고집을 부리나요? 이걸 먼저 구분하는 게 두 번째 빠밤이다.
0: 어떨 때?
1: 네,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뜻대로 안 들 때, 싫을 때. 그렇죠?
0: 네.
1: 그래서 고집을 부리잖아요.
0: 네.
1: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0: 네.
1: 그럴 때는 파도를 탄 거예요.
0: 그러면
1: 반드시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0: 그렇죠.
1: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 곧 죽을 때까지 합니다.
0: 아.
1: 그러다가 이걸로 낭패를 볼 경우에만 바꾼다. 그래서 자기 이유로 바꿔야지 남의 이유로는 바꾸지 않는 게 고집 센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다.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죠. 어른들이 겪어봐야 한다.
0: 겪어봐야 한다.
1: 지가 겪어봐야 한다. 지 고집대로 하다가 망해봐야 한다. 망해봐야. 그런데 잘 구분해야 될 게 그냥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건 엄마가 고집을 더 세게 부려야죠. 뭐 진학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되지만
0: 네.
1: 나머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다가 밥을 못 먹는다든지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엄마 계란 후라이 하나 엄마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는 반숙이 좋은데 그죠?
0: 미리 말했으면
1: 아들이, 그래 미리 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는 계란 한 번밖에 안 해. 그걸 반숙해 주면 안 돼. 엄마는 한 번밖에 안 해. 그랬더니 알았어. 다음에 반숙해 줘. 이러는 거죠. 그렇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집을 부려봤자 소용없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이런 엄마는 요리 한 번밖에 안 하는 게 선생님일 수도 있고,
0: 네.
1: 친구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죠.
0: 그렇죠.
1: 내 고집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되지 않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이 더 많다.
0: 네.
1: 결국 고집 부리는 게 나한테 이득보다 손해가 많다는 것을 아이가 알면
0: 네.
1: 고집을 덜 부리거나 안 부리게 된다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그것이 고집은 그 상황에 처하도록 고집을 타주는 것, 이어주는 것. 그렇다고 이러면 안 돼. 비아냥되면서 해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러면 더 고집을 부리겠다는 거죠.
0: 이 그 외식하기로 했는데 귀찮다면서 네. 안 간다. 그래서 아이, 가자 했는데 결국엔 엄마도 고집을 부린 거야. 같이
1: 그렇죠. 가자고.
0: 너랑 같이 안 가면 난 가지 않겠다. 라고 고집을 부리셔서 두 고집이 충돌하면서 나머지 가족들도 저녁을 못 먹게 됐어.
1: 뭐 과자 하나 하고 컵라면 하나 있으면 그래 그럼 집에서 있어
0: 그러니까.
1: 우리 갔다 올게. 그러면 얘가 고집 부리고 집에 있으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0: 네.
1: 컵라면으로 아주 일본어 나와야 되죠. 택도 아리마세요. 너무 부족해. 그다음에 과자 먹으니까 아 너무 허전해. 갈 걸 그랬나?
0: 그러니까.
1: 그때 즐겁게 들으는 거죠. 아우 오늘 왜 소갈비 이렇게 맛있지? 아 그러면서 들으면 치 싸우지도 않았어. 어 너 안 나간다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해서 한계사항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면서 딸과 싸우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빠밤 아닐까요?
0: 그러니까요.
1: 그냥 자식과 싸울 필요가 없다.
0: 굳이 그랬어요. 왜 또 이렇게 그 외식까지 취소해가지고 다 같이 못 먹는 상황보다는 그래 그러면은 너는 집에 있어. 너는 싫은가 보다.
1: 네, 요즘요 서점가에 니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우리가 한때는 아들러, 그 다음에는 쇼펜하우어.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베스트셀러를 휩쓸다가 요즘은 니체 책이 베스트셀러를 또 휩쓸고 있거든요. 네. 니체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선함은 악한 사람의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준다. 그러니까. 선하다고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선한 마음 아닙니까?
0: 네.
1: 근데 딸에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건 딸에게 차라리 막 못된 마음을 하는 엄마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한 천년 전에 그리스 히라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전한 선은 의도의 선함과 결과의 선함이 합쳐질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딸이 잘 되길 바라는 건 의도죠.
0: 네.
1: 그건 절반의 선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머지는 딸이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걸 엄마가 원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0: 그쵸.
1: 여기 은빛소년님 계시잖아요. 네네. 다음 시간에. 은빛소년님이 저하고 감정식당을 진행할 때 네. 뭐라고 하셨냐면 살레시오 성인은 사랑은 받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낄 때 진정한 사랑입니다.
0: 그렇죠.
1: 예,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온전한 선을 그렇게 살레시오 성인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가 아무리 선생님이 좋아도 선생님이 아, 이서훈 선생님이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시구나 이렇게 느껴야지 틱틱거리면서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그래요 이러면 아, 뭐야 PD님 그 펜을 바꿔주시면 안 돼요. 저 이성 교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PD님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아,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러죠. 제가 조금 좀 틱틱거립니다. 이거는 반쪽의 선함이고
0: 그쵸, 그쵸.
1: 지혜롭지 못한 선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맞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과 싸우지 않는다. 오늘도 파도를 넘는다. 그죠? 파도를 타는 게 지혜로운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네, 영희님께서 파도는 타는 거다. 고집을 타는 거다. 빠밤.
1: 좋습니다.
0: 네. 염경숙님도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집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1: 네.
0: 딸의 고집을 꺾으려는 고집을 부리시지 말고
1: 그렇죠.
0: 그냥 파도를 타듯
1: 맞습니다.
0: 그냥 좋은 마음으로.
1: 네네. 제가요. 감정식당을 지금까지 하면서
0: 네.
1: 공통된 하나의 정신, 원 스피릿이 있어요.
0: 뭐죠?
1: 누구도 나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0: 거.
1: 아까 이 사연에서도 남편을 불평불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정확한 사람으로
0: 만들어라.
1: 예, 그다음에 딸 같은 경우에는 뭘 해도 해낼 아이.
0: 고집을 부리는 나쁜 네. 아이로 생각하지
1: 방향만
0: 말고.
1: 방향만 잘 잡아주면 뭘 해도 해내잖아요. 지 어머니도 뭘 해도 해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이 낳았고 기르고 있고.
0: 네,
1: 해내는 아이거든요.
0: 네.
1: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줘라. 그게 원 스피릿입니다.
0: 빠밤.
1: 빠밤. 네.
0: 자 이제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릴 감정 퀴즈 드렸는데요. 네. 한 번만 더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스머프 마을에는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살고 있죠. 매사에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스머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1번
1: 익사리,
0: 2번
1: 투더리,
0: 3번
1: 가가멜.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소은 닮았잖아.

0: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성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정 퀴즈 이성원 교수님께서 내주신 퀴즈의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매사에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스머프의 이름은 바로
1: 네 2번 투더리 입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1: 불은 물로 끄시죠.
0: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홍이삭의 Be With You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뚜근
1: 하비 내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6: 항상 여러분과 함께.
7: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8: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시간은 늘 자기만의 속도로 쉬지 않고 꾸준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봄과 가을의 시간은 왠지 더 짧게 느껴지고 여름은 유독 길게 느껴집니다. 물론 기후위기로 봄과 가을의 계절 시계는 점점 짧아지고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크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덥다는 생각. 그 생각이 시간을 더더욱 길게 체감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지만 어느새 7월도 이틀이면 끝입니다. 여름의 한복판에 서 있지만 8월 한 달만 잘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시원한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